여러분 한 주간 평안하셨습니까? 어린이날도 있고 어버이날도 있어서 그런지 좀 한 주가 훌쩍 지나간 느낌이죠. 어제는 어버이날이었는데요. 효도 많이 하셨습니까? 멀리 있는 자녀들은 또 전화로 연락하기도 하고요. 또 선물을 보내기도 하고요. 가까이 있는 자녀들은 가슴에 카네이션을 달아드리고 또 함께 식사도 하면서 시간을 보냈을 것 같은데요. 저희 부모님만 그러는 건 아니죠. 용돈 봉투를 딱 밀면 일단 손사래는 치십니다. 야, 너희들 쓸 것도 없는데 이런 걸 가져오냐? 너희나 맛있는 거 사 먹어라 하면서 또 다시 주시기도 하고요. 그러면서도 은근슬쩍 봉투를 확인하시고 얼굴에 웃음꽃이 피시잖아요. 아마 우리가 떠나고도 전화하시느라고 바쁘셨을걸요. 어이 김집사, 오늘 우리 딸이 말이야. 우리 아들이 말이야 라고 자랑하시느라고요. 겉으로는 무뚝뚝해 보여도 속으로는 자식 자랑에 자식들 잘 지내는 것 뿌듯해 하시면서 어깨가 올라가는 거, 그게 우리 부모님들 마음인가 봅니다. 우리 하늘아버지도 똑같으시겠죠? 갈라디아서 4장 6절에요. 하나님이 그 아들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사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느니라. 아멘. 바울의 이야기잖아요. 제일 인상 깊은 단어가 여러분 뭡니까? 저는 아빠 아버지라는 단어가 정말 인상 깊은데요. 격식 차리는 거 말고 그냥 떼쓰고 싶을 때 부르는 그 아빠 말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아빠라고 부르기만 해도 하늘 아버지는 다 자랑하고 싶을 만큼 좋아하시겠죠? 네, 어제 우리 부모님들과 함께 나눈 그 마음 그대로 오늘 아침도 우리 하늘 아빠에게 좀 어리광을 피워보면 어떨까 싶어요. 아빠, 저 왔어요. 아빠, 사랑해요. 이 고백 한마디면 오늘 하루 힘차게 출발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어린이들의 찬양입니다. 복을 주시는 아빠. 바이디언 선교대의 목소리로 함께합니다.

윌러브의 나의 사랑하는 책까지 함께하고 오셨습니다. 5월에는 카네이션이 아주 귀한 꽃이 되잖아요. 그 많은 꽃들 중에 왜 카네이션을 달아드릴까 궁금했습니다. 장미도 있고 국화나 히아신스 뭐 꽃이 종류가 참 많잖아요. 1910년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미국의 필라델피아 한 마을에 부모님이 없는 아이들을 친자식처럼 돌보던 사랑이 넘치던 부인이 있었습니다. 이름은 자비스 부인이었어요. 아이들에게 다정하게 대했고요. 또 부모와 어른들을 공경하고 사랑하라는 가르침도 전해주셨죠. 그 부인이 어느 날 세상을 떠나게 됐을 때요. 자비스 부인의 딸이 어머니의 영정에 하얀색 카네이션을 바치면서 그 어머니의 가르침을 잊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래서요, 마을 사람들도 이 부인의 삶에 감동을 받고 그 영정에 꽃을 바치게 됐는데요. 지금은 하얀색 카네이션이 아니라 빨간색 카네이션으로 바뀌어졌죠. 이후부터 카네이션은 사랑의 상징이 됐다고 하는데요. 5월에는 이 사랑을 전하는 날, 카네이션이 더 많은 사람에게 전해지면 좋겠습니다. 박종호의 찬양 함께 하시고요. 라이플로드 싱어즈의 예수의 피밖에 없네 이어집니다.

야고보서 1장 19절에서 22절 말씀입니다.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너희가 알지니 사람마다 듣기는 속기하고 말하기는 더디하며 성내기도 더디하라. 사람이 성내는 것이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함이라. 그러므로 모든 더러운 것과 넘치는 악을 내버리고 너희 영혼을 능히 구원할 바 마음에 심겨진 말씀을 온유함으로 받으라. 너희는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고 듣기만 하여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말라. 아멘.

Back to the Bible Musician의 주 예수 이름 높이어 영어 찬양 함께 하셨고요. 그 전에 들으신 곡 소프라노 손예지의 회개 찬송 메들리로 함께 하셨습니다. 어버이날 축하해요 하고 하트 두 개에 엄마 아빠 그린 그림 카드를 받고 좋아했던 기억이 있죠? 맞춤법도 틀리고 어설프디 어설픈 카드를 받고 얼마나 기뻐했습니까?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하시려고 우리를 부모 되게 하셨을까요? 하나님 마음도 이러시겠죠? 커다랗고 화려한 화환이나 꽃바구니보다 어설프더라도 정성껏 접은 꽃카드에 감동하는 그 마음. 하나님을 생각하는 그 마음에 우리 하나님도 감동하시겠구나 생각했습니다. 오늘도 하나님 아버지를 감동케 하는 복된 날 되시고요. 이어지는 찬양은 하나님의 사랑을 사모하는 자 아이노스 합창단의 찬양 그리고 민유경 박종규의 연주 찬양 함께 하시면서 인사드리겠습니다. 모닝프레이즈 저는 박은하였습니다. 극동방송을 듣게 하세요. 기적이 일어납니다. 우리는 지금 생명을 전하고 있습니다.

0: 복음 전파 70년 그리고 영원히
1: 주님의 사랑을 전하는 부산 극동방송입니다.

하나님이 가라사대 저가 나를 사랑한 즉 내가 저를 건지리라. 저가 내 이름을 안 즉 내가 저를 높이리라. 저가 내게 간구하리니 내가 응답하리라. 저의 환난 때에 내가 저와 함께하여 저를 건지고 영화롭게 하리라. 내가 장수함으로 저를 만족해 하며 나의 구원으로 보리라 하시도다. 주여, 더 이상 회복되기 어려울 만큼 깊은 바다에 빠져 있을 때 예수님께서는 나의 절망, 부르짖음을 들으시고 건져 올려주셨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월, 싱그러운 5월, 초록 만물이 주님의 생기로 모든 곳에 가득하죠. 네, Amazing Grace 첫 곡입니다. 예수는 나의 힘이요.

지난주 화요일은 어린이날이었습니다. 어린 자녀들 손자 손녀 즐거운 시간을 보냈으리라 생각됩니다. 그렇지만 멀리 있는 자녀들 또한 이들과 가까이 할 수 없는 많은 이웃들이 있죠. 세상이 너무나 바쁘고 자기만을 위하는 환경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어른들 아이들과 관계가 멀어지기도 해요. 이럴 땐 우린 중보기도가 있습니다. 서로 합심하며 가까이 가는 하나님께서 화목제물이 되어주셔서 우리를 서로 연결해 주고 계시죠. 주님은 우리를 사랑해 주셨습니다. 그렇듯 우리도 실수 많고 허물 많은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해 줘야 되겠습니다. 곧 나의 마음속에 평화가 넘치고 사랑이 가득 차게 될 것입니다. 다음 곡입니다. 죄에서 자유를 얻게 함은.

너의 믿음의 시련이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에 나타나실 때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하려 합니다. 베드로전서 1장 7절의 말씀이었습니다. 나를 용서해 주신 예수님처럼 살아가겠습니다. 난 하나님의 자녀, 그래서 두렵지 않습니다. 예수님, 죄사함받은 나는 다른 사람을 용서할 수 있어요. 주님의 사랑의 법을 배웠고 순종하기 때문입니다. 사랑의 통로 대신에 벽을 쌓는다는 것이 얼마나 두려운지 알고 있습니다. 내 이웃을 볼 수 있는 눈과 사랑에 모든 것을 바칠 수 있는 마음이 커지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주님 나라가 내 마음에 임재할 때 주님의 권능과 영광으로 하나님께서는 내게 빛으로 와 주십니다. 생명의 양식이 되신 주님께 영광을 돌려드립니다. 전능하신 그 이름, 주권자이신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찬송하리로다. 그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이시오, 자비의 아버지시오,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시며 우리의 모든 환난 중에서 우리를 위로하사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받는 위로로서 모든 환난 중에 있는 자들을 능히 위로하게 하시는 이시로다. 고린도 후서 1장 3절과 4절의 말씀이었습니다.

지나온 평생 동안 너무나 많은 실수가 있었음을 나 자신만은 알고 있습니다. 허물이 많죠. 그렇지만 나 자신에게 말할 수 있습니다. 이제는 나는 행복하다. 천상의 기쁨을 느낄 수 있다. 왜냐하면 주님께서 용서해 주시며 기쁘게 살아가라고 명하셨기 때문입니다. 아름다운 5월입니다. 한 달 동안 격려의 말과 조절되고 통제된 말로써 성령 충만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지금까지 제작의 양현민, 진행의 강남대학교 이승희 교수였습니다. 해피데이.

0: CBC 미션 FM.
1: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 2026년 극동방송 주제 선구입니다. FM 93.3MHz, 녹산중계소 FM 96.7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QQ 극동방송에서 10시를 알려드립니다.

0: otherwise. We would like to be wise mothers.
1: Everyone, 안녕하세요. 주님 뜻에 따라 살아가기를 바라는 가정, 마더와이즈 가정식탁 인사드립니다. 오늘도 주님이 주시는 음성에 순종하는 가정식탁이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가정식탁은 시니어에 대한 시니어를 위한 시간입니다.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삶과 죽음에 이르는 모든 과정에 대해서 주관하고 계십니다. 선하게 우리를 인도하고 계시죠. 그 선한 목자이신 주님.

주님이 다 알고 계시고 함께하고 계시며 인도하고 계시는 우리의 노년, 또 우리 부모님들의 노년, 어떻게 바라보고 대하는 것이 주님의 뜻일지 지난 시간에 이어서 오늘도 나누겠습니다. 지난 첫 번째 시간은 노년에 대한 성경적인 의미와 또 그 시간을 어떻게 보내면 좋을지 나눴는데요. 방송 들으시며 보내주신 청취자분들의 문자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7939님, 80세의 실버 권사님이시라고요. 골든타임을 선물 받아 기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신체적으로 연약한 몸이지만 믿음의 유산을 남기는 엄마, 할머니 역할 충실히 해내고 싶습니다. 라고 보내주셨습니다. 그리고 9986님, 하나님 찬양하는 글을 남겨주셨어요. 죄의 종노릇하며 살지 않고 주님의 자녀로 살게 해주신 사랑과 은혜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교회 공동체로서 동역자 역할 잘 감당하기 원한다고 보내주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리고 3334님, 마더와이즈 노인복지 방송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라고 보내주셨습니다. 네, 문자 보내주신 모든 분들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방송 들으시면서 문자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짧은 글 50원, 긴 글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있는 샵 1069로 문자 보내주십시오. 그럼 찬양 한 곡 먼저 올려드립니다.

0: 마더와이즈 가정식탁, 성경적인 노년에 대해서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오늘도 분당 노인종합복지관에서 섬기시는 이정우 목사님 나오셨습니다. 목사님 안녕하세요.
1: 네, 안녕하세요.
0: 주름을 보면은 속상해하고 흰머리가 나면 아, 너 흰머리 생겼다고 마음이 안 좋았는데 주름과 흰머리에 대해서 지난 시간 성경적인 시각을 제시해 주셨어요. 하나님과 동행했던 인내와 기도의 흔적이다.
1: 네, 네. 그렇게 말씀드렸었죠. 네.
0: 이제 주름이나 흰머리를 보면 그 말씀을 좀 기억하고 싶습니다.
1: 네, 그러시면 좋겠네요.
0: 보통 제 주변에 부모님도 그러시고요. 노인분들이 이제 눈도 잘 안 보이고 안 들리고 이렇게 행동도 편치 않고 하시니까 자신 없어 하시고 좀 부끄러워 하시고 그 사람들 새롭게 만나는 것도 좀 피하시고 그러시더라고요.
1: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계시죠. 이제 눈도 침침하고 귀도 먹먹해서 이 남들한테 피해만 끼치는 것 같다면서 좀 위축되는 그런 모습을 볼 때 참 마음이 아픕니다. 그런데 세상은 정말 이게 효율성과 속도로 사람의 가치를 매기기 때문에 그렇게 네. 생각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저는 청취자 여러분들께 한번 여쭤보고 싶어요. 여러분들의 부모님의 주름진 손을 잡을 때 혹시 추하게 느껴지시나요?
0: 좀 애잔한 마음이 드는 것 같아요.
1: 네, 저는 그 주름진 손에서 부모님의 인생의 노고를 느끼고 또 자녀들을 키워주신 사랑을 더욱 진하게 느끼게 됩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의 육신의 기능이 쇠퇴하는 것이 이 존재의 가치를 꺾을 수는 없다고 그렇게 믿습니다. 저는 이 기능의 쇠퇴로 위축되어 계신 어른들께 생각을 한번 바꿔보시면 어떻겠냐고 좀 추천하고 싶습니다. 귀가 잘 안 들리는 것은 이제 이 세상의 시끄러운 소음에서 벗어나서 내면의 소리와 하나님의 음성에 집중하라는 신호로 생각하면 어떨까. 또 눈이 흐릿해지는 것은 겉모습이 아니라 마음의 눈으로 본질을 보라는 교훈을 얻을 수 있는 그런 계기로 여기면 어떨까. 지난 시간에 사도 바울의 고백이 있었죠. 겉사람은 낡아지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는 삶, 그것과 맥을 같이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사야 말씀 중에 46장 4절에 보면 너희가 노년에 이르기까지 내가 그리하겠고 백발이 되기까지 내가 너희를 품을 것이라라는 약속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쌩쌩하게 달릴 때만 사랑하시는 게 아니라 우리가 힘이 빠져서 비틀거릴 때 오히려 더 가까이 다가와 주시고 품어주신다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사실 제가 목사이자 또 사회복지사잖아요. 네. 특히 노인복지사역을 제 사명으로 받아들인 데에는 저는 개인적인 좀 배경이 있긴 합니다. 제가 어린 시절에 저희 부모님께서 맞벌이를 하셨어요. 그래서 네. 할머니 손에서 제가 자라게 됐는데 그래서 제가 할머니의 사랑을 아주 듬뿍 받으면서 자랐고
0: 그러셨겠네요.
1: 네. 또 할머님께서 저의 가장 편안한 안식처가 되어주셨어요. 그래서 할머니 손에서 커서 그런지 제가 어르신들을 뵈면 남 같지 않고 늘 참 편하게 느끼는 편입니다. 그래서 그 덕분에 장로님, 권사님들과 아주 친하게 편안하게 잘 지낼 수 있었고요.
0: 네.
1: 그래서 감사하게도 또 교회 내에서 시니어부 사역을 처음으로 개척하는 그런 시작하는 그런 은혜들을 누리기도 했습니다.
0: 네. 그래서 이렇게 노인종합복지관에서 기독교인뿐만이 아니라 뭐 그냥 일반 분들도 이렇게 오시는 거죠.
1: 네네네네. 네,
0: 거기서 이렇게 노인분들을 섬기시게 됐는데 하시면서 또 은혜가 정말 크다 하시는 일이 있으시겠어요?
1: 네. 저는 무엇보다 이 사역이 저에게 이제 특별한 이유는 어르신들, 그러니까 한 인생의 마지막 페이지를 제가 아름답고 행복하게 이렇게 장식해드리는 일에 제가 쓰임받고 있다는 것이 저에게는 너무나도 감사한 일인 것 같습니다.
0: 네. 할머니 품에서 자라나시고 지금은 노인분들을 섬기는 사역을 은혜 가운데 하고 계시다는 말씀을 들으니까 하나님의 그 신묘막직한 인도하심을 또 생각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1: 네, 맞아요.
0: 혹시 이렇게 하시면서 기억나는 무슨 에피소드가 있다면 좀 들려주세요.
1: 저 한 번은 이런 일이 있었어요. 아주 복지관 회원분 중에 아주 활동적으로 제 복지관을 이용하셨던 분이 계셨어요. 뭐 요구사항도 많으시고 뭐 어떨 때는 좀 이렇게 괴롭히시는 것처럼 느낄

0: 관장님, 제가 이 복지관 덕분에 제 노후가 정말 즐겁고 너무나도 행복했습니다. 그동안 참 고마웠어요. 라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러면서 나가셔서 본인이 많이 이용하셨던 그런 추억이 남겨져 있는 복지관 구석구석을 둘러보시면서 가셨거든요. 아들과 함께. 근데 그 얼마 뒤에 그분이 천국하셨다는 소식을 들었어요. 근데 그때 참 가슴이 뭉클하면서도 저의 마음 가운데 그런 확신도 들더라고요. 하나님께서 이분들의 마지막 인생길에 저 작은 기쁨과 소망을 주라고 또 하나님의 사랑을 많이 보여주라고 나를 이곳에 보내셨구나 하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1: 네. 지난번에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을 만나 뵙는 그런 준비를 하는 골든타임, 그 중에서 배움과 나눔의 시간을 정말 이 충만하게 보내신 분들이었나 봅니다.
0: 네, 맞아요.

마더와이즈 가정식탁, 성경적인 노년에 대한 나눔을 함께하고 있습니다. 찬양 한 곡 들으신 후에 이어지겠습니다.

0: 네, 마더와이즈 가정식탁. 성경적인 노년에 대해 함께 나누고 있습니다. 분당 노인 종합복지관 이정우 목사님 함께하고 계신데요. 네, 목사님, 이제는 그 노년의 부모님, 네, 쇠약해지시는 부모님을 모시고 계시는 자녀분들을 대신해서 여쭤보고 싶습니다. 네. 나이 들어가는 부모님을 이렇게 모신다는 건 새로운 길을 더듬어서 가는 것 같이 돌봄의 영역이 점점 늘어난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요. 네. 점점 나이 들어가고 쇠약해지시는 우리 부모님들 어떻게 좀 대하면 좋을까요?
1: 네. 지금 우리 사회가 초고령 사회가 되면서 이 노인들을 돌봄의 대상으로만 보는 경향이 있어서 참 안타까운 마음이 있습니다. 성경은 노인을 공경하라고 우리에게 명령하고 계시죠. 레위기 19장 32절에 보면 너는 샛머리 앞에서 일어서고 노인의 얼굴을 공경하며 내 하나님을 경외하라. 나는 여호와니라 라고 말씀하시죠. 이 공경의 핵심은 그분들의 삶을 존중해 주는 겁니다.
0: 네.
1: 노인을 대할 때 속도를 맞추는 것이 아니라 마음을 맞추고 또 시혜적인 태도가 아니라 동행의 태도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말해 주기보다는 들어주고, 네, 또 대신해 주기보다는 함께 하려는 그런 자세가 노인과의 관계를 살려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자주 안부를 묻고 또 이름을 불러드리고 귀를 기울이는 작은 실천이 가장 큰 돌봄이고 존중하는 것이 될 수가 있습니다.
0: 네, 자주 안부를 묻고 또 이름도 이렇게 불러드리고,
1: 네,
0: 말씀하시는 것에 귀를 잘 기울여 드리는 것.
1: 네, 그리고 아까 말씀한 손도 잡아주는,
0: 네,
1: 것. 네, 그런 것들이 돌봄이고 존중이 되고요. 아프리카 격언에 노인 한 명이 죽는 것은 도서관 하나가 불타는 것과 같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우리 곁에 계신 어르신들은 살아있는 도서관입니다. 그 도서관이 문 닫기 전에 우리가 자주 찾아뵙고 또 지혜를 배우고 그 가치를 발견해 드리는 것이 그분들을 존중하는 것이고 또 성경이 말하는 진정한 효도이며 공동체가 가져야 할 도리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0: 네. 그 연로하신 부모님들을 지척에서 이렇게 돌봐드려야 되는 자녀분들도 많이 계시잖아요.
1: 네네네네.
0: 아무래도 뭐 식사나 병원 다니는 문제나 이렇게 돌봐드려야 되는 부분들이 있고 또 생업이나 거리의 제한으로 그 돌봐드리는 자녀들 간에 좀 갈등이 생기기도 하는데요.
1: 네.
0: 이런 가정들 또 그런 자녀분들에게는 또 어떤 좀 팁을 주실 수 있을까요?
1: 근데 여기서 자녀들이 가장 먼저 빠지는 함정이 뭐냐면 죄책감입니다.
0: 네.
1: 내가 직접 다 해드리지 못해서 나는 불효자다라고 생각하는 것 때문에 그것 때문에 오히려 또 갈등이 더 깊어지는 일도 생기기도 합니다. 그래서 제가 몇 가지 팁을 좀 말씀드리면 첫 번째는 함께 짐을 지는 것입니다. 함께 짐을 지는 것. 성경은 늘 말씀하고 있죠. 갈라디아서 말씀해 보면 너희가 짐을 서로 지라 그리하여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라라고 말씀합니다. 부모님을 돌보는 것은 어느 한 자녀의 희생으로 이루어져서는 안 됩니다. 형제들이 함께 짐, 그러니까 역할을 나누고 그 책임을 다하는 것이 아주 중요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지역사회라는 공동체와 이렇게 짐을 나누는 것을 불효라고 생각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복지관이나 주간보호센터, 요양병원, 요양원 같은 장기 요양보험 제도가 하나님께서 이 시대에 허락하신 돕는 손길로 여겨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거기에는 전문가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네, 그 전문가들의 도움을 받는 것은 불효가 아니라 부모님께 더 질 높은 서비스를 제공해드리는 지혜로운 선택인 것을 마음속에 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0: 네.
1: 두 번째 팁을 드리자면 마음의 공경이 우선이라는 거예요. 마음의 공경. 부모님이 진정 원하시는 것은 자녀의 돈이나 또 완벽한 수발

0: 그건 아닌 것 같아요. 그거보다 나를 여전히 이 아이들이 나의 자녀들이 나를 귀하게 여기고 있구나 하는 그 마음, 그 마음을 보신다는 거죠. 병원을 모시고 가고 오는 것은 사회복지사나 요양보호사 선생님들이 도와줄 수 있어요. 그런데 부모님의 손을 잡고 아버지 어머니 고마워요 사랑해요 라는 이렇게 말을 해주는 거는 네. 자녀만이 할 수 있는 일입니다. 물리적인 돌봄의 양에 집착하기보다는 짧은 시간이라도 정서적인 연결에 집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아버님 덕분이에요. 제가 이렇게 잘 사는 건 아버님 덕분이에요. 네. 어머님 덕분이에요. 감사합니다. 그리고 사랑합니다. 네. 이런 표현 자주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특별히 저는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부모님의 인생을 긍정적으로 표현해 주시는 거예요. 네. 정말 부모님이 멋진 인생을 사셨음을 인정해 드리는 말. 그런 말씀을 많이 해 주시면 부모님이 상당히 기뻐하십니다. 이렇게 정서적인 연결이 부모님을 참으로 기쁘게 해드립니다.
1: 네. 사랑한다. 뭐 감사합니다. 네. 네, 이런 이야기들 저희가 너무 흔한 말이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요. 네. 그 안에 담긴 정말 따뜻한 그 온기 안에 있는 것만이 채울 수 있는 거죠.
0: 맞습니다. 그것은 정말 자녀만이 할 수 있는 네. 정서적인 연결고리인 것 같습니다. 네. 세 번째 팁을 말씀드리면 부모님의 자기 결정권을 존중해 주시라는 거예요. 자녀들이 흔히 하는 실수 중에 하나가 뭐냐면 부모님을 어린아이처럼 취급하면서 모든 것을 결정해버리는 실수를 많이 합니다. 아빠 다음 주 복지관 꽃구경 간다는데 혹시 가보고 싶으세요? 라고 물어주는 거죠. 네. 아빠 컨디션 괜찮으시면 제가 신청해드리려고 하는데 어떠세요? 네. 묻는 거죠.
1: 네. 네.
0: 그러면 부모님의 의지를 묻고 그렇게 존중해 드리는 것이 성경이 말하는 공경이라는 거예요.
1: 네.
0: 그것이 공경입니다. 그것이 부모님의 자존심을 지켜드리는 것이고 가장 큰 효도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1: 네. 일상생활에서도 그렇게 많이 선택권을 드릴 수 있는 상황은 있을 것 같아요.
0: 네, 맞아요. 부모님들께서 정말 물어봐 주시는 거에 되게 좋아하세요.
1: 네.
0: 그리고 그것이 본인을 존중해 준다고 느끼세요. 저는 자녀분들이 엄마 아빠 이렇게 해 하기보다는 어떠신지 그 의중을 물어주시는 것을 네. 정말 강력하게 네. 권합니다. 요즘 기운이 없으신 것 같아서 제가 영양제 좀 봤는데 한번 드셔보시겠냐고 여쭤보시고
1: 네.
0: 그리고 입맞이 맞으시면 또 사다 드리겠다고 이런 식으로 말씀을 드리면
1: 네.
0: 의중을 물으시고 결정하는 것에 같이 부모님의 뜻이 반영되면 부모님들은 존중받는다고 느끼시겠죠.
1: 네. 부모님을 존중해드리는 것.
0: 맞아요.
1: 그분들을 공경해드리는 것에 부모님들이 기뻐하실 수 있다는 것을 네. 저희가 또 생각하게 됩니다.
0: 네. 맞습니다.
1: 귀 쫑긋하시면서 이 성경적으로 이 노년을 어떻게 바라봐야 될지 들으셨을 것 같은데요. 네. 마무리 말씀 좀 부탁드립니다.
0: 예, 노년은 인생의 저문회가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새벽을 기다리는 가장 거룩하고 빛나는 시간입니다. 부모님의 주름진 손을 잡는 여러분의 그런 헌신들이 여러분들의 자녀들에게 가장 위대한 신앙의 교과서가 됨을 꼭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백발의 부모님을 품으시듯이 그 길을 함께 걷는 여러분의 가정도 사랑으로 넉넉히 품어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1: 네, 이정우 목사님 감사합니다.
0: 예,
1: 네,
0: 고맙습니다. 이사야 46장 4절 말씀인데요. 너희가 노년에 이르기까지 내가 그리하겠고 백발이 되기까지 내가 너희를 품을 것이라. 내가 지었은즉 내가 업을 것이요 내가 품고 구하여 내리라.
1: 네, 마더와이즈 가정식탁. 오늘은 나이듦에 대한 또 노년에 대한 성경에는 어떻게 나와 있는지, 기독교인으로서 우리는 어떤 자세를 취해야 하는지 함께 나눴습니다. 눈에 보이는 것, 또 일반적으로 세워진 생각의 틀에서 나와서 성경적으로 사고하고 자세를 취하는 가정들, 또 영적인 기대함으로 나이 들어가는 가정들 되시겠습니다.

바랍니다. 오늘 방송 어떻게 들으셨나요? 문자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짧은 글 50원, 긴 글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있는 샵 1069로 문자 보내주시면 오늘 방송 다시 들으실 수 있는 링크를 답장으로 보내드리겠습니다. 오늘 마더와이즈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우리를 품고 업고 계신 주님 안에서 힘을 내시는 한 주 되시기 바랍니다.

0: 복음 전파 70년 그리고 영원히
1: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빌립보서 4장 6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부산 극동 방송을 듣고 계십니다.
2: 생명은 빛으로 생명은 빛으로 오늘 이 시간은 서면 그리스도의 교회 이종배 전도자님께서 디모데전서 6장 6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을 본문으로 경건은 큰 이익이 되느니라 라는 제목의 말씀 전하십니다.
3: 이단자들의 또 다른 문제는 신령한 척 영적인 쪽에 집중하는 것처럼 보이면서도 대부분 물질을 좋아하는 취약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사라질 세상의 영광을 투자하여 신령한 것을 사라는 그럴싸한 이론들을 내세우지만 결과에 가서는 주동자들의 배를 불리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대부분이죠. 그럼에도 이 세상에 존재하고 가지는 물질들은 악한 것이거나 선한 것도 아니며 그 쓰여짐에 따라 그 가치가 달라지게 되어 있는 것이기 때문에 중립적이고 많이 가지는 것이 꼭 좋은 것도 아니고 또 모자라게 사는 것이 칭찬들을 일도 아닙니다. 건전한 중국이나 동양 철학 그리고 서양 철학은 물론 당시의 스토아 철학에서도 자신의 현실에 가진 것에 만족하고 욕심내

빼지 않는 것이 지혜로운 것이라는 가르침이 대부분입니다. 우리가 이 육신으로 가지는 오감으로 느끼고 즐기는 세상의 것들은 변화가 많기 때문에 물질의 많고 적음이나 종류를 우리의 기쁨이나 만족을 줄수 있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을 알아야 할 겁니다. 이런 입장에서 사람에게 지속적으로 기쁨을 줄수 있는 것은 변하는 물질이 아니라 그것을 느끼고 기뻐할 수 있는 마음에서입니다. 사람의 마음이 무엇으로 채워지느냐 하는 것이 이래서 대단히 중요한 겁니다. 그러므로 나를 위해서 영원한 저주를 친히 해결해 주시고 단순히 그것을 믿고 거듭나 우리의 마음을 주님의 성전 삼고 그 마음 가운데 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즐거워하는 것이 확실하다면 인생은 그야말로 더 바랄 것이 없다 하는 고백을 드릴 수 있습니다. 이런 원리를 그대로 고백하는 내용이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는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에서 18절에 당부인 것이죠. 먼저 6절입니다. 진정한 이익이 되는 경건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어쩌면 바로 지난 시간에 봤던 전절인 마음이 부패하여지고 진리를 잃어버려 경건을 이익의 방도로 생각하는 자들의 다툼이 일어나느니라는 마음이 부패하여지고 진리를 잃어버린 당시에 이단자들의 종교를 이익의 수단으로 생각하는 그들과 달리 참으로 인생의 이익으로 주시는 경건을 바른 믿음의 소유자들에게 확신시키는 이익이라는 포리스모스라는 같은 낱말이 역설적으로 이단자들에게 그리고 건전한 믿음의 사람들에게 쓰인 것을 봅니다. 앞에서는 마음이 부패하여지고 했던 것이 여기서는 자족하는 마음이 있으면으로 바뀌었고 경건을 이익의 방도라고 생각하는 자들과는 다르게 경건은 큰 이익이 되느니라고 확인해주고 있습니다. 꼭 같은 형편에서도 삶의 기준이 이렇게 엄청난 차이를 가져올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얼마나 믿음으로 살아야 하겠는가 하는 확신을 하게 됩니다. 바울 사도는 자신의 사도로서의 자랑이 오로지 고난뿐이었음을 그의 고백 속에서 쉽게 볼수 있습니다. 오직 모든 일에 하나님의 일꾼으로 자천하여 많이 견디는 것과 환난과 궁핍과 곤란과 매맞음과 갇힘과 요란한 것과 수고로움과 자지 못함과 먹지 못함과 고린도후서 6장 4절에서 5절에 어찌 보면 도덕적으로나 신앙적으로 세상의 부유와 안락을 저울질하는 고린도 교회를 향하여 이런 고백을 하고 있는 것에 더 의미가 있을 것입니다. 고린도 교회를 향한 바울의 형편의 고백은 여기서 그치지 않습니다. 여러 계시를 받은 것이 지극히 크므로 너무 자고하지 않게 하시려고 내 육체에 가시 곧 사단의 사자를 주셨으니 이는 나를 쳐서 너무 자고하지 않게 하려 하심이라. 이것이 내게서 떠나기 위하여 내가 세번 주께 간구하였더니 내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네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 짐이라. 하신지라 이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욕과 궁핍과 핍박과 곤란을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할 그때에 곧 강함이니라. 고린도후서 12장 7절에서 10절에 이것이 세상적으로 보면 어찌 자랑이 되겠습니까마는 믿음의 사람이었던 바울은 자신에게 있어서 이것이 진정한 자랑이었음을 자랑하고 있습니다. 자족하는 마음이 있으면은 이런 이유에서 대단히 중요한 겁니다. 어떤 것에도 만족을 모르는 죄투성이인 부패하고 범죄한 나 자신이 마음의 주인으로 앉아 있는 한 천하를 다 가진다고 해도 만족이 있을 수 없겠지만은
우리를 위하여 기꺼이 영광의 보좌를

버리고 내려오셔서 나를 위하여 십자가를 지시고 죄를 도말해 주신 주님께서 나의 마음을 성전 삼고 계신다면 나의 작은 순종만으로도 기뻐하시고 우리의 삶에 하늘의 기쁨과 감사를 이 육신을 떠날 때까지 지속적으로 주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바울은 좀 더 실제적인 고백을 빌립보 교회를 향해서 주고 있습니다.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니라. 어떠한 형편에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빌립보서 4장 11절에서 13절에 참으로 대사도로서 이 고백은 쉽지 않은 고백입니다. 역시 범죄한 사람으로서는 만족이란 기준이 없기 때문에 그 만족을 가지는 마음이 하늘로부터 거듭난 신령한 것이 되었을 때 주어진 형편에 관계없이 만족하게 되는 겁니다. 우리가 진정한 믿음의 사람이라면 누구나 나에게는 이만한 형편도 차고 넘치는 것이다 라고 고백할 수 있어야 하는 것은 믿음의 사도인 바울 사도가 그런 삶을 고백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특히 여기 자족하기를 배웠다 한 것처럼 스스로 만족을 얘기하는 거죠. 자족이라는 말은 절대로 스스로 그럼에도 만족은 깨달아지는 것이 아닙니다. 여기 배웠노니라는 표현을 쓰고 있거든요. 경험하다, 알게 되다, 이해되다, 어떤 것에 익숙해지다 이런 낱말이 쓰였는데 어떤 형편이나 처지에 관계없이 스스로 만족할 수 있는 것은 우리 주님을 섬김으로 배우고 경험하면서 자연스러워 갈 수 있는 것이지만은 여기에 중심점은 세상의 어떤 것이 아닌 바로 경건인 겁니다. 경건이 열쇠가 되어 있습니다. 이런 입장에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은 단순히 영적으로만 유익이 되는 것이 아니라 육신의 삶에도 많은 유익이 되는 것을 확신할 수 있습니다. 이미 앞에 4장 8절에서 육신의 연습은 약간의 유익이 있으나 경건은 범사에 유익하니 금생과 내생에 약속이 있느니라 증거한 바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7절에서 8절입니다. 만족할 수 있는 이유를 바울이 가르치고 있습니다. 사람이 자신의 인생에 불만을 가질 수 없는 이유는 이미 믿음의 선진들에게서 보는 사실이죠. 사람이 아닌 자연이나 또는 동물들, 식물들은 어떤 척박한 환경에 있건 불만을 표하지 않음을 봅니다. 주어진 환경과 형편에 불만을 가지는 것은 사람뿐입니다. 그나마 예전에는 개천에서 용난다 하는 표현이 쓰이기도 했지만은 지금은 참으로 금수저, 흙수저라는 표현이 어렵지 않게 사용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금수저로 태어난 사람들은 자신의 가진 것들을 잃지 않으려고 지키기 위해서 온갖 간교한 방법을 쓰는 사람들이 적지 않습니다. 우리가 세상에 아무것도 가지고 온 것이 없음에 또한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못하리니 7절에 그랬는데 문제는 가진 것이 없이 살아온 사람들은 오히려 거기에 익숙해져서 형편에 큰 변화가 없는 것에서 견디고 감당을 하지만 요즘 표현대로 금수저로 살아오던 사람들이 가진 것을 다 잃게 되는 경우에는 주어지는 어려운 환경을 감당하기 힘들어하는 것을 봅니다. 그럼에도 성경에는 이런 경우에도 예외 사람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욥의 경우가 그렇죠. 그럼에도 욥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비록 그의 아내는 그와 같지 못했지만 인생이 나락으로 떨어졌어도 초연함으로 오히려 회개의 기회로 삼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르되 내가 못해서 알몸으로 나왔사온즉 또한 알몸이 그리로 돌아가올지라. 주신 이도 여호와시요 거두신 이도 여호와시오니 여호와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니다 하고 이 모든 일에
욥이 범죄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하지 아니하니라. 욥기서 1장 21절 22절에 이 고백이야말로 우리가 세상에 아무것도 가지고 온 것이 없음에 또한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못하리니 라는 말 그대로임을 인정하고 있는 겁니다. 욥이 어떤 정도의 사람이었느냐 하면 온전하고 정직하며 하나님을 경외하여 악에서 떠난 자라고 표현하고 있고 아들이 일곱에 딸 셋입니다. 소유물은 양이 7,000마리, 낙타가 3,000마리, 소가 500마리, 암나귀가 500마리, 종도 많더라 그랬어요. 그런데 일순간에 이 모든 많은 재산, 동방에서 큰 사람이라고 하는 이 사람이 재산을 아들, 딸조차도 한꺼번에 잃어버리자 친구들조차도 그의 영광과 존귀를 완전히 땅에 팽개치는 것을 봅니다. 그러나 이러한 욥의 행동의 결과가 더 중요한 것을 봅니다. 이 모든 일에 욥이 범죄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하지 아니하니라 하는 자세입니다. 대부분의 사람이 욥과 같다면 그렇지 못할 것이기 때문에 그의 아내는 달랐음을 2장에서 봅니다. 그의 아내가 그에게 이르되 당신이 그래도 자기의 온전함을 굳게 지키느냐 하나님을 욕하고 죽으라. 욥기서 2장 9절인데 이러한 말은 하늘도 심하지 당신이 무슨 죄를 졌다고처럼 일반적으로 나타나는 표현입니다. 그럼에도 이런 욥과 같은 고백을 하는 또 다른 한 사람이 역시 이 땅에서 최고의 부와 영화를 경험한 사람이었습니다. 그 재물이 재난을 당할 때에 없어지나니 비록 아들을 낳았으나 그 손에 아무것도 없느니라. 그가 모태에서 벌거벗고 나왔은즉 그가 나온 대로 돌아가고 수고하여 얻은 것을 아무것도 자기 손에 가지고 가지 못하리니 전도서 5장 14절 15절입니다. 역시 세상에서도 쉽게 쓰는 표현이 공수래 공수거라는 말은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사람들조차도 쉽게 사용하는 표현입니다. 모든 사람은 예외 없이 빈 주먹을 불끈 쥐고 이 세상에 태어나서 돌아갈 때 양손을 모두 펴고 이 세상을 하직합니다. 여기에 예외의 인생은 있을 수 없습니다. 시작과 끝이 이렇게 분명하기 때문에 우리가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은즉 족한 줄로 알 것이니라. 8절의 권고는 오히려 맹수들에게서조차 사람이 배워야 할 지혜인 겁니다. 아무리 포악한 짐승이라도 자신의 배가 부르면 더 이상 사냥하지 않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내일을 염려하는 것은 이 땅 위에 사는 동물들 중에 유일하게 사람이라는 짐승뿐입니다. 물론 이 말은 내일을 준비치 말고 되는 대로 하루하루를 살라는 말은 아닙니다. 그럼에도 필요 이상의 욕심을 내는 것은 결국 자신을 상하고 주변의 사람들의 눈살을 찌푸리게 할 수 있기 때문에 경계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어떤 동물보다도 사회적인 동물이 또한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솔로몬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것의 감사로 또한 어떤 사람에게든지 하나님이 재물과 부요를 그에게 주사 능히 누리게 하시며 제 몫을 받아 수고함으로 즐거워하게 하신 것은 하나님의 선물이라 전도서 5장 19절에 표현했다면 주님을 기쁘게 해드리지 못할 경우에는 오히려 누리지 못함의 안타까움을 숨기지 않습니다. 어떤 사람은 그의 영혼이 바라는 모든 소원에 부족함이 없이 재물과 부요와 존귀를 하나님께 받았으나 하나님께서 그가 그것을 누리도록 허락하지 아니하셨으므로 다른 사람이 누리나니 이것도 헛되어 악한 병이로다. 전도서 6장 2절입니다. 우리가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은즉 족한 줄로 알 것이니라. 사실 사람들이 이것이 안 돼서 서로 간에 관계를 망치고 탄식하게 되는 일들이 적지 않습니다. 너희가 욕심을 내어도 얻지 못하고 살인하며 시기하여도 능히 취하지 못하나니 너희가 다투고 싸우는도다. 너희가 얻지 못함은 구하지 아니하며 구하여도 받지 못함은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하기 때문이라. 야고보서 4장 2절에서 3절이죠. 우리가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은즉
족한 줄로 알 것이니라.

이것은 자연적인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불가능한 것이 사실입니다. 그럼에도 우리 하나님의 함께하심과 채우심을 확신하는 하늘의 사람들에게는 그렇게 어려운 일도 아닌 겁니다. 모든 것을 가지신 하나님께서 늘 또 세상 끝날까지 함께하심을 믿는다면 집이 없어서 걱정하고 무엇을 먹고 살까 탄식하지는 않을 겁니다. 누가복음 12장 13절 이하에 형이 재산을 혼자 가지려 했는지 모르지만 부자 청년이 예수님께 와서 형을 명해서 자신과 재산을 나누라고 명령해 달라는 요청을 드립니다. 이 말을 들은 예수께서는 자신은 이런 일을 위해서 오신 분이 아님을 선언하시고 15절에 둘러선 사람들에게 그들에게 이르시되 삼가 모든 탐심을 물리치라. 사람의 생명이 그 소유의 넉넉한 데 있지 아니하니라 하시고 그리고서는 비유를 드십니다. 부자가 재산을 모아놓고 이제 내 영혼아 먹고 즐기자 여러 쓸 물건을 모아놨다 했을 때 20절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오늘 밤에 그의 영혼을 도로 찾으시면 그 준비한 것은 다른 사람이 누리게 될 것이라고 비유를 하십니다. 까마귀나 들이 백합화도 하나님께서 먹이시고 입히시는데 그보다 귀한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사람들이야 얼마나 더 마음을 쓰시겠는가 증거하고 우리의 걱정으로 키를 한 치도 늘릴 수 없다고 가르치십니다. 이 모든 것은 세상 백성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아버지께서는 이런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것을 아시느니라. 즉 하나님을 모르는 불신자들이 마음 쓰는 것이라 하는 표현을 가르치는 것 내용이 30절입니다. 말씀을 하신 후에 저 유명한 마태복음 6장 33절의 말씀과 같은 다만 너희는 그의 나라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런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31절의 약속을 확인하십니다. 세 번째로는 9절에서 10절의 말씀입니다. 욕심의 위험성을 경계합니다. 성경은 부자를 긍정적으로 다루지 않는 이유는 그 부유를 지키기 위한 욕심이 역할할 수 있기 때문이지만 이 말씀은 부자들을 무조건 정죄하는 것은 아닙니다. 부활이 하는 자들, 즉 인위적으로 속히 부유를 가지려고 애쓰는 것을 책망하는 이유는 그런 상황을 어둠이 틈타기 쉽고 믿음을 잃을 수 있는 경우가 흔하기 때문입니다. 이 세상에서도 쉽게 하는 말이 돈이 사람을 쫓아야지 사람이 돈을 쫓으면 불가능하다라는 표현을 들을 수 있습니다. 부활이 하는 자들은 시험과 올무와 여러 가지 어리석고 해로운 욕심에 떨어지나니 곧 사람으로 파멸과 멸망에 빠지게 하는 것이라 구절에 그랬는데 부자가 되려고 애쓰는 사람은 공동번역에 그렇게 번역을 합니다. 거기에 따르는 많은 부정적인 상황들을 만나게 되고 마지막으로는 인생 자체가 완전히 무너지고 멸망에 이르게 되는 무서운 결과에 이르게 될 수도 있음을 경계합니다. 최소한 다섯 가지 모두가 행복할 수 없는 결과들이 등장하는 안타까움을 부르고 있습니다. 부활이 하는 것이 우리가 애쓰고 노력해야 할 것들이 있고 그러지 말아야 할 것이 있는데 사람이 노력하고 애써도 쉽지 않은 것이 바로 부자 되려는 욕망입니다. 시험과 올무와 여러 가지 어리석고 해로운 욕심에 떨어진다 했는데 시험과 올무, 이 시험이라는 것은 바로 유혹이라는 말입니다. 페이라스모스, 유혹이고요. 올무는 함정, 덫을 얘기합니다. 언제나 유혹은 경계해야 되고 절대로 어떤 것에 묶여서 빠져나올 수 없는 덫과 같은 함정도 피해야 할 무서운 것이죠. 여러 가지 어리석고 해로운 욕심이라고 그랬는데 이 해로운이라는 말이 블라스페로스, 남을 해야 하는 그런 뜻을 가집니다. 욕심은 그 자체가 나만을 해야 하고 그치는 것이 아니라 남을 해야 하는 지경에 이르고 어리석고 해로운 마음의 시험입니다. 야고보는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느니라.

야고보서 1장 15절에 두려운 경계를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떨어지나니 잠기게 되다 빠지다라는 말인데 재물의 눈이 멀게 되면 하나님과 그의 백성들과 교제가 단절되는 비극으로 가게 되어 있습니다. 곧 사람으로 파멸과 멸망에 빠지게 하는 것이라 했는데 이 파멸 이 말도 멸망 죽음과 같은 말이고 또 멸망 파괴 상실 이런 것입니다. 그리고 빠진다고 하는 것은 가라앉다 잠기게 되다 이런 의미를 가지는 말들인데요. 비슷한 의미를 가진 두 낱말이 쓰였지만 파멸은 현재적인 육체의 멸망을 의미한다면 올레드로스, 멸망은 아폴레이아, 영혼 속에서의 영원한 멸망을 의미하는 것으로 현세와 내세의 멸망을 다 같이 기록하고 있다는 데서 절망적입니다. 특히 빠지게 하는 것이란 배가 깊은 바다 깊숙이 침몰해서 절대로 다시 떠오를 수 없는 것을 의미하는 데서 절망적인 표현입니다. 이런 비극적인 사실을 알고도 부자가 되려고 애쓰는 사람이 있다면 그런 사람은 참으로 어리석은 사람입니다. 혹시 부자가 되려고 애쓰는 사람 가운데 그런 일이 나에게는 절대로 있을 수 없다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은 이것이 세상의 철학적인 이론이나 논리가 아니라 하나님의 경고라는 사실을 기억해야만 합니다. 성실하게 돈을 모아서 부자가 되는 것을 하나님께서 정죄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오히려 성경이 권장하는 것이죠.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탐내는 자들은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서 자기를 찔렀도다. 10절에 그랬는데 오늘 마지막 말씀 역시 가히 절망적입니다. 돈을 사랑함, 특별한 표현인데 필라르귀리아, 돈에 대한 사랑, 탐욕이라는 말입니다. 이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된다. 이 말을 반대로 신앙적으로 바꾸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신앙이 모든 선의 뿌리와 바탕이 되나니 라는 표현으로 해도 그르치지 않을 겁니다. 오해를 갖지 말아야 하는 것은 돈을 사랑하는 것만이 모든 악의 뿌리는 아닙니다. 신앙의 사람이 재물을 지나치게 사랑하다가 일어날 수 있는 극단적인 결과들입니다. 이것을 탐내는 자들은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10절 중간인데 탐낸다고 하는 것은 뭐냐 하니까 오레고 마에 무엇을 얻으려고 내밀다 또는 얻으려고 애쓰다 그런 의미로 이것이 만약에 하늘을 향한 것이 된다면 그들이 이제는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니 탐내는 말과 사모하니 같은 말입니다. 곧 하늘에 있는 것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들의 하나님의 일컬음 받으심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그들을 위하여 한 성을 예비하셨느니라. 히브리서 11장 16절에 같은 오레고마이가 쓰였습니다. 탐내는 것과 사모하는 차이인데 땅에 있는 것을 탐내는 것과 하늘의 것을 사모하는 차이로 쓰인 겁니다. 전혀 다른 결과를 가져오는 것이죠. 그럼에도 세상의 부를 사모하다가 미혹을 받아 라는 말은 길을 잃다, 빗나가다 이런 말입니다. 마치 궤도를 도는 별이 자기의 위치를 잃는 것과 같은 혼란을 의미하는 데서 믿음의 철로 역정의 길을 잃어버린 신앙의 사람을 비유하는 것으로 믿음에서 떠나는 안타까운 결과가 되는 겁니다. 지구가 만약에 태양 돌다가 이탈될 수 있습니까? 그건 있을 수 없는 일인데 믿음은 안타깝게도 그렇게 될 수 있다는 경계인 거죠. 그 다음에 많은 근심으로 자기를 찔렀도다 10절 하반절 했는데 이 근심이 뭐냐 하니까 육체적인 고통, 정신적 고통을 의미하는 오두이네라는 말입니다. 근심은 적을수록 좋고 없을수록 더욱 좋을 뿐만 아니라 성경은 주님을 따르는 믿음의 사람들에게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음이 또 날 믿으라 요한복음 14장 1절에 권면하고 있습니다. 많은 근심으로 자기를 찔렀는데 이 찔렀다는 말이 또 독특합니다.

0: 꿰뚫다라는 말이고, 요즘 우리가 젊은이들이 간에, 뭐 요즘 나이 드신 분들도 하더라고요. 이 귀에나 이게 뚫어서 뭘 이렇게 피어싯 해서 뚫린, 꼭 같은 거예요, 이게. 마치 고기를 꿰뚫어서 걸어 놓는 것 같은 의미입니다, 이게. 많은 고통으로 마음의 중심에 구멍이 뻥 뚫린 상태를 표현하는 거예요. 이래서 하나님과 자신과 물질이 제자리를 차지하는 것이 대단히 중요한 겁니다. 그런데 그것은 바로 나 자신에 의해서입니다. 간략하게 말씀을 맺습니다. 부자 되려는 유혹으로 하나님을 떠나서 물질이 하나님의 자리를 차지하고 자신은 하나님의 종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라 물질의 종이 되고 하나님은 다만 나의 욕망을 채우는 도구로 전락하는 것은 참으로 위험천만입니다. 하늘로부터 거듭난 사람이라면 모든 것에 모든 것 되시는 하나님을 항상 자신의 최고의 자리, 첫째 자리에 모시고 그분의 은혜 때문에 생명의 사람으로 존재하게 된 자신을 바로 이해하고 이러한 관계에서 물질을 사용한다면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자신의 삶은 만족과 행복이 되고 물질은 바른 가치를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부자가 되는 게 욕심부리지 말아라 하니까 행복하지 못한 말씀이지만은 우리 인생의 실제적이고 또 믿음에도 대단히 귀중한 말씀입니다. 여러분들이 이 말씀에 순종해서 부족됨이 없는 현재 상황에서 감사하고 만족하고 또 주님의 복주심을 늘 기뻐할 수 있는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1: 생명은 빛으로 지금까지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중앙대로에 위치한 서면 그리스도의 교회 이종배 전도자님을 통한 말씀으로 함께 하셨습니다. 이 시간 방송 들으시고 신앙생활에 도움받기 원하시거나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기 원하시는 분은 051-809-4041번 부산전화 809-4041번 서면 그리스도의 교회로 전화하시거나 051-759-6000번 부산 극동방송으로 전화하시기 바랍니다.

0: CBC 미션 FM
1: 복음 전파 70년 그리고 영원히 2026년 극동방송 사역 표어입니다. FM 93.3MHz 녹산중계소 FM 96.7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QQ 극동방송에서 11시를 알려드립니다.

0: Ladies and gentlemen, welcome to the Kama.
1: 신사 숙녀 여러분, 쉼표 오신 걸 환영합니다. 여러분의 쉼표, 찬양사역자 정잘해입니다. 모든 것의 감사는 거슬러 올라갑니다. 무슨 말이냐고요? 거슬러 올라가면서 나의 시작을 알게 되고 나를 있게 하신 분께 감사하게 되니까요. 먼저 나를 낳고 길러주신 부모님께 감사. 더 올라가니 할머니, 할아버지께 감사. 계속 올라가니 하나님께 무한 감사. 할렐루야. 우리를 지으시고 창조하신 주님께 감사함을 듬뿍 담아 찬양하며 시작하겠습니다. 심형진의 온 세상 창조주.

여러분은 쇼핑 시간이 적은 편이세요? 아니면 긴 편이세요? 저는 상당히 긴 편이에요. 뭘 많이 사냐고요? 아니요. 몇 개 안 사도 고민을 엄청나게 많이 하거든요. 저와 성향이 다른 엄마께서는 아직도 고르냐? 이제 가자고. 그냥 그거 사. 이렇게 사랑스런 질책으로 함께 하십니다. 예전에는 옷 사고 화장품 사고 이런 것에 길게 시간을 끌었다면 지금은요 약국에

에서 시간을 많이 보내네요. 지친 심신에 활력을, 이런 문구가 자꾸만 손을 가게 만들어요. 예전에는 병원에서 처방받은 약만 얼른 받고 갔는데 지금은 기다리면서 이것도 나한테 필요한데, 처방받은 약을 손에 쥐고 저것도 나한테 필요한데, 갈수록 쇠약해지는 몸이 자꾸만 약국에 머무르게 합니다. 날이 갈수록 우리는 쇠약해집니다. 잔뜩 힘이 들어갔던 몸과 마음이 조금은 유연해져요. 비록 연약해져서 예전처럼 활동하기는 힘들지 모르지만 이런 삶의 법칙이 참 감사합니다. 의지할 건 오직 예수뿐입니다 라는 고백을 저절로 하게 만드니까요. 얘들아, 너네들은 아직 모르지. 집사님처럼 약국에서 시간 많이 보내게 되면 이런 찬양을 하게 될 거야.

다. 오늘도 예수님만 의지하는 모두가 되길 소망하며 찬양 보냅니다. 크룩스의 구주 예수 의지함이, 어노인팅의 내가 늘 의지하는 예수.

방송을 할 때 저의 텐션은 하늘로 올라갑니다. 그래서 방송에서만 저를 아셨던 분들은 평소 모습도 하늘 텐션으로 생각하세요. 그러나 저도 사람입니다. 하늘 텐션이 매일 이루어지면 좋겠지만 에너지 과다 방출로 다른 생활 하기가 힘들지도 몰라요. 이런 텐션은 끌어올리는 겁니다. 영혼을 살리겠다는 열정으로. 아, 말을 참 그럴싸하게 하네요. 저는 방송하는 게 너무 좋아요. 누군가는 너의 이름을 알려서 좋지? 라고 물을지도 모르겠어요. 그런데요, 저는 방송이 좋은 이유가 하나님 얘기만 하잖아요. 하나님이 얼마나 좋으신 분인 줄 아세요? 하나님은 우리를 엄청 사랑하세요. 하나님은 위대하시고 능력이 많으시고 우리에게 힘과 위로를 주는 분이세요. 이러면서 높이고 찬양을 하니 제 안에 계신 성령님의 기쁨으로 이런 힘이 나온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이런 마음이 흘러가서 한 영혼을 살리고 주님께로 인도하니 얼마나 감사한지요. 정잘해 라는 이름을 온 세상 사람들이 알게 해주세요. 어릴 적 이런 큰 포부와 함께 고백했던 제가 이제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이 땅에서의 유명한 자가 아닌 하늘나라에서 유명한 자가 되고 싶어요. 나를 아무도 안 알아주고 몰라준다고 해도 상관없어요. 주님께서 잘했다 칭찬해 주시는 힘으로 살 수 있게 도와주세요. 세상과 나는 간 곳 없고 구속한 주만 보이도다. 오늘도 주님만 바라보는 모두가 되길 소망합니다.

예수로 나의 구주 삼고 나는 주만 높이리 나의 모습 나의 소유 들으셨습니다. 왔어요 왔어 즐거운 암송 시간. 오늘의 말씀은 고린도후서 4장 16절입니다. 먼저 봉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지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도다. 이제 따라해보세요. 두 번 반복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지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도다.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지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도다. 연결해서 세 번 선포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지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도다.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지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도다.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지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도다. 아멘.

0: מלכות ישראל, ואנחנו מודים לך בישוע המשיח שכל הנבואות יגשמו, ואנחנו מודים לך. אמן.
1: 위로부의 주 예수 내 맘에 들어와, 김도현의 일어나라 이스라엘 들으셨습니다. 참 가난했고 못 살았던 이 나라가 강대국으로 손꼽힐 수 있는 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은혜를 부어주실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새벽마다 울부짖으며 기도했던 믿음의 선배들 덕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기도가 울타리가 되어 이 나라를 세우고 있다고 봅니다. 받은 그 사랑을 나도 이어가야지 라는 생각이 들면서 더 기도의 자리로 가게 되는데요. 기도는 모든 것의 울타리가 됩니다. 우리 자녀가 악한 길로 빠지지 않게 기도

여호와의 울타리를 쌓고 우리 가정이 여호와만 경외할 수 있게 기도의 울타리를 쌓고 그 책임이 어느 누구에게도 아닌 나 자신에게 있다고 생각해서 내가 있는 모든 곳에 기도 울타리를 쌓는 것. 많이 쌓을수록 견고해져서 악한 세력이 틈타지 못하겠죠. 오늘도 간절히 주님께 엎드립니다. 주님의 손으로 보호하시고 지켜주시옵소서.

이번 주 어린이날 기념으로 가족과 함께 캠핑장에 갔습니다. 캠핑장의 특징은 산으로 산으로, 바다로 바다로, 더 깊숙이 자연 속으로 들어가요. 잠깐이라도 자연이 주는 힐링을 맛보라는 거겠죠? 그렇다면 우리 영혼의 힐링은 예수로 예수로, 교회로 교회로, 더 가까이 더 깊숙이 할렐루야. 오늘도 완전하신 주님과 함께 행복한 하루가 되길 바라며 이 시간 마치겠습니다. 지금 극동방송을 듣게 하세요. 기적이 일어납니다. 우리는 지금 생명을 전하고 있습니다.

0: CBC 메신 FM.
1: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 2026년 극동방송 주제 성구입니다. FM 93.3MHz, 녹산중계소 FM 96.7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QQ, 극동방송에서 정오를 알려드립니다.

행복한 하루 보내고 계신가요? 성령님께서 찬양과 말씀으로 우리의 마음을 만지는 시간, 안녕하세요. 홀리터치의 임재형입니다. 어려운 살림을 부유하게 만들고 구성원 모두를 잘 살게 하는 리더가 있다면 그를 싫어할 사람은 많지 않을 겁니다. 더군다나 하나님까지 믿는 사람이라면 더없는 존경과 찬사를 받을 수도 있겠죠. 전준표 목사님은 금쪽 같은 내 새끼란 제목의 설교에서 성경 속 아합 왕이 그런 사람이었다고 말합니다. 당시 금보다 더 귀하게 여겨졌던 상아로 궁전을 만들 정도로 나라를 부유하게 만들었고 주변 나라로부터 조공도 받고 인정도 받은 왕이었단 건데요. 백성들이 좋아할 수밖에 없었을 겁니다. 하지만 하나님께는 인정받지 못하는 삶이었습니다. 당장 비를 내려서 곡식을 채워줄 수 있다고 믿었던 바알과 아세라를 숭배합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보다 사람들이 찬사를 보내는 것에만 집중했던 그 마음과 행동을 주님께선 악하다고 말씀하십니다. 열왕기상 21장 27절에서 29절 말씀이에요. 아합이 이 모든 말씀을 들을 때 그의 옷을 찢고 굵은 배로 몸을 동이고 금식하고 굵은 배에 누우며 또 풀이 죽어 다니더라. 여호와의 말씀이 디셉 사람 엘리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아합이 내 앞에서 겸비함을 내가 보느냐. 그가 내 앞에서 겸비함으로 내가 재앙을 저의 시대에는 내리지 아니하고 그 아들의 시대에야 그의 집에 재앙을 내리리라 하셨더라. 아멘. 이쯤 되면 당장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야 할 것 같은데 대단한 회개도 아니었고 그저 풀이 죽어있던 아합을 보시고 심판을 유보하십니다. 하나님의 이 지독한 사랑은 오늘 우리에게도 동일합니다. 죄 가운데 빠져있는 우리가 주님의 이름을 부르며 주님께 다시 돌아오려고만 해도 우리를 용서하시고 망가진 우리의 삶을 회복시켜 주십니다. 이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이 오늘도 저와 우리 모든 홀리터치 가족분들이 살아갈 수 있는 힘과 이유가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오늘 홀리터치 초찬양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찬송가 314장 김사무엘의 음성으로 함께했습니다. 성령님께서 찬양과 말씀으로 우리의 마음을 만지는 시간 홀리터치 오늘도 힘차게 출발했습니다. 오늘은 포기하지 않으시는 지독한 사랑으로 우리를 품으시는 하나님에 대한 말씀으로 문을 열었는데요. 오늘 오프닝 때 소개해드린 말씀 열왕기상 21장 27절에서 29절을 쉬운 성경으로 보면 이렇습니다. 엘리야가 여호와의 말씀을 다 전하자 아합이 자기 옷을

찢었습니다. 그는 배옷을 입고 음식을 먹지 않았습니다. 누울 때에도 배옷을 입은 채로 누웠습니다. 그가 그렇게 한 까닭은 여호와의 말씀을 듣고서 두렵고 슬펐기 때문입니다. 여호와께서 디셉 사람인 예언자 엘리야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아합이 내 앞에서 겸손해진 것을 보았다. 그가 내 앞에서 겸손해졌으므로 그가 살아있는 동안에는 그에게 재앙을 내리지 않고 그의 아들이 왕이 될 때 그의 집안에 재앙을 내리겠다. 아멘. 만약에 우리 홀리터치 애청자님들의 어려운 살림을 부유하게 만들고 여러분의 가족 구성원 모두를 잘 살게 하는 리더가 있다면 그를 싫어할 사람은 많지 않을 겁니다. 더군다나 하나님까지 믿는 사람이라면 더없는 존경과 찬사를 받을 수도 있겠죠. 오프닝 때 소개해드렸던 설교에선 성경 속 아합 왕이 그런 사람이었다고 말합니다. 당시 금보다 더 귀하게 여겨졌던 상아로 궁전을 만들 정도로 나라를 부유하게 만들었고 주변 나라로부터 조공도 받고 인정도 받은 왕이었단 건데요. 백성들이 좋아할 수밖에 없었을 겁니다. 하지만 하나님께는 인정받지 못하는 삶이었습니다. 당장 비를 내려서 곡식을 채워줄 수 있다고 믿었던 바알과 아세라를 숭배했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보다 사람들이 찬사를 보내는 것에만 집중했던 그 마음과 행동을 주님께선 악하다고 말씀하십니다. 이쯤 되면 당장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야 할 것 같은데 대단한 회개도 아니었고 그저 풀이 죽어있던 아합을 보시고 심판을 유보하십니다. 하나님의 이 지독한 사랑은 오늘 우리에게도 동일합니다. 죄 가운데 빠져있는 우리가 주님의 이름을 부르며 주님께 다시 돌아오려고만 해도 우리를 용서하시고 망가진 우리의 삶을 회복시켜 주십니다. 이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이 오늘도 저와 우리 모든 홀리터치 가족분들이 살아갈 수 있는 힘과 이유가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홀리터치에 보내주신 사연 몇 가지 소개할게요. 5970번님, 피디님 안녕하세요. 그동안 잘 지내셨죠? 전에 처음 앱에 사연을 올렸던 집사입니다. 피디님께서 셋 아들 찬빈, 현빈, 영빈이 함께 있을 때 사연을 한 번 더 올려달라고 하셔서 오늘 이렇게 출첵합니다. 큰 아들은 김해에서 자취하면서 직장 생활과 대학 학업 병행하고 있습니다. 모처럼 한 가족이 모여서 홀리터치 방송에 귀를 쫑긋합니다. 늘 극동방송에서 은혜로운 찬양과 말씀이 있어서 기쁨과 위로가 됩니다. 제겐 없어서는 안 될 존재예요. 늘 주님 안에서 충만하시고 사랑과 행복이 넘쳐나는 극동방송 되어주세요. 늘 축복하고 사랑합니다 하시면서 사연 주셨습니다. 와, 아멘. 감사합니다. 우리 청취자님 사연 보내주셨던 것 기억하고 있습니다. 새 아드님 사연 주셔서 제가 다음에 아드님들과 함께 방송 듣게 되시면 사연 보내달라고 말씀드렸는데 이렇게 청취 인증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새 아드님이 우리 청취자님 곁에 딱 서 있기만 해도 너무 든든하실 것 같아요. 큰 아드님 타지에서 자취하면서 학업과 일을 병행하면서 고생하고 계신데 늘 주님께서 힘주시고 지혜주셔서 형통한 삶을 살아가시길 함께 기도하고 응원합니다. 계속해서 여러분의 사연 기다리고 있습니다. 듣고 싶으신 찬양 또 나누고 싶으신 이야기들 언제든지 보내주실 수 있는데요. 짧은 글 50원, 긴 글 100원에 정보 이용료가 있는 샵 1069, 우물정 1069로 문자 보내주시면 되고요. 앱으로 참여하실 분들은 극동방송 앱 설치하신 후에 실시간 채팅창에 남겨주시면 되겠습니다.

아멘. 찬송 두 곡 듣고 왔습니다. 방금 들으신 찬송 날 대속하신 예수께 찬송가 321장 조수아의 음성으로 함께 했고요. 전에 들으신 찬송 나의 죄를 정케하사 찬송가 320장 이반성의 음성으로 함께 했습니다. 성령님께서 찬양과 말씀으로 우리의 마음을 만지는 시간 홀리터치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5226번님 사연 주셨어요. 내 남편 차부장님, 수성아빠, 나의 신랑 생일 축하해요. 사연 올립니다 하시면서 사연 주셨습니다. 네, 우리 멋진 아버님 차부장님 생일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네, 사랑하는 아내분께서 방송으로도 축하해 주시니 더 행복하실 것 같습니다. 가족분들과 함께 행복한 생일 보내시길 바랄게요.

말씀 묵상으로 주님과 가까워지는 시간, 말씀 터치 시간입니다. 매주 성경 말씀 한 장씩 여러분과 함께 묵상하고 있는데요. 오늘 함께 읽을 말씀은 열왕기상 21장입니다. 열왕기상 21장. 그 후에 이 일이 있으니라. 이스라엘 사람 나봇에게 이스라엘에 포도원이 있어 사마리아의 왕 아합의 왕궁에서 가깝더니 아합이 나봇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 포도원이 내 왕궁 곁에 가까이 있으니 내게 주어 채소밭을 삼게 하라. 내가 그 대신에 그보다 더 아름다운 포도원을 내게 줄 것이요 만일 네가 좋게 여기면 그 값을 돈으로 내게 주리라. 나봇이 아합에게 말하되 내 조상의 유산을 왕에게 주기를 여호와께서 금하실지로다 하니 이스라엘 사람 나봇이 아합에게 대답하여 이르기를 내 조상의 유산을 왕께 줄 수 없다 하므로 아합이 근심하고 답답하여 왕궁으로 돌아와 침상에 누워 얼굴을 돌리고 식사를 아니하니 그의 아내 이세벨이 그에게 나와 이르되 왕의 마음에 무엇을 근심하여 식사를 아니하나이까. 왕이 그에게 이르되 내가 이스라엘 사람 나봇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내 포도원을 내게 주되 돈으로 바꾸거나 만일 네가 좋아하면 내가 그 대신에 포도원을 내게 주리라 한즉 그가 대답하기를 내가 내 포도원을 내게 주지 아니하겠노라 하기 때문이로다. 그의 아내 이세벨이 그에게 이르되 왕이 지금 이세벨

이스라엘 나라를 다스리시나이까. 일어나 식사를 하시고 마음을 즐겁게 하소서. 내가 이스라엘 사람 나봇의 포도원을 왕께 드리리이다 하고 아합의 이름으로 편지들을 쓰고 그 인을 치고 봉하여 그의 성읍에서 나봇과 함께 사는 장로와 귀족들에게 보내니 그 편지 사연에 이르기를 금식을 선포하고 나봇을 백성 가운데에 높이 앉힌 후에 불량자 두 사람을 그의 앞에 마주 앉히고 그에게 대하여 증거하기를 네가 하나님과 왕을 저주하였다 하게 하고 곧 그를 끌고 나가서 돌로 쳐 죽이라 하였더라. 그의 성읍 사람 곧 그의 성읍에 사는 장로와 귀족들이 이세벨의 지시 곧 그가 자기들에게 보낸 편지에 쓴 대로 하여 금식을 선포하고 나봇을 백성 가운데 높이 앉히매 때에 불량자 두 사람이 들어와 그의 앞에 앉고 백성 앞에서 나봇에게 대하여 증언을 하여 이르기를 나봇이 하나님과 왕을 저주하였다 하매 무리가 그를 성읍 밖으로 끌고 나가서 돌로 쳐 죽이고 이세벨에게 통보하기를 나봇이 돌에 맞아 죽었나이다 하니 이세벨이 나봇이 돌에 맞아 죽었다 함을 듣고 이세벨이 아합에게 이르되 일어나 그 이스라엘 사람 나봇이 돈으로 바꾸어 주기를 싫어하던 나봇의 포도원을 차지하소서. 나봇이 살아있지 아니하고 죽었나이다. 아합은 나봇이 죽었다 함을 듣고 곧 일어나 이스라엘 사람 나봇의 포도원을 차지하러 그리로 내려갔더라. 여호와의 말씀이 디셉 사람 엘리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일어나 내려가서 사마리아에 있는 이스라엘의 아합 왕을 만나라. 그가 나봇의 포도원을 차지하러 그리로 내려갔나니 너는 그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이 네가 죽이고 또 빼앗았느냐고 하셨다 하고 또 그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이 개들이 나봇의 피를 핥은 곳에서 개들이 내 피 곧 네 몸의 피도 핥으리라 하였다 하라. 아합이 엘리야에게 이르되 내 대적자여 네가 나를 찾았느냐 대답하되 내가 찾았노라. 내가 네 자신을 팔아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으므로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재앙을 내게 내려 너를 쓸어버리되 내게 속한 남자는 이스라엘 가운데에 매인자나 노인자를 다 멸할 것이요 또 내 집이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집처럼 되게 하고 아히야의 아들 바아사의 집처럼 되게 하리니 이는 네가 나를 노하게 하고 이스라엘이 범죄하게 한 까닭이니라 하셨고 이세벨에게 대하여도 여호와께서 말씀하여 이르시되 개들이 이스라엘 성읍 곁에서 이세벨을 먹을지라. 아합에게 속한 자로서 성읍에서 죽은 자는 개들이 먹고 들에서 죽은 자는 공중의 새가 먹으리라고 하셨느니라 하니 예로부터 아합과 같이 그 자신을 팔아 여호와 앞에서 악을 행한 자가 없음은 그를 그의 아내 이세벨이 충동하였습니다. 그가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쫓아내신 아모리 사람의 모든 행함같이 우상에게 복종하여 심히 가증하게 행하였더라. 아합이 이 모든 말씀을 들을 때 그의 옷을 찢고 굵은 배로 몸을 동이고 금식하고 굵은 배에 누우며 또 풀이 죽어 다니더라. 여호와의 말씀이 디셉 사람 엘리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아합이 내 앞에서 겸비함을 내가 보느냐. 그가 내 앞에서 겸비함으로 내가 재앙을 저의 시대에는 내리지 아니하고 그 아들의 시대에야 그의 집에 재앙을 내리리라 하셨더라. 아멘.

아멘. 찬송 두 곡 듣고 왔습니다. 방금 들으신 찬송 예수가 함께 계시니 찬송가 325장 더 라이트워십의 음성으로 함께 했고요. 전해 들으신 찬송 내 주 되신 주를 참 사랑하고 My Jesus I love thee 찬송가 315장 영어 찬송으로 함께 했습니다. 성령님께서 찬양과 말씀으로 우리의 마음을 만지는 시간 홀리터치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매주 한 곡의 찬송가를 선정해서 가사를 찬찬히 묵상한 후 찬송을 들어보는 찬송 터치 시간입니다. 오늘 함께 나눌 찬송은 찬송가 322장 세상의 헛된 신을 버리고 입니다. 세상의 헛된 신을 버리고 하나님 이름 높여 기리세. 온 천하 백성 모두 나와서 다 같이 하나님만 섬기세. 세상의 헛된 우상 버리고 인간의 모든 부귀 영화와 거짓과 불의 모두 버리고 온전히 하나님만 섬기세. 주님의 백성 서로 헤아려 시기와 미움 아주 버리고 하나님만을 홀로 섬기는 천국을 어서 이뤄주소서. 아멘.

성령님께서 찬양과 말씀으로 우리의 마음을 만지는 시간, 오늘의 홀리터치, 이제 인사드릴 시간입니다. 오늘도 여러분과 함께 주님의 은혜를 나눌 수 있어서 감사하고 행복한 시간이었습니다. 오프닝 때 소개해드린 말씀 다시 한번 나누면서 인사드리겠습니다. 열왕기상 21장 27절에서 29절 말씀이었죠. 쉬운 성경으로 보겠습니다. 엘리야가 여호와의 말씀을 다 전하자 아합이 자기 옷을 찢었습니다. 그는 베옷을 입고 음식을 먹지 않았습니다. 누울 때에도 베옷을 입은 채로 누웠습니다. 그가 그렇게 한 까닭은 여호와의 말씀을 듣고서 두렵고 슬펐기 때문입니다. 여호와께서 디셉 사람인 예언자 엘리야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아합이 내 앞에서 겸손해진 것을 보았다. 그가 내 앞에서 겸손해졌으므로 그가 살아있는 동안에는 그에게 재앙을 내리지 않고 그의 아들이 왕이 될 때 그의 집안에 재앙을 내리겠다. 아멘. 만약에 우리 홀리터치 애청자님들의 어려운 살림을 부유하게 만들고 여러분의 가족 구성원 모두를 잘 살게 하는 리더가 있다면 그를 싫어할 사람은 많지 않을 겁니다. 더군다나 하나님까지 믿는 사람이라면 더없는 존경과 찬사를 받을 수도 있겠죠. 오프닝 때 소개해드렸던 설교에선 성경 속 아합 왕이 그런 사람이었다고 말합니다. 당시 금보다 더 귀하게 여겨졌던 상하로 궁전을 만들 정도로 나라를 부유하게 만들었고 주변 나라로부터 조공도 받고 인정도 받은 왕이었단 건데요. 백성들이 좋아할 수밖에 없었을 겁니다. 하지만 하나님께는 인정받지 못하는 삶이었습니다. 당장 비를 내려서 곡식을 채워줄 수 있다고 믿었던 바알과 아세라를 숭배합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보다 사람들이 찬사를 보내는 것에만 집중했던 그 마음과 행동을 주님께선 악하다고 말씀하십니다. 이쯤 되면 당장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야 할 것 같은데 대단한 회개도 아니었고 그저 풀이 죽어있던 아합을 보시고 심판을 유보하십니다. 하나님의 이 지독한 사랑은 오늘 우리에게도 동일합니다. 죄 가운데 빠져있는 우리가 주님의 이름을 부르며 주님께 다시 돌아오려고만 해도 우리를 용서하시고 망가진 우리의 삶을 회복시켜 주십니다. 이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이 오늘도 저와 우리 모든 홀리터치 가족분들이 살아갈 수 있는 힘과 이유가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홀리터치 애청자님들 힘내시기 바랍니다. 저는 다음 주 이 시간에 동일하게 우리 방송 가족분들을 이 자리에서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고맙습니다. 홀리터치의 임재형이었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너무도 사랑하십니다. 예수님을 통해 그 사랑을 느껴보세요. 성령님께서 당신과 함께 하십니다.

0: CGBC Mission FM.
1: 복음 전파 70년 그리고 영원히 2026년 극동 방송 사역 표어입니다. FM 93.3MHz, 녹산 중계소 FM 96.7MHz, 대한민국 선교 중심 극동 방송입니다. HLQQ 극동 방송에서 한시를 알려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하나의 쉼표 하나, 이하나입니다. 어제 부모님께 드릴 카네이션을 고르러 꽃집에 들렀는데 한 꼬마 아이가 엄마 손을 꼭 잡고 꽃집에서 꽃을 고르고 있더라고요. 한참을 고민하다가 결국에는 제일 작은 카네이션 두 송이를 꼭 안고 가는데 그 모습이 참 귀여우면서도 뭔가 마음이 뭉클해지더라고요. 생각해보면 사랑은 거창한 게 아닙니다. 서툴지만 표현 하나, 짧은 전화 한 통, 또 밥은 먹었어? 이런 평범한 말 속에도 사랑은 담겨 있습니다. 특별히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부모님을 통해 조건 없는 사랑을 조금이나마 느끼게 하셨는데요. 이번 주말 감사의 마음을 부모님께 조금 더 표현해보는 시간 되면 좋겠네요. 이하나의 쉼표 하나 첫 곡으로 시작합니다.

미안할 쉼표 하나 오늘 첫 곡 좋은 씨앗의 평안을 함께 듣고 오셨습니다. 어제가 어버이날이었고요. 내일 주일은 또 교회마다 어버이 주일로 지키게 되죠. 어릴 때는 부모님의 잔소리가 왜 그렇게 참 많았는지 모르겠습니다. 잔소리가 좀 많으셨는데 특히 저희 부모님께서 뭐 문을 열고 오면 문 닫아라, 조금만 늦게 와도 늦게 다니지 마라, 밥 좀 잘 챙겨 먹어라, 이런 이야기들 하시죠. 그렇게 잔소리로만 들리던 말들, 결국 우리가 또 커보면 알게 되죠. 그 말들이 결국 사랑이었다는 걸 말이죠. 그리고 또 신기한 건 어느 순간 내가 우리 아이들에게 똑같은 말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예, 사랑은 그렇게 닮아가는 건가 봅니다. 자, 이어지는 찬양입니다. 송정미 사모의 예수 사랑하심은 선한 목자 되신 우리 주 메들리로 이어지고요. 제이어스의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이화 챔버 콰이어의 주 날 인도하시네 선가곡까지 함께 이어서 듣겠습니다.

내 삶을 바꾼 한 구절. 에베소서 6장 1절에서 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네가 잘 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아멘. 부모 공경은 단순한 예의가 아니라 하나님이 약속에 있는 첫 계명이라고 말씀하실 정도로 반드시 지켜야 할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그렇다고 또 너무 어려워할 필요는 없습니다. 꼭 대단한 효도가 아니어도 괜찮은데요. 안부 전화 한 통, 또 함께 식사하는 시간, 조금 더 따뜻한 말투와 표정. 어쩌면 부모님이 가장 기다리는 건 큰 액수의 용돈이나 비싼 선물이 아니라 마음으로 부모님을 사랑하고 공경하고 그 마음을 마음으로만 두지 않고 평소에 표현하는 것 아닐까 싶습니다.

네, 내 삶을 바꾼 한 구절 이어서 들으신 곡은 한웅재 목사님의 어머니 새벽기도, 메리 제인의 나의 사랑하는 책, 더 콜링 워십의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였습니다. 전 나이가 이제 한 살 한 살 더 들어가니까 결혼식보다는 장례식에 갈 일이 더 늘어나고요. 그러면서 또 주변에서는 부모님이랑 이렇게 사진을 좀 많이 찍어둬라, 부모님과 시간을 좀 더 많이 보내라, 이런 말을 자주 듣게 됩니다. 예전에는 같이 사진 찍는 것도 괜히 좀 쑥스럽고 어색했는데요. 시간이 지나면 정말 평범했던 하루라도 사진으로 남겨두는 게 참 귀한 추억이 되더라고요. 예, 그 귀한 축복의 순간을 사진이나 또 영상으로 좀 많이 남겨보시는 건 어떨까요? 자, 이하나의 쉼표 하나 계속해서 찬양 이어드립니다. 나무에 내 빈들의 마른 풀같이, 패밀리 워십에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오벳의 아 하나님의 은혜로, 이렇게 세 곡의 찬송가 함께 듣고 오시죠.

네, 방금 들으신 곡은 더 라이트 워십의 오직 주의 은혜로였습니다. 이하나의 쉼표 하나, 오늘 순서는 여기까지입니다. 마지막 곡으로 어노인팅의 그 사랑 감사해 보내드리면서 저는 여기서 인사드리죠. 오늘도 함께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지금까지 저는 이하나였고요. 내일 이 시간 다시 오겠습니다. 여러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부산 극동방송 문화부흥 캠페인 책 책을 읽읍시다. 이달의 첫 번째 추천 도서는 성경 나의 사랑 나의 생명입니다. 이 책은 배아노

저자가 성경이 어떻게 기록됐는지, 우리가 어떻게 성경을 읽고 이해해야 하는지 쉽게 풀어낸 책입니다. 두 번째 추천 도서는 카르페 디엠 오늘을 붙잡아라입니다. 이 책은 한성호 저자가 잠언과 복음서 말씀을 따라 오늘을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 깊은 묵상으로 풀어낸 책입니다. 푸르른 실록이 가득한 5월,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의 기쁨을 경험하시길 바랍니다. 이 캠페인은 부산 극동방송과 세상의 빛들을 전하는 고신대학교가 함께합니다.

0: KBS 이메신 FM.
1: 보라, 내가 세일을 행하리라. 2026년 극동방송 주제 선구입니다. FM 93.3MHz, 녹산중계소 FM 96.7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QQ 극동방송에서 2시를 알려드립니다.

이야기가 있는 찬양. 서울 종로구에는 효자동이라는 마을이 있습니다. 효자동에 얽힌 이야기를 아십니까? 한 마을에 홀로 된 아버지를 모시고 사는 아들 내외가 있었습니다. 이 아들 내외는 홀아버지를 참으로 지극정성으로 모셨죠. 그 할아버지는 어린 손자를 극진히 사랑해서 늘 주무실 때마다 아이를 끼고 잡니다. 그런데 이 할아버지가 아주 잠버릇이 험악했다 합니다. 하루는 이 할아버지가 어린 손자를 데리고 주무시다가 그만 손자를 깔아 뭉개어 죽게 했습니다. 할아버지는 그것도 모르고 잠을 자고 있습니다. 효자 아들이 아침이 되어 무난 인사를 드리려고 아버지 방에 가보니까 그만 아이가 죽어 있었고 아버지는 깊이 잠에 빠져 있었던 겁니다. 오늘날 같았으면 난리가 났을 것입니다. 오늘날의 자식들 같았으면 아버지를 원망하고 야단이 났었겠죠. 그러나 그 아들은 이름난 효자였습니다. 그래서 이 효자 아들이 죽은 아이를 조용히 안고 나옵니다. 나오면서 그 죽은 아이에게 말하기를, 이 불효 막심한 놈, 네가 죽었으니 아버지 마음이 얼마나 상하겠느냐. 그러면서 죽은 아기의 따귀를 때렸다고 합니다. 네가 죽어서 할아버지가 아시면 얼마나 속상하겠느냐. 너 때문에 아버지께 불효하게 되었다며 따귀를 때렸다는 거죠. 그런데 그때 따귀를 얻어 맞은 아이가 갑자기 크게 재채기를 하더니 마침내 죽은 아이가 깨어났다고 합니다. 이 얼마나 극적인 이야기입니까? 그 소식을 전해 들은 임금님이 그 효자에게 상을 내리고 그가 사는 동네 이름을 효자동이라고 이름 지어 주었다고 합니다.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네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이야기가 있는 찬양. 하나님을 기쁘시게 세상을 살맛나게 하는 군산중동교회 임재규 목사입니다. 오늘의 첫 번째 찬양 띄워드리겠습니다. 예스 CCM 음반 중에서 나를 사랑하는 주님.

이어서 들으신 찬송 한웅재님입니다. 어머니의 새벽기도.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했습니다. 에베소서 6장 1절로 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주 안에서 부모님께 순종하라. 주 안에서 순종이라는 건 무엇일까요? 기독교는 효도를 신본주의 원리 안에서 가르칩니다. 이와 같은 가르침은 인간의 부모님께 순종 및 공경하라 하는 명령인데 이것은 하나님이 제정하신 것이란 뜻입니다. 요한복음 1장 20절에 보면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고 그 형제를 미워하면 이는 거짓말하는 자니 보는 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보지 못하는 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느니라 하셨습니다. 이 말씀은 부모님 공경에도 그대로 적용이 되는데 쉽게 말해서 보이는 부모를 공경치 못하면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어찌 공경할 수 있느냐 하는 말입니다. 자녀가 부모에게 순종하고 부모를 공경해야 하는 이유가 모두 하나님께 순종과 공경을 하는 것과 같은 맥락에 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어려서부터 부모에게 순종하고 정당하게 교육을 받아서 자라야만 그 사람은 하나님 나라에서도 아주 필요하고 온전한 사람으로 자라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사람은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그에게 더 거룩한 도리로 먹여주십니다. 은혜 찬양 베스트 음반입니다. 어머니의 기도.

이어서 들으셨습니다. 전용대님의 음성으로 들으신 어머니의 성경책이었습니다. 내 아버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이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약속이 있는 첫 계명. 사도 바울은 2절 뒷부분에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출애굽기 20장 12절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가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바울 사도는 아마 이 계명을 생각하면서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라고 소개한 것입니다. 바울은 약속된 부분을 이로써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라고 약간 고쳐서 귀에서 쏙 들어오게 했지요. 여기에서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는 10계명 중 다섯 번째 계명인데 첫 계명이라고 했다는 사실. 10계명을 분석해보면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눠집니다. 1계명부터 4계명까지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에 관해 관련돼 있고 5계명부터 10계명은 이웃과의 관계된 계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제5계명은 이 두 번째 부분, 이웃과 관계된 계명 중 첫 번째의 계명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부모님께 순종하고 부모님을 공경하면 잘되고 땅에서 장수할 것이라고 구체적으로 약속하고 계십니다. 이 말은 역으로 하는 일에 형통하고 축복받는 삶을 살고 싶으면 부모님을 공경해야 한다는 부드러운 권유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부모의 효도하라는 계명을 보면 하나님이 그 계명에 맞는 이 계명 잘 지키면 땅에서 장수하고 형통할 것이다, 복을 받을 것이다 하는 약속을 덧붙여 놓으셨습니다. 하나님이 왜 그러하셨는가? 부모님께 잘하는 것과 하나님께 잘하는 것이 영적으로 같은 것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겁니다. 부모님께 만약 잘못한다면 그것은 곧 하나님께 잘못하는 것이니 그 교훈을 주시고자 함이 아니었을까요? 찬양 들으시겠습니다. 창문의 음성입니다. 내 평생 가는 길.

극동방송 윤학원 코랄의 음성으로 들으신 어머님의 넓은 사랑 이어 들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효자에게 복 주십니다. 땅에서 잘 되고 장수하게 된다 했는데 이것을 조금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몇 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첫 번째 하나는 자신으로부터 스스로 받는 복입니다. 부모를 공경하는 사람은 자기 자신에게 인정을 받습니다. 양심은 자기 자신에게 가감 없이 솔직합니다. 사람은 떳떳한 일을 하면 양심이 자기 자신에게 상당한 칭찬을 합니다. 그래서 사람이 떳떳한 일을 하면 용기 있게 되고요. 당당하며 행복하게 됩니다. 그래서 세상을 자신 있게 살게 하며 또한 그것이 궁극적으로 복인 것입니다. 부모를 공경하며 살게 되면 매사가 당당해집니다. 그것이 얼마나 큰 복인지 모릅니다. 두 번째로 또 복은 사람들로 인정받는 복입니다. 이것이 얼마나 큰 복인지 모릅니다. 부모를 공경하는 사람은 사람들이 인정해주고 세상이 인정해줍니다. 부모를 공경할 줄 아는 사람은 일단 믿을 수 있는 사람입니다. 거짓이 없습니다. 사기 치지 않습니다. 믿어도 괜찮은 사람입니다. 기본이 돼 있는 사람은 다른 면에서도 하자가 없기 마련이기 때문입니다. 세 번째로 무엇보다 제일 큰 복은 하나님으로부터 받는 복입니다. 성경을 보면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가 복되고 장수하리라 했습니다. 그 말은 부모를 공경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이 복을 주신다는 말이죠. 부모를 공경하면 이와 같이 복을 받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내 부모를 공경하라고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주님 앞에 박종호님의 아카펠라 음반입니다.

내 영혼의 극히 깊은 데에서 시와 그림의 음성으로 이어서 들으셨습니다. 봄에게 효도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복을 받습니다. 하나님은 또한 효자를 좋아하십니다. 효자를 사용하십니다. 성경에 보면 하나님은 효자를 택하여 크게 사용하신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다윗의 형제들은 총 8이었습니다. 다윗은 막내 아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형제들 가운데서 다윗이 가장 부지런하게 일했습니다. 형들은 집에 있었지만 다윗은 들에서 양을 쳤죠. 사무엘이 지배와 기름을 부을 때도 형들은 집에 있었지만 다윗은 들에서 양 치는 일에 분주했습니다. 양을 치는데도 책임감 있게 했습니다. 짐승 떼가 와서 양을 물어가려 하면 쫓아가서 뺏어왔고 밤잠을 자지 않고 양을 지켰을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부모에 대한 진정한 효도이죠. 자신에게 최선을 다하고 책임 있게 살아가는 삶이 바로 부모에게 기쁨을 주고 효도하는 삶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런 다윗을 택해서 마침내 그 나라의 백성을 책임지도록 목자장으로 삼아 이스라엘의 임금으로 삼으시게 된 겁니다. 효도하는 다윗, 하나님이 크게 사용하셨습니다. 요셉을 보십시오. 요셉도 아버지 야곱에게 가장 효성스러운 아들이었습니다. 아버지 야곱이 요셉에게 색동옷을 지어 입힌 것은 아마 그 형제들보다 더 아끼고 사랑했다는 증거죠. 바꿔 생각하면 요셉은 아버지에게 사랑받을 짓을 했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지 않으면 그 여러 아들 중에서 요셉에게만 색동옷을 지어 입혔을까요? 사람이 감동을 받으면 하늘도 감동을 받는다는 말이 있습니다. 그래서 옛날 우리 조상들은 지성이면 감천이란 말을 즐겨 사용했죠. 우리 민족은 이렇게 예로부터 이 땅에서 감동스러운 삶을 살면 하늘에서도 들으시고 복 주신다고 생각했죠. 요셉은 더구나 나중에 자기를 죽이려고 했던 형제들을 다 용서합니다. 그리고 어려운 시간 아버지 야곱과 형제들을 다 거둬먹이는 거죠. 이것이야말로 진정 하나님이 요셉을 축복하시고 크게 쓰셨던 이유였습니다. 세 번째 효자로 축복받은 사람은 룻입니다. 룻은 이방 여인입니다. 룻기서를 읽어보면 룻은 복을 받을 수밖에 없는 생각과 마음과 정신을 가지고 있습니다. 룻이 볼 때 시어머니 나오미는 아무런 희망이 없는 늙은 여인이었습니다. 그에게 기댈 어떤 조건도 없는 여인이죠. 그런데도 룻은 아무것도 없는 시어머니를 버리지 않고 끝까지 효도로 책임을 집니다. 결국 하나님은 그에게 보아스라 하는 귀한 남편을 만나게 했고 보아스와 룻 사이에서 오벳이 태어나는데 이 오벳은 다윗 임금의 할아버지 격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방 여인이었던 룻이 다윗의 조상이 되는 놀라운 영광을 누리게 됐고 또한 다윗의 계보 아래에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태어나는 거니까 얼마나 큰 복을 받았는지 모릅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효자를 좋아하시고 효자

소리에 대해 야곱의 축복 이어서 들으셨습니다. 하나님은 아무나 불러 사용하고 활용하시지 않습니다. 사람이 세상에서 가장 기본적으로 할 일은 부모를 공경하는 일입니다. 그런 사람을 하나님은 불러 사용하십니다. 에베소서 6장 1절로 3절 바울사도는 이렇게 말합니다.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내 아버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내가 잘 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이야기가 있는 찬양 오늘 순서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저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세상을 살 만나게 하는 군산 중동교회 임재규 목사였습니다. 오늘 끝곡은 옹기장의 축복의 샘 띄워드리면서 인사드리죠. 샬롬.

0: CBC 미션 FM
1: 복음 전파 70년 그리고 영원히 2026년 극동방송 사역 표어입니다. FM 93.3MHz 녹산중계소 FM 96.7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QQ 극동방송에서 새 시를 알려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참 좋은 내 친구 가족 여러분, 심준구입니다. 겨울이 지나고 봄이 온 지도 제법 됐지만 아직도 움츠린 듯 주눅든 모습입니다. 옷차림은 봄이지만 마음속은 꽁꽁 얼어붙은 겨울 외투입니다. 우울증, 아픈 병에 시달리는 이들의 이야기입니다. 남녀노소, 지식이 있고 없고 권세자나 유명인도 다르지 않습니다. 이 악한 병에 사로잡히면 위태로운 삶의 갈림길에서 그저 서성일 뿐입니다. 그런데요, 이 어려운 굴레 같은 것에서 헤쳐나와 감사로 주님께 영광을 돌리는 분들이 있습니다. 포기하지 않고 온 마음으로 도움을 베푼 이웃이 있었고 주님께서 그 컴컴한 옷을 벗겨주셨죠. 어디 우울증에 시달리는 분들뿐일까요? 그렇게 성도는 한없는 은총으로 일어섭니다. 위로브의 앨범 중에서 함께 듣습니다. 나의 사랑하는 책.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였은즉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니 사람이 내게 어찌하리이까? 시편 56편 11절의 말씀입니다. 세상 살아본 사람일수록 가장 무서운 것이 사람이라는 말들을 합니다. 그런데 다윗은 사람이 자기를 삼키려고 종일 치며 압제한다고 토로하는 중에도 사람이 나를 어찌할 수 없다 선포합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의지하는 이들에게 주시는 담대함이지요. 어노인팅의 찬양 함께 듣습니다. 귀하신 친구 내게 계시니.

여러분은 지금 극동방송에서 보내드리는 참 좋은 내 친구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아유, 저 노래할 뻔했네요. 여러분들의 사연과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해서 행복한 시간. 네, 오늘도 사연 나눌 텐데요. 8076님의 사연이에요. 이 사연 여러분 귀 기울여 들으셔야 됩니다. 우리 하나님 절대로 제 시간에 맞춰 주시기를 안아요. 유유. 하나님이 정하신 시간이 있으신가 봐요. 약속 시간을 20분 기다려야 돼요. 덕분에 문자 보내고 히디엣 감사합니다. 모든 것이 감사합니다. 네, 어때요? 여러분 8076님 사연인데 이야, 이렇게 깊이 있는 사연이 또 어디 있을까 하는 생각 들었어요. 은유가 있고요. 네, 그 안에는 하나님 안에서의 깊은 신앙도 있고요. 그리고 또 묘한 반전의 멋도 있고요. 반어법도 있어요. 이런 요소들이 잔뜩 들어있는 참 귀한 사연입니다. 여러분 깜짝 놀랐죠? 저 우리 하나님 절대로 제 시간에 맞춰주시지를 않아요. 네, 여기까지는 우리가 뭐 여러 해석들 할 수 있잖아요. 네, 그런데 해석 매우 어려운 내용이 그 다음 줄에 있습니다. 하나님이 정하신 시간이 있으신가 봐요. 약속 시간을 20분 기다려야 돼요. 아유 참. 이제 어떤 일을 이제 몇 시에 하기로 했는데 그게 좀 늦어진 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20분 이제 짬이 난 겁니다. 덕분에 이렇게 문자 보낼 수 있으셨던 거예요. 네, 여러분 어때요? 이런 우리의 일상의 모든 것을 하나님과 함께 생각하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 안에서 모든 것을 받아들이고 있는 거예요. 늦은 것도 이른 것도. 그러면서 나는 하나님의 자녀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안에서 그 어린아이 같은 그런 말씨들을 사용할 수가 있는 거예요. 야, 하나님 왜 이렇게 늦으신 거예요? 뭐 이럴 수도 있는 거죠. 얼마나 큰 자유이며 얼마나 큰 복입니까 여러분. 천지를 지으신 대주제이신 하나님의 자녀 되어서 작고 낮고 벌레만도 못한 우리지만 그 크신 하나님과 함께 이렇게 주고받을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놀라운 일 아닙니까? 크신 은혜 아니고는 이게 설명이 되질 않는 거예요. 8076님 너무나 멋진 사연 깊이 감사드려요. 자, 손경민님의 찬양 띄워드릴게요. 감사합니다.

0: 그러면은 교사 접고
1: 네, 집에서 이제 애들 키우느라고 뭐 북적북적 정신없이 살았죠.
0: 그럼 이제 너 남편 좀 도와주면서.
1: 그냥 집에서 그때 오히려 더 열심히 새벽기도 다녔던 것 같아요. 제가 89년도에 하나님을 새벽기도 때 만났는데 그때부터 제가 이게 새벽을 사랑하고 좋아해서 계속 새벽기도 열심히 다녔어요. 네네.
0: 근데 권사님이 이제 뭐 성경도 많이 외운다고 그러더라.
1: 아, 네. 제가 목사님 성경을 많이 보면서 왜 좋은 말씀이 너무 많으니까요. 이제 막 외우고 싶은 말씀이 있을 때는 많이 외웠고요. 제가 그렇게 되고 싶었던 말씀이 나올 때는 많이 외웠어요. 그런데 21년도에 그 코로나가 막 한참일 때그 교회를 다못 나오게 했잖아요. 사역도 다 중단하고. 그래서 그때 주님께 어떻게 항상 가까이 할까 그런 생각을 하면서 기도를 했는데 제 마음속에 너 암송하는 거 좋아하잖아. 이런 마음을 하나님이 주셨어요. 그래서 그때부터 본격적으로 말씀을 하루에 한 절씩 암송하기 시작했는데,
0: 한국말로 낭독했어요? 영어로
1: 아니,
0: 외웠어요?
1: 한국말로 외우죠, 목사님.
0: 한국말로?
1: 네.
0: 그러면 저, 그 외운 절수가 몇 개나 돼요?
1: 제가 세어보진 않았는데, 좀 이제 많이 쌓여진 것 같아요, 목사님. 네.
0: 그럼 어디서 골라서 외워요?
1: 친구 중에 키르기스스탄에 그 선교사로 가 있는 친구가 있어요. 그 선교사 친구가 그 성경 외우는 그또 선교단체가 있더라고요. 그 선교단체가 매일 하루에 한 절씩 이렇게 유튜브를 해서 보내줘요. 그래서 그걸 50번씩 읽게 하고 제가 두번 읽으면 100번 읽고 뭐네번 읽으면 200번 듣고. 근데 제가 뭐 성질 급해가지고요. 그냥 빨리 외울 수 있는 걸 외우고요. 그래서 아무튼 끊임없이 그냥 계속 외울 수 있도록 그 말씀을 주세요. 그래서 뭐 복음 헌신 전도 뭐 하나님의 성품 뭐 이런 파트별로 해가지고
2: 주제별로 분야별로
1: 네,
2: 매일 주는 구절을
1: 1189절 그러니까
2: 외우시는 거예요.
1: 신약의 1189절 구약의 1189절을
2: 네.
1: 지금 암송하고 있는 중이에요, 목사님.
0: 내가 어떤 부대 사령관을 가봤는데 사무실에
1: 네.
0: 성경 구절 하나씩 다 붙여놓고 늘 외우더라고.
1: 네.
0: 요만한 쪽지에다가
1: 네.
0: 바쁘니까.
1: 네.
0: 나 그거 보면서 아 나는 저 고등학교, 기독교, 신학교 할 때마다 일주일에 석 절씩 외웠어요. 영어로.
1: 네.
0: 이제 그게 지금 설교의 재산이 된 거지.
1: 네.
0: 그 숙제예요. 또 찬송가는 뭘 그렇게 좋아해요?
1: 저는 저 장미꽃 이슬.
2: 아,
1: 네.
2: 저 장미꽃 위에 이슬.
1: 이슬.
2: 그 찬송가를 특별히 좋아하는 이유가 있을까요?
1: 아, 뭐 특별히 항상 부르면서 그 주님과 항상 교통하는, 주님과 동행하는 그런 찬송이잖아요. 그래서 가락도 좋지만 그 내용이 너무 좋잖아요.
2: 찬송의 가사,
1: 네.
2: 메시지가 특별히 마음에 와닿으셨군요.
1: 네.
2: 네. 만나고 싶은 사람, 듣고 싶은 이야기, 오늘은 극동방송 운영위원으로 섬기시는 박은정 권사님과 함께 이야기 나누고 있습니다. 앞서서 권사님께서 즐겨 부르신다는 그 찬송, 저 장미꽃 위에 이슬, 함께한 뒤에 계속 이야기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0: 만나고 싶은 사람, 듣고 싶은 이야기. 오늘은 극동방송 운영위원으로 섬기시는 박은정 권사님과 함께 간증 나누고 있습니다.
1: 만약 박 권사님이 말해요. 네. 우리 청취자들한테 뭐 전파선교사 하는 사람도 있고 안 하는 사람도 있고 예수 믿는 사람도 있고 안 믿는 사람이 있는데 지금 청취자들한테 내가 극동방송 운영원 이런 뭐 찬양대원으로서 그분들에게 뭐 전파 선교사나 또 그 지역에 복음 방송을 열심히 들으라고 하는 격려 말씀을 한번 해주셨으면 하는데.
2: 아, 저희가 항상 무엇을 듣고 무엇을 보고 사느냐가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특히 우리 크리스찬은 우리 시간이 모두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내가 눈을 빼앗기면 모든 것을 빼앗긴다고 그래요. 그래서 눈과 귀를 빼앗기지 않으려면 항상 주의 말씀을 듣거나 보거나 또 뭐 주의 일을 행하신 것을 뭐 간증하는 사람을 듣거나 보거나 그런 항상 자리와 환경에 있다면 늘 주님과 동행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되어요. 네. 요셉이 주님과 동행함으로 형통을 했다고 말씀하셨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늘 우리가 극동방송을 정말 틀기만 하면 주파수 맞추기만 하면 나오잖아요.
0: 그렇죠.
2: 그래서 그런 방송을 내가 설거지하면서도 들을 수 있고 운전하면서도 들을 수 있고 보는 것이야 뭐 앉아서 꾸준히 그걸 지켜봐야 되지만 방송은 계속 들으면서 할 수 있기 때문에 언제나 에브리데이 항상 할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그렇게 내가 마음에 가득하고 선함이 마음에 가득하고 하면은 선함을 내고 마음에 악이 가득하면 악을 낸다고 그랬는데 주의 말씀을 늘 듣는다면 선하신 주의 말씀을 듣는다면 선하신 주의 찬송을 듣는다면 내 마음이 그렇게 선하게 정화되지 않겠어요.
0: 아, 행동도 방송을 하고 청취하는 그래서, 것이 바로 그런 효과를 내는 아, 것이다라는
2: 그래서
0: 말씀이시죠.
2: 제가 네, 네. 특별하게 내가 뭐 극동방송을 만들지 않아도 할 수 있고 그렇죠. 이미 만들어진 네. 또 내가 무슨 방송을 내가 뭐 만들지도 않아도 어떤 그런 프로를 내가 하지 않아도 내가 늘 들을 수 있잖아요. 네. 너무 감사하죠.
1: 그런데 믿음은 네. 들음에서 나고
2: 맞아요, 목사님.
1: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
2: 맞아요.
1: 그러니까 극동방송은 뭐 정치 얘기도 안 하고 아, 다 그럼요. 믿음, 찬송, 설교. 네. 그게 좋죠.
2: 아, 그러면
1: 믿는 사람들로.
2: 네.
1: 그러면은 권사님이 자기 친구들한테 야 너 극동방송에 고정시켜놔.
2: 네. 많이 얘기하죠. 그러니까 믿지 않는 친구들도 들으라고 해요.
0: 아 그래요? 그러면 그분들이 들어보고 반응을 좀 보이던가요? 어떤가요?
2: 그렇죠. 좋은 말씀 많이 나오더라. 뭐 아, 이렇게 그래요? 그런 얘기하죠. 네네.
1: 그러면

0: 내가 방송을 한번 해봤으면 좋겠다. 그럼 어떤 방송을 하고 싶어요?
1: 아, 말씀은 어떤 것이다. 정말 하나님 말씀 진리라고 그랬는데 그 진리가 어떤 것이고 하나님이 말씀이라고 했는데 그 말씀대로 기도했더니 이렇게 되더라. 뭐 그런 거 한번 얘기해 주고 싶어요.
0: 아니, 그러니까 골프 한번 양보하고 그 시간에 와서 방송 한번 하죠.
1: 아, 좋아요, 목사님. 불러주세요.
2: 뭐 지금도 이렇게 목사님과 함께 만나고 싶은 사람, 듣고 싶은 이야기 나오셔서 또 귀한 말씀 해주고 계시니까요.
1: 네.
2: 네, 앞으로 또 극동방송을 통해서 많이 권사님을 뵀으면 좋겠네요. 네. 아, 앞서서 10년 전부터 극동방송 애청하다가 이렇게 극동방송 운영위원으로 섬기게 됐다고 말씀 주셨잖아요.
1: 네.
2: 청취자로 있을 때는 이제 김정한 목사님 설교 방송으로만 듣다가
1: 네.
2: 운영위원으로 본격적으로 섬기시면서 또 이렇게 가까이에서 뵙게 됐는데
1: 네.
2: 어떠세요?
1: 아, 저야 너무 성경 말씀에도 나오잖아요. 신명기 33장 29절에 이스라엘아 너는 행복자로다. 저는 진짜 행복자 같아요. 저희가 말로만 들었지 실은 방송을 통해서 주로 들었죠. 우리 목사님은 뭐 73년도에 그 필리그림 목사님 뭐 통역할 때
2: 네,
1: 뭐
2: 여의도
1: 저는 그때 뭐 11살이었 9살이었나요? 그러니까 올 수, 뭐 그런 걸 생각지도 못하고 보지도 못하고 듣지도 못했지만 뭐 그런 목사님이었다. 뭐전 세계의 뭐 침례의 총연맹의 뭐 회장님이셨다. 뭐 이런 얘기 듣고 중앙 수원 중앙 침례교회의 목사님이셨다. 그 정도만 제가 알고 있었는데 그런 목사님을 옆에서 가까이 뵐수 있고 맨날 악수도 하고
2: 또 이렇게 친근하게
1: 또
2: 대화도
1: 아 그러면
2: 나누시고요.
1: 너무 감사하죠. 그리고
2: 네.
1: 또 제가 작년에 목사님 평전을 읽었는데
2: 아, 그러세요?
1: 제가 이제 목사님을 정말 띄엄띄엄 알았어요. 그렇잖아요. 왜 대외적으로 내가 가깝게 항상 모시고 같은 교회 다니고 이런 분이 아니어서.
2: 그렇죠.
1: 근데 평전을 읽었는데 진짜 너무 감동받았어요. 제가 그래서 단숨에 다 읽었어요.
2: 야, 굉장히 두꺼운 책인데
1: 맞아요. 그래
2: 감동받아 다
1: 단숨에
2: 읽으셨군요.
1: 네. 그래가지고 더, 그전에도 이제 주의 종이고 목사님 말씀이 늘뭐 화통하고 저희 마음에 탁탁 꽂히니까 너무 좋아하고 그랬는데 정말 더 존경하고 더 좋아하게 됐죠.
0: 저 권사님의
2: 네.
0: 목요일날마다 찬송 인도를 하는데
1: 네.
0: 그 찬송 인도하면서 제일 늘 부르고 싶은 찬송이 뭐예요?
1: 제일 주님을 찬양하고 주님을 뭐 선포하는 뭐 그런 찬양이죠.
0: 예.
1: 네. 예수님
0: 아니,
1: 찬양 같은.
0: 저 나도 이제 찬양을 늘
1: 네.
0: 뭐 마음속으로도 부르고 하는데 이제 이런 찬송을 계속 마음에 와서 다음은 연결을 해 나는.
1: 네.
0: 그래서 쭉 이렇게 해보면은 참 위로가 되죠.
1: 아,
0: 찬양에서
1: 그러면요, 목사님.
0: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딴 근심이 있으랴 저
1: 그렇죠.
0: 높은 곳을 향하여 날마다
1: 네.
0: 나 이런 찬송 부르면은 저 나도 올라가는 것 같고 울적했던 마음이 안정이 되고 그러면은 방송에서 흘러나오는 찬송도 중요하지만은 내가 부를 수 있는 찬송 또 내가 늘 애창할 수 있는 찬송 박 권사님이 제일 애창하는 찬송이 뭐예요?
1: 내 영혼이 은총 입어.
2: 아,
0: 내
2: 내
0: 영혼이
2: 영혼이
0: 은총
2: 은총
0: 입어
1: 입어.
0: 중환죄짐 벗고 보니 슬픈 마음은 이 세상.
1: 네.
0: 그걸 좋아하는구나. 한번 불러드려요.
2: 네. 아, 만나고 싶은 사람, 듣고 싶은 이야기 함께하고 계십니다. 청취자 사연 도착했는데요. 같이 나누겠습니다.
0: 안녕하세요. 극동방송 애청자 차집사입니다. 믿음의 길을 지나간다는 것이 쉽지 않기도 하고 어렵기도 합니다. 하나님의 길을 함께 가고 있는 동역자들을 떠올리며 믿음의 선진들의 가르침을 읽고 말씀을 읽으며 마음을 다 잡게 되었습니다. 연약하기에 혼자 걷지 않게 하실 거라고 믿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 기도하며 주의 말씀을 붙잡고 살아가겠습니다. 말씀 통해 기도와 찬양을 통해 또 누군가와의 교제를 통해서 하나님의 행복한 교제의 시간을 놓치지 않겠습니다. 극동방송 감사합니다.
2: 오늘 사연 보내주신 이 성도님께는 준비한 선물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간 방송 듣고 함께 나누고픈 사연 있는 분들은 인터넷으로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www.febc.net 극동방송 홈페이지 찾아주시고요. 게시판에 사연 남겨주시면 됩니다. 이 프로그램은 전국 라디오 방송뿐 아니라 극동방송 홈페이지, 모바일 애플리케이션, 그리고 유튜브 극동방송 TV 채널을 통해 영상으로도 함께 하실 수 있으니까요. 여러분의 많은 관심 바랍니다.
0: 그러면 앞으로
1: 네.
0: 주님을

0: 책이 믿고 살아가고 싶어요.
1: 제가 그 누가복음 2장에 나오는 경건하고 의롭다고 하는 그 시므온과 그 평생 주의 성전을 지키면서 기도했던 안나처럼 진짜 주의 성전을 지키면서 늘 기도하는 그런 권사로 살고 싶어요,
0: 그러면
1: 목사님.
0: 그런 거 하면서 남편하고 신앙이 비슷해서 이해를 해줘야 되는데, 저 여자가 왜 저렇게 극성맞게 교회 일에 열심히 그렇게 좀 핀잔을 주는 남편도 있을 텐데.
1: 아, 그러면 젊었을 때 우리 남편도 그랬어요. 젊었을 땐 제가 막 화나고 속상하면 교회 가서 막 기도하고 왔거든요. 뭐 밤이고 낮이고 새벽이고 간에 제가 너무 속상하니까 어떻게 할 수가 없으니까 애는 많고 집에 뭐 사람은 가득하잖아요. 그러니까 막 교회 가가지고 저희 교회 그때는 항상 24시간 문을 열어놨어요. 그래서 막 기도하고 왔어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평안을 주시고 또 저에게도 마음이 안정이 되고 그래서 그렇게 신앙생활을 했었어요, 목사님.
2: 그때 당시에는 또 자주 교회 가는 아내를 조금 탐탁치 않게 여기는 부분도 있었지만 지금은 신앙이 정말 많이 자라서 교회를 지키는 장로님이 되신 거군요.
1: 그럼요. 네.
2: 예.
1: 그래서 지금은 저희가 목적과 뜻이 같아요, 목사님. 네.
0: 그러면 이제 교회 그렇게 같이 기도하는 기도팀들이 있어요?
1: 제가 오랫동안 같이 기도하는 분들이 계세요. 네. 그 최고죠, 목사님. 저는 인생에서 제일 중요한 부분이 같이 기도의 종역자가 있다고 생각해요, 목사님.
2: 암송도 열심히 하시고 찬양도 열심히 하시고 기도도 열심히 하시는 우리 그 박은정 권사님 또 간증을 통해서 정말 에너지 있고 또 열정 있는 신앙생활의 모습을 보게 됐습니다. 네, 오늘 만나고 싶은 사람 듣고 싶은 이야기 극동방송 운영위원으로 에너지 있게 섬기시는 박은정 권사님과 함께 이야기 나눴습니다. 권사님 오늘 함께 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1: 제가 감사하죠. 감사합니다.
2: 네, 한 주간도 주님 안에서 평안하시기 바랍니다. 만나고 싶은 사람, 듣고 싶은 이야기. 저희는 다음 주이 시간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만나고 싶은 사람, 듣고 싶은 이야기, 오늘 방송을 들으시고 청취 소감을 홈페이지나 문자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홈페이지는 www.fabc.net 극동방송 서울로 들어오셔서 만나고 싶은 사람, 듣고 싶은 이야기 페이지에 남겨주시면 됩니다. 문자는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유료 문자 우물정 1069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추첨을 통해 선물을 보내드립니다. 오늘 이 프로그램은 블루오션을 창조하는 기업 주식회사 CN종합건설과 함께합니다. 지금 극동방송을 듣게 하세요. 기적이 일어납니다. 우리는 지금 생명을 전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방송가족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극동방송 창사 70주년 기념 기획 프로그램 먼 땅 좋은 기별 극동방송 사장 맹주한 장로입니다. 우리가 누군가에게 선물을 줄 때 가장 설레는 순간은 언제일까요? 아마 선물을 고를 때보다도 그 선물을 건네기 직전 상대방이 기뻐할 모습을 상상하며 서두르는 그 마음일 것입니다. 70여 년 전 전쟁의 폐허 속에서 신음하던 이 땅과 굳게 닫힌 장막 너머의 영혼들에게 전달된 아주 특별한 성탄 선물이 있었습니다. 화려한 포장지도 성대한 잔치도 없었지만 오직 기쁜 소식 하나를 전하기 위해 밤잠을 설쳐가며 준비했던 그 역사적인 순간. 오늘은 극동방송의 첫 심장박동이 시작됐던 1956년 12월 23일의 이야기를 함께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역사적인 한국복음주의 방송국, 즉 극동방송의 개국은 크리스마스를 이틀 앞둔 1956년 12월 23일 주일이었습니다. 오후 5시에 이루어졌습니다. 이렇게 크리스마스를 앞두고 서둘러 개국을 하게 된 것은 구주 탄생의 기쁜 소식을 알리기 위해서였습니다. 어떻게 보면 전쟁의

폐허 속에 신음하던 한국을 향한 하나님의 성탄 선물이라고 하는 것이 맞을 것 같습니다. 극동방송 설립자인 톰 왓슨 씨는 이에 대해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구세주가 태어나셨다는 기쁜 소식을 중국을 비롯한 공산권의 주민들에게 한시라도 빨리 전하기 위해 정말 서둘렀습니다. 만일 그때 방송을 시작하지 못하면 1년 뒤에나 그 소식을 알릴 수 있게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정말 밤잠을 자지 않고 일했습니다. 첫 방송을 할 때 구원의 메시지가 담긴 로마서를 읽고서는 피곤을 이기지 못해 사택에 들어가서 정신없이 잠을 잤습니다. 감사 예배나 송출식, 축하 음악회와 같은 어떤 성대한 행사 없이 조촐히 이루어진 첫 방송은 마치 하나님의 아들이신 아기 예수께서 조용히 마구간의 구유에서 태어나신 것처럼 아무도 주목하지 않은 것 같은 인천의 한 앞바다에서 생명 전파를 위한 심장박동을 시작한 것입니다. 첫 방송의 내용은 앞서 언급된 것처럼 로마서를 읽어줬습니다. 엔지니어였던 김인득 씨의 첫 방송에 대한 회고입니다. 오후 5시였습니다. 윈첼 씨가 콘솔 앞에 앉고 제가 그 옆에 서 있었습니다. 왓슨 씨가 스튜디오 안에 들어가서 첫 방송을 했습니다. 아마 바이블 리딩이었던 것으로 기억됩니다. 방송을 시작한다는 특별한 예배나 의식은 없었습니다. 평소에도 선교사들끼리 스튜디오에서 예배드리곤 했는데 그날 선교사 한두 분이 더 왔는지 어떠했는지는 모르겠지만 특별한 손님은 없었던 것으로 기억됩니다. 현수막 같은 것도 걸지 않았습니다. 첫 방송에 콘솔을 잡았던 윈첼 선교사는 그때 너무 흥분해서 실수하지 않고 제대로 조종하게 되기를 간절히 바랐습니다. 한편으로는 너무 지쳐 있어서 빨리 방송을 끝내고 쉬고 싶었습니다. 라고 수례하기도 했습니다. 아무튼 역사적인 개국이었는데 콜사인을 비롯해 개국에 관한 어떤 방송 내용도 남아있지 않은 점은 두고두고 아쉬움으로 남습니다. 1973년 6월 30일에 개국한 현 제주극동방송, 즉 아세아 방송의 행사와 개국 멘트 자료는 지금도 남아있어 그때의 감동을 고스란히 느낄 수 있으며 역사관 자료와 홍보 스팟 등 다양한 용도로 활용되고 있는 것과는 대조적입니다. 그러나 그 모든 것을 떠나 인천 앞바다에서 쏘아올린 복음의 첫 전파는 그렇게 중국을 향해, 소련을 향해, 그리고 공산 정권의 암흑 속에 있는 북한을 향해 점점 퍼져나가고 있었습니다. 화려한 개국 행사도 축하의 꽃다발도 없었습니다. 하지만 피곤에 지쳐 방송을 마치자마자 쓰러져 잠들었던 선교사님들의 그 헌신이 있었기에 오늘날 우리가 듣는 이 생명의 전파가 끊기지 않고 흐를 수 있었습니다. 지금 전하지 않으면 1년을 기다려야 한다던 그 절박함이 암흑 속에 북한을 비롯한 북방 지역을 깨우는 시작이 됐습니다. 기록된 음성은 남아있지 않지만 그날 인천 앞바다를 타고 퍼져나갔던 생명의 말씀은 지금도 누군가의 영혼을 살리는 심장박동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오늘 방송을 들으며 느끼신 감동이나 창사 70주년을 맞은 극동방송을 향한 축하의 메시지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짧은 글 50원, 긴 글 100원의 유료 문자 샵 1069번으로 보내주시면 정성껏 준비한 선물을 나누며 그 은혜를 이어가겠습니다. 신실하신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며 저는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먼 땅 좋은 기별, 극동방송 사장 맹주한 장로였습니다.

부산 극동방송 문화부흥 캠페인 책 책을 읽읍시다. 이달의 첫 번째 추천 도서는 성경 나의 사랑 나의 생명입니다. 이 책은 베아노 저자가 성경이 어떻게 기록됐는지 우리가 어떻게 성경을 읽고 이해해야 하는지 쉽게 풀어낸 책입니다. 두 번째 추천 도서는 카르페 디엠 오늘을 붙잡아라입니다. 이 책은 한성호 저자가 잠언과 복음서 말씀을 따라 오늘을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 깊은 묵상으로 풀어낸 책입니다. 푸르른 실록이 가득한 5월,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의 기쁨을 경험하시길 바랍니다. 이 캠페인은 부산 극동방송과 세상의 빛들을 전하는 고신대학교가 함께합니다.

0: JTBC Mission FM
1: 복음 전파 70년 그리고 영원히 2026년 극동방송 사역표입니다. FM 93.3MHz 녹산중계소 FM 96.7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QQ 극동방송에서 5시를 알려드립니다.

내 아들아, 내 아비의 훈계를 들으며 내 어미의 법을 떠나지 말라. 이는 내 머리에 아름다운 관이요 내 목에 금사슬이니라.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아멘. 안녕하세요. 천양의 동산 정진입니다. 어버이날을 지나며 잠언 1장의 말씀과 에베소서 6장의 말씀을 읽고 시작했는데요. 귀한 이 말씀 따라 살아감으로 부모님께 순종하며 공경해드린 것뿐 아니라 우리들도 약속대로 잘 되고 땅에서 장수하는 복을 받아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세상에 많은 소리가 있지만요. 그 가운데 참된 지혜를 가르쳐주시는 주님의 음성에만 귀 기울이고 그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순종할 때 우리의 삶은 빛나게 될 것입니다. 세상을 따르지 않고 말씀을 따라 부모님께 바르게 순종하며 공경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찬양의 동산 이 시간은 부모님들을 생각하면서요, 그 헌신에 감사드리며 찬양 함께 나누겠습니다. 첫 찬양으로 눈물 어린 그 사랑 띄워드립니다. 우리가 걷는 인생길, 걸음마다 주 동행해 주시기를 기도하는 어머니의 기도입니다.

헌신적인 부모님의 모습, 자녀들의 장래를 위한 끊임없는 기도, 아침 저녁으로 불러주시는 어머님의 말씀과 찬양을 통해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속에서 살아감을 감사드렸던 찬양이었습니다. 어머니의 넓은 사랑, 메소스프라노 이다정의 찬양이었습니다. 다음 준비한 찬양은 우리 부모님의 일생을 인도하신 하나님, 그리고 우리의 앞날도 인도하실, 또 우리의 자녀들의 인생도 인도하실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내 잔이 넘치나이다. 김순주의 찬양으로 올려드립니다.

우리의 일생을 지켜주시는 하나님을 찬양했습니다. 주만 바라볼지라 이미경의 찬양이었고요. 너는 내 것이라 박신화 콰이어의 찬양 그리고 내 잔이 넘치나이다 김순주의 찬양이었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아름다운 찬양과 구원의 기쁜 소식 전하는 극동방송의 찬양의 동산 함께하고 계십니다. 예지는 찬양은 어머니께서 성경책을 읽어주시던 그 시절을 그리워하며 나도 말씀 읽고 그 뜻대로 살기를 결단하는 찬양이죠. 나의 사랑하는 책, 좋은 나라 사람들의 찬양으로 올려드립니다.

네, 영혼이 은총 입어 주수아의 찬양이었습니다. 찬양의 동산 함께하고 계십니다. 이어지는 찬양은 물 위를 걷는 자 준비했습니다.

깊은 바다 같은 우리의 인생길, 거친 파도가 몰아치는 우리의 인생길이지만 주님께서 나를 부르시고 보고 계시며 내 옆에 계시기에 우리는 그 바다 위를 마치 반석 위를 걷듯이 걸어갑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찬양입니다. 그렇습니다. 주님이 여기 계시기에 우리는 반석 위를 걷습니다.

이전에는 세상에 나갈 기뻐했을지라도 이제 나의 소원은 오직 주님을 더 사랑하는 것입니다. 숨질 때까지 우리가 불러야 할 노래는 나의 구원자 예수님을 더욱 사랑, 더욱 사랑하겠습니다. 입니다. 이렇게 노래했던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내 주 되신 주를 참 사랑하고 양지영의 찬양이었습니다. 찬양의 동산 함께하고 계시고요. 이어지는 찬양은 언제나 바라봐도 올려드립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을 우리가 알고 믿었느니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사랑 안에 거하는 자는 하나님 안에 거하고 하나님도 그 안에 거하시느니라. 아멘. 사랑이 무엇이고 또 사랑은 어떻게 하는 걸까? 이런 것을 마음속으로 그려볼 때요, 우리는 하나님께서 나를 향해 베푸신 사랑의 완전한 이미지를 떠올리게 됩니다. 그 사랑은 용납하고 용서하며 후원하고 격려해주는 완전한 사랑이죠. 그 사랑이 바로 성도된 우리 안에 거하고 계시니까요, 우리는 그 하나님을 비추어내는 삶을 살아야겠습니다. 아름다운 가정의 달 어버이 주일을 맞으면서요, 부모 자녀 간에 서로 그 하나님의 사랑으로 서로를 용납하고 격려하는 하나님의 희생적인 사랑을 실천하는 그런 행복한 시간들 가지시면 좋겠습니다. 우리에게 부모님을 주시고 또 직접 우리의 아버지가 되어주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찬양의 동산 정진이었습니다. 극동방송을 듣게 하세요. 기적이 일어납니다. 우리는 지금 생명을 전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전을 지키는 확실한 지식. 극동방송에서 전기 가스 사고 예방 행동 요령을 알려드립니다. 전기 가스 사고의 대부분은 시설 안전 점검 미흡과 취급 부주의로 인한 화재 폭발 사고이므로 평상시에 주의를 기울여 사고에 대비해야 합니다. 각종 전자기기는 전기 용량과 전압에 맞는 규격 전선을 사용하고 사용하지 않을 경우는 플러그는 뽑아주시기 바랍니다. 가스를 사용하기 전에는 가스가 누출되지 않았는지 냄새로 먼저 확인하시고 창문을 열어 신선한 공기로 실내를 환기시킵니다. 가스를 사용하지 않을 때에는 연소기 코크와 중간 밸브를 꼭 잠그고 비누나 세제로 거품을 내 배관 호스 등의 연결 부분을 수시로 점검해 누출 여부를 살피시기 바랍니다. 많은 인명과 재산 피해를 남기는 전기 가스 사고, 조금만 주의를 기울이면 충분히 예방할 수 있습니다. 안전을 지키는 확실한 지식, 극동방송에서 전기 가스 사고 예방 행동 요령을 알려드렸습니다.

0: Mission FM.
1: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 2026년 극동방송 주제 선구입니다. FM 93.3MHz, 녹산중계소 FM 96.7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QQ, 극동방송에서 6시를 알려드립니다.

찬양이 있는 마을. 안녕하세요. 찬양이 있는 마을 진지혜입니다. 중국에 모소라는 대나무가 있습니다. 이 대나무는 산이나 밭에 심어놓아도 5년 동안은 땅 밖으로 전혀 솟아오르지 않는다고 하는데요. 땅 속에서 뿌리만 사방으로 퍼져 나갈 뿐 땅 위로는 감감 무소식입니다.

그러다 5년이 지난 다음 해부터는 땅 위로 삐죽이 고개를 내밀고 하루에 한 자씩 무성하게 자라는데요. 불과 6주 만에 15m 이상 키가 자란다고 합니다. 우리는 때때로 기도가 쉬 이루어지지 않으면 낙심하곤 합니다. 하지만 아무것도 이루어지지 않는 것 같아도 그 기다림의 시간은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계획에 딱 들어맞는 또 다른 무언가를 얻는 시간임을 기억해야겠습니다. 모소라는 대나무가 5년 동안 땅 밖으로는 모습을 내비치지 않았지만 땅 속에서 넓게 뿌리를 뻗으며 엄청난 영양분을 비축해 때가 찼을 때 큰 에너지를 발휘했던 것처럼 오늘의 우리도 그 고귀한 기다림의 시간을 걷고 있는 것 아닐까요? 낙심하며 쓰러지지 말고 우리가 생각하는 것에 더 넘치도록 부어주실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기쁨으로 기대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길 소망합니다.

이스라엘 땅은 석회질이 많아 비가 오지 않으면 시멘트처럼 딱딱해집니다. 우기가 돼 이른비가 내려야 딱딱한 땅이 부드럽게 되고 그제서야 농부들은 밭을 기경에 씨를 뿌릴 수가 있습니다. 또 농부가 아무리 수고해도 늦은 비가 내리지 않으면 곡식은 열매를 맺지 못하는데요. 그래서 농부는 이른 비와 늦은 비를 기다리며 인내를 배웁니다. 우리네 삶도 마찬가지가 아닌가 싶습니다. 우리가 열심히 노력했지만 우리가 기대했던 때에 열매를 보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열매를 맺는 건 하나님의 은혜임을 아는 것, 내 힘으로는 절대 안 된다는 것을 깨닫고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신다는 믿음으로 기다리는 것이 참된 인내겠죠. 그런데 그 때를 기다리다 보면 마음이 흔들릴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주님을 바라보고 믿는 사람은 강하고 굳은 마음으로 끝까지 흔들리지 않고 기대하며 인내할 수 있습니다. 인내의 최고점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흠없는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온갖 수치와 고통을 다 받으셨는데요. 하지만 주님은 부활의 영광을 아셨기에 기꺼이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우리의 삶에도 하나님의 계획하심이 있습니다. 우리 안에도 역사하시는 성령님은 바로 부활의 주님이시고 영이십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어떠한 경우에도 주님만을 바라보고 인내하며 하나님께서 주실 영광의 열매를 기대하며 나아가야겠습니다. 너희에게 인내가 필요함은 너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한 후에 약속을 받기 위함이라. 아멘. 히브리서 10장 36절 말씀입니다.

여러분은 지금 극동방송의 찬양이 있는 마을 함께하고 계십니다. 토요일 이 시간에는 같은 찬양 다른 느낌과 함께하고 있지요. 동일한 곡 동일한 가사지만 부르는 사람에 따라서 또는 같은 가사 같은 성경 구절을 인용했지만 곡 자체가 달라서 또 다른 느낌과 감동을 주는 찬양들도 있습니다. 이 시간에는 이렇게 같은 찬양인 듯 다른 느낌을 주는 찬양들 함께 나누고 있는데요. 오늘은 찬송가 88장 내 진정 사모하는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진정으로 사모하는 내 친구가 되시는 구주 예수님은 너무나 아름답습니다. 산 밑에 백합화, 빛나는 새벽별, 그 어떠한 아름다움도 예수님과 비교할 수는 없겠죠. 우리의 마음이 아플 때 위로가 되시고 내가 외로울 때 좋은 친구가 되시는 예수님을 찬양하며 감사하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세 곡의 찬양 준비했는데요. 먼저 조수아가 부르는 발랄한 찬송, 내 진정 사모하는 들으시겠고요. 이어서 편곡된 성가곡들 만나보겠습니다. 서울 모테트 합창

우리가 즐겨 먹는 꿀 한 숟가락은 꿀벌이 4,200번이나 꽃을 왕복하며 얻은 겁니다. 영어 사전 웹스터를 집필한 웹스터는 36년 동안 밤낮으로 이 일을 했습니다. 작곡가 요셉 하이든은요, 800개의 작품을 작곡했는데 가장 유명한 천지창조라는 오라토리오는 800번이라는 작품을 써본 후 그의 나이 66세가 돼서야 나타난 겁니다. 미켈란젤로의 최후의 만찬도 8년 동안 2,000번이나 스케치해본 결과라고 합니다. 우리가 복음을 전하거나 무슨 일을 할 때 이들처럼 인내를 가지고 꾸준히 해야 합니다. 때로는 실패와 좌절을 경험할 수도 있습니다. 사람들로부터 무시를 당할 수도 있겠죠. 그래도 해야 합니다. 오늘도 복음을 전할 대상을 정하고 성취하고자 하는 일을 정하고 이루어지길 바라며 꿈꾸고 기대하는 우리 모두가 되길 소망합니다. 주의 약속은 어떤 이에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치 않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아멘. 베드로후서 3장 9절 말씀입니다.

기도 많이, 걱정 조금. 이 시간에는 사자와 어린 양 출판사에서 펴낸 도나 말티즈의 묵상집 기도 많이, 걱정 조금을 나누고 있습니다. 근심 걱정이 찾아올 때 힘이 되는 말씀 묵상 함께 하시죠.

왕이 내게 이르시되 그러면 내가 무엇을 원하느냐 하시기로 내가 곧 하늘의 하나님께 묵도하고 왕에게 아뢰되 왕이 만일 좋게 여기시고 종이 왕의 목전에서 은혜를 얻었사오면 나를 유다 땅 나의 조상들의 묘실이 있는 성읍에 보내어 그 성을 건축하게 하옵소서 하였는데 느헤미야 2장 4절 5절 페르시아 왕의 술관원 느헤미야는 예루살렘 성이 허물어지고 성문이 불탔다는 말을 듣고는 여러 날 동안 울며 금식하며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후에 왕에게 나아갔을 때 느헤미야는 여전히 슬펐습니다. 왕은 그의 술 따르는 관원의 얼굴을 보고 무슨 일이 있느냐고 물었고 느헤미야는 겁을 먹었습니다. 시중드는 사람은 죽은 앞에서 늘 밝아야 했기 때문입니다. 느헤미야는 하나님께서 자신을 인도하시고 필요한 용기를 주실 것을 알고 화살 기도를 올려보냈습니다. 당신도 도전장을 받자마자 하나님께로 가져가십시오. 걱정으로 변하기 전에 화살 기도를 하십시오. 전능하신 아버지께서 당신을 기다리며 도울 준비를 하고 계심을 기억하십시오. 주님, 제가 하루의 기도로 끝내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필요한 순간마다 즉시 기도하도록 저를 이끌어 주소서. 저를 화살 기도자로 만들어 주십시오.

우리는 살다 보면 늘 문제를 만납니다. 그런데 그 문제를 바라보는 시각에 따라 해답을 얻게 되는데요. 마더 테레사는 문제가 올 때마다 문제를 문제로 보지 않고 선물로 생각했다고 합니다. 문제에는 반드시 답이 있기 마련이기 때문에 문제를 만날 때 긍정적으로 생각하는 것이 제일 중요합니다. 그리고 기다림이 필요합니다. 성경에도 다윗이 기다림이 끝난 후 구원의 기쁨을 누리는 장면이 시편 40편에 기록돼 있는데요. 내가 여호와를 기다리고 기다렸더니 귀를 기울이사 나의 부르짖음을 들으셨도다. 나를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에서 끌어올리시고 내 발을 반석 위에 두사 내 걸음을 견고하게 하셨도다 라고 고백합니다. 이 외에도 성경에는 기다림의 대가들이 줄줄이 나옵니다.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은 기다릴 수 없는 중에 25년을 기다려 100세의 아들을 얻었습니다. 요셉은 어둠의 종살이와 감옥에서 13년을 기다려 애굽의 총리로 세워졌죠. 그런가 하면 모세는 왕궁에서 40년, 광야에서 40년을 기다려 출애굽의 리더로 부름받았습니다. 욥, 다윗, 다니엘, 이사야, 느헤미야, 하박국, 사도요한, 바울 등 헤아릴 수 없는 사람들이 모두 기다릴 수 없는 중에 기다려 쓰임받은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이 내 아버지가 되시고 나에 대한 계획이 확고하시고 나를 세상 그 누구보다 사랑하신다는 사실을 기억하며 하나님의 가장 좋은 때와 방법을 기다리며 기대하는 우리 모두가 되길 소망합니다.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물은 나의 소망이 그로부터 나오는 도다. 아멘. 시편 62편 5절 말씀입니다. 찬양이 있는 마을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저는 내일 이 시간 더 행복한 찬양으로 다시 찾아뵐게요. 복음 70년 그리고 영원히. 이 프로그램은 전파 선교사님들의 귀한 헌금으로 제작됐습니다.

0: TBC 미션 FM
1: 복음 전파 70년 그리고 영원히 2026년 극동방송 사역표입니다. FM 93.3MHz 녹산중계소 FM 96.7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 QQ 극동방송에서 7시를 알려드립니다.

샬롬, 주 안에서 평안하고 행복한 하루 보내고 계신가요? 긁히거나 살짝 베인 상처를 방치해 두었다가 상처 부위가 감염되어 심각한 사태로 발전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작은 상처를 치명상으로 발전하기도 하는데요. 처음 다쳤을 때 깨끗이 소독하고 밴드를 붙일 만한 짬을 낸다면 낫는데 걸리는 시간과 수고를 많이 줄일 수 있습니다. 회개의 삶을 살려면 매일 사소한 죄에 대해 이와 같은 주의를 기울여야 합니다. 죄를 알아차렸을 때 곧바로 고백하지 않고 무시해야 하면 조금씩 곪아서 더 큰 문제와 중독과 우상이 되어버립니다. 사소한 죄가 큰 문제로 발전하게 방치하지

말고 오늘 하나님의 용서하심과 깨끗게 하시는 은혜와 치유하시는 그 사랑을 구하세요. 찬양 가운데 우리 마음에 치유와 회복이 있길 소망하며 이 시간 향기로운 찬송 함께 올려드리면 좋겠습니다. 이상현님의 상처를 품은 치유자 찬송 들으시고요. 이어지는 찬양 나 주를 멀리 떠났다 월드비전 어린이 합창단의 찬양입니다.

날마다 주님과 함께 항상 기도하라.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7절 말씀. 항상 기도하는 게 어떻게 가능할까? 수세기 동안 수많은 그리스도인이 어떻게 그렇게 기도했는지 아는가? 그 비결은 바로 호흡 기도이다. 한 호흡에 다음처럼 간단한 문장 하나를 예수님께 말하는 거다. 주님을 의지할게요. 주님을 알고 싶어요. 하나님, 전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도와주세요. 다음과 같이 짧은 성경 구절 하나를 사용할 수도 있다. 하나님은 제 힘이십니다. 절 떠나지 않으심을 믿어요. 이런 말씀이 마음 깊이 뿌리를 내리도록 최대한 자주 기도하라.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계시고 우리의 간구를 듣기 원하신다. 이 사실을 떠오르게 해주는 장치를 마련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다. 예를 들어 메모지에 지금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신다라고 써서 붙일 수 있다.

이렇게 하면 기도하는 습관을 기르는 데 도움이 된다. 음악가가 아름다운 음악을 연주하기 위해 매일 음계를 연습하는 것처럼 틈만 나면 하나님에 관한 생각을 하라. 그러면 오래지 않아 항상 기도하는 경지에 오르게 될 것이다. 항상 기도하라.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7절 말씀.

내 주님을 숨쉬듯 생각하는 것, 모든 순간에 주님을 의식하고 생각하는 것이 곧 항상 기도할 수 있는 비결인 것 같습니다. 기도하는 습관을 길러야 주님과 점점 더 많은 대화를 할 수 있겠지요. 어떤 순간에도 기도를 포기하지 않도록 도와주시길 주님께 간절히 바랍니다. 네, 소소한 일상 가운데서 나의 생각을 주님께 나눠보면 어떨까요? 나의 입술의 모든 말과 마음의 묵상도 주님은 들으실 것입니다. 향기로운 찬송 끝으로 꿈이 있는 자유에 주는 나의 찬송 전합니다. 지금까지 저는 신혜선이었습니다. 평안하세요.

0: 복음 전파 70년 그리고 영원히
1: 부산 극동방송입니다. FEBC
0: 클래식을 쉽고 재미있게 쉬운 클래식 매주 이 시간 클래식에 얽힌 이야기를 나누며 함께하는 시간입니다. 쉬운 클래식 오늘도 바이올리니스트 울산대학교 음악대학 임소희 교수님과 함께합니다. 교수님 어서 오세요.
2: 안녕하세요.
0: 반갑습니다.
2: 반갑습니다.
0: 지난주에는 저희가 어린이 주일을 네. 미리 기념하는 그런 마음으로 진행을 그렇죠. 했었고요. 네. 오늘은 또 어버이날.
2: 그렇죠. 네. 저도 이제 한 어버이로서 어버이 주일도 같이 섬기고 싶다. 이렇게 여러분들께 전해드리면서 네. 찬송가를 제가 준비를 했습니다. 네. 그런데 사실 저도 좀 낯선 찬송가이고요. 우리가 찬송가는 사실 늘 거의 부르는 것들만 부르기 때문에
0: 맞아요.
2: 오히려 쉬운 클래식을 통해서 여러분도 어차피 클래식도 생소하게 접하시니까
0: 그럼요.
2: 찬송가도 우리가 하나씩 다 파보는 것이 어떻겠는가라고 네. 생각을 해보면서 578장 언제나 바라봐도라는 찬송을 준비했는데요.
0: 네.
2: 저는 여기 밑에 있는 성경 구절 여러분하고 나누고 싶습니다. 이 믿음은 먼저 내 외조모 로이스와 내 어머니 윤희계 속에 있더니.
0: 아멘.
2: 믿음에 먼저 된 자에 대해서 오늘 한번 생각해 보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그래서 제 경우를 생각해 봤을 때 우리 어머니의 신상을 이렇게 말씀을 드려도 될지 모르겠지만
0: 네.
2: 저희 외가댁은 절실한 불교 신자들이시고요. 엄마는 거기에서 막내로 태어나셨는데 태어나실 때 그 탯줄 무게 감고 태어나셨대요.
0: 정말요?
2: 네, 그래서
0: 위험하게 태어나신 건가요?
2: 근데 위험한 게 중심이라기보다
0: 네.
2: 이름에 태자가 들어가 있을 만큼 어떤 그런 것들 조금 미신이랄까 뭐랄까 이런 것들이 섞여 있는 그런 집에서 자란 엄마가 교회를 성장해서 가셨거든요. 가게 되신 연유는 제가 처음부터 잘 알지 못하지만
0: 네.
2: 그런 엄마 밑에서 자란 저는 교회에서 뛰어노는 아이였어요. 개척교회 분위기 상상해 보시면 아실 것 같아요.
0: 네, 네.
2: 엄마 피아노 반주하셨는데 뭐 아이가 안 와요. 엄마가 있으니까 예배 중에도 엄마 부르면서 맨 끝에서 맨 앞까지 달려가

0: 내가 저였거든요. 그래서 그런 엄마가 계셨기 때문에 제가 이 자리에서 여러분과 은혜를 나눌 수 있었다. 그러니 부모의 믿음이 얼마나 중요한가 해서 저도 부모된 자로서 자녀에게 바른 믿음을 전해야 하는데 초점을 두고 오늘 이 찬양을 선곡했습니다.
1: 네. 아마 모르긴 몰라도 우리 교수님 어머님께서는 그렇게 교회에서 뛰노는 딸의 모습을 보면서 굉장히 좀 뿌듯하셨을 것 같아요.
0: 그랬을 수도 있어요.
1: 네. 이제 더 이상 어떤 이 다른 어떤 종교의 그런 문화 속에서 자라는 아이가 아니라
0: 그렇죠.
1: 하나님 품에서 키우는 아이의 모습을
0: 맞아요.
1: 보면서 정말 행복하셨겠다. 그런 생각이 드는 것
0: 네.
1: 같습니다. 네. 오늘도 쉬운 클래식 찬송가로 시작할 텐데요. 새 찬송가 578장. 언제나 바라봐도 함께 듣고 오늘도 이야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0: 네, 극동방송에서 전해드리는 쉬운 클래식 함께 듣고 계십니다. 오늘은 새 찬송가 578장 언제나 바라봐도 라는 찬송가로 시작을 했는데요. 교수님,
1: 네.
0: 네, 오늘은 어떤 곡으로 좀 이야기를 시작하게 될까요?
1: 여러분께 곡을 한 곡 들려드릴 텐데 두보르작이라는 작곡가를 참 잘 알고 계실 거예요.
0: 너무 유명하죠.
1: 그렇죠. 네. 두보르작의 대표곡이라고 하면 근데 여러분들이 기억을 하실지 모르겠어요.
0: 그 지난주에 네. 함께 네. 다뤘었던 곡 중에 네. 달빛이라는 곡이 있는데 이 곡은
1: 그건
0: 아닌가요?
1: 이제 드뷔시의 곡이고요. 그래도 첫 글자가 맞아요.

0: 맞아요.
1: 감사해요, 교수님.
0: 정말 이렇게 생각해서 다 연결해 주시면 너무 좋을 것 같아요. 이것이 한 걸음 나아가는 쉬운 클래식의 발전
1: 네.
0: 상황이라고 전해드리면서
1: 네.
0: 드보르작은 유머레스크라는 곡으로 유명한
1: 아,
0: 작곡가입니다. 그것 때문에
1: 그렇군요.
0: 헷갈리셨을 수 있어요, 진짜. 네. 오늘은 드보르작의 어머니가 가르쳐 주신 노래. 라는 곡을
1: 네.
0: 여러분께 들려드릴 거예요. 가곡집이고요. 집시 노래라는 그 어떤 모음곡 중에서 네 번째 곡인데, 피디님 그 드보르작이 어느 나라 사람인지 혹시
1: 아,
0: 가능할까요? 아,
1: 공부했습니다.
0: 어느 나라 사람일까요?
1: 오스트리아 사람이라고 했던 것 같은데.
0: 네.
1: 아니에요?
0: 살짝 비껴갔습니다. 체코
1: 혹시?
0: 분이세요.
1: 체코군요.
0: 네.
1: 다시 해도 될까요?
0: 그래도
1: 네.
0: 됩니다.
1: 네. 다시 물어봐 주시면 안 될까요?
0: 네. 체코 분이시고요. 조금 민족적인 색상을 많이 띠고 있다. 그런 작곡가로 알려져 있습니다. 근데 드보르작이 제가 드보르작 나올 때마다 여러분한테 그래도 한 번씩 언급해 드리는데 너무너무 좋아하는 취미가 있었어요. 그건 뭐냐면 기차 구경하기. 기차를 탐구하기.
1: 네.
0: 어느 기차가 언제 들어오는지 알고 있기. 그래서 제자들이 레슨을 받다가도 선생님이 갑자기 뛰쳐나가세요. 지금 어느 기차가 들어올 때야.
1: 네.
0: 정말 그럴 만큼 기차를 너무너무 좋아하셨대요. 그러면 여기에서 여러분, 좋아하는 것은 반드시 어딘가에 반영이 되죠?
1: 네.
0: 작곡가니까 곡에 반영이 되었을 거예요. 그래서 제가 어디 가서 이제 유모레스크를 설명드릴 때, 딴, 따단, 따단, 따단, 따, 요 리듬이 기차, 칙, 칙, 폭.
1: 폭.
0: 폭으로 연결을 지으셔도 무방할 것 같다라고
1: 네.
0: 말씀을 드렸고요. 오늘 드보르작의 작품은 조금 서정적인 곡입니다. 어렸을 때 어머니에게 노래를 배웠던 그 시절을 기억하면서 드보르작이 작곡한 곡으로 여러분 우리도 이 노래를 들으면서 누군가의 어버이기도 하시겠지만 또 우리의 어버이를 생각하면서 드보르작의 곡한곡 감상하셨으면 좋겠습니다.
1: 네, 어머니가 가르쳐 주신 노래
0: 네.
1: 오늘 첫 곡으로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0: 네, 데보로작의 어머니가 가르쳐 주신 노래 함께 네. 듣고 왔습니다. 어, 음성이 참 아름다운 그런
1: 그렇죠.
0: 곡이었어요.
1: 네. 우리가 이제 거의 뭐 다들 부모님들 뵙고 이번 주는 다 바쁘셨을 거예요.
0: 네.
1: 근데 그 중에서도 무언가 어릴 때 일들을 상상해 보면 또 어머니의 모습이 아버지의 모습이 이렇게 서정적으로 담길 수 있다라고 전해드렸고요. 세 번째는 너무나 익숙한 곡을 준비했습니다. 엘가의 사랑의 인사를 준비했는데 여기에서는 연주자를 주목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0: 네.
1: 이삭 펄만이라는 바이올리니스트이고요. 이분은 소아마비가 있으셔가지고 늘 앉아서 연주를 하세요. 그러면 무대에 등장할 때부터 휠체어를 타고 나오시거나 목발을 짚고 나오시거나 이렇게 하시는데 뭐랄까요? 무언가의 이질감이 하나도 느껴지지 않습니다. 그 이유는 우리가 그런 시선을 가져야지 하고 결심하고 보기 이전에 이미 연주자가 굉장히 평화롭고 그 무대를 즐기고 있다라는 그런 마음이 많이 들게 해주시는 분이세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떤 매체를 통해서 이삭 펄만이라는 그런 연주자의 연주를 한번 보시면 마음에 확 와닿으실 거고요. 여기에서 이렇게 평안한 연주를 할 수 있고 기쁨이 넘쳐 보이는 소아마비 연주자가 있기까지 그 뒤에는 가족들이 있었을 거예요. 그래서 이번 가정의 달을 맞이해서 여러분 정말 가족만이 해줄 수 있는 일, 어떤 슬픔도 어떤 고통도 함께 나누어 줄 수 있는 그 정점에 우리가 있지 않나를 한번 되새기시면서 이삭 펄만의 사랑의 인사를 들려드리려고 합니다.
0: 어쩌면 이 연주자가 이 사랑의 인사를 보내는 건 가족일 수도 있겠다.
1: 네. 그럴 수도 있겠어요.
0: 설명을 네. 들으니까 네. 그런 생각이 드는데 누군가에게는 가족을 향한 또 누군가에게는 사랑하는 연인을 향한
1: 그렇죠.
0: 그런 곡이 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1: 네.
0: 네, 엘가 사랑의 인사 이삭 펄만의 연주로 함께 듣도록 하겠습니다.
1: 네.

0: 네, 가정의 달에 함께하는 사랑의 인사. 네, 이작 팔만의 연주로 함께 하셨는데,
1: 네.
0: 교수님께서 앞서도 들려주신 그 이야기 때문인지,
1: 네.
0: 네, 뭔가 정말 가족을 향한 깊은 사랑의 마음 같다. 그런 감상을 하게
1: 네.
0: 됩니다.
1: 이작 팔만에게서는 결핍을 대하는 긍정적인 태도를 우리가 배웠으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그분은 아이들을 가르칠 때도 틀려도 괜찮다라고 하신대요. 가능성을 열어주시는 거죠. 저는 나쁘지 않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아 나도 바꿔야 되겠다. 틀려도 괜찮다를 해볼까라고 잠시 생각을 한번 해봤습니다.
0: 위로가 됩니다. 제가 앞에서 많이 틀려서 오늘 쉬운 클래식이 아니라 어려운 클래식 저에게는 약간 그런 느낌이었는데
1: 네, 여러분 그리고 마지막 곡은 사실 제목은 조금 그 하은 PD님 제목은 조금 무섭죠.
0: 제가 좀 놀랐어요. 볼컴의 이제 우아한 유령이다.
1: 그렇죠. 여러분 제목이 그래서 제가 여러분께 이 곡을 항상 소개를 잘 못 시켜드렸다라는 생각이 들지만 여러분 부모님을 생각하시면서 그리고 나중에 이제 우리에게 또 펼쳐질 많은 일들을 생각하시면서 들으셨으면 좋겠어요. 볼컴이 아버지를 추모하면서 쓴 곡인데 무턱대고 그저 슬픈 그런 느낌은 아닙니다. 정말 본인만의 어떤 느낌을 찾으시면 좋겠어요. 여기 연주자가 굉장히 연주를 정적으로 하시는 분이시거든요. 그래서 오히려 느껴지는 그 정갈함이 남다른 그런 연주입니다. 저희가 느낄 때는 자유가 있는 슬픔, 무언가 차분하지만 그냥 슬프지만은 않다. 추억을 회상한다. 이 정도의 느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0: 사랑하는 아버지를 추모하면서 쓴 곡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렇게 제목도 지은 게 아닌가라는 생각도 드는데 저는 이렇게도 바꿔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영혼이다. 라고도 바꿔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포인트에 조금 더 맞춰서 우리 방송 가족분들께서도 조금 들어주셨으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을 좀 전해드려 봅니다. 오늘 이 곡을 끝으로 좀 인사를 드려야 할 것 같은데요. 교수님 끝인사 전해주시면 좋겠습니다.
1: 교회에서 네팔에서 오신 목사님이 설교를 한번 하셨었습니다. 그런데 한국산은 부드럽습니다. 그리 높지가 않습니다. 네팔산에 비해서. 그래서 산 넘어 산이라는 표현은 이렇게 미소를 지으시더라고요. 죽겠다 할 때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요. 살만하다 할 때가 아니라 죽겠다 할 때라고 하셨어요. 그래서 여러분 부모의 길과 비슷하지 않나 생각해 봅니다. 나를 내려놓고 아이의 변화에 또 나를 내려놓고 그 아이가 만들어내는 수많은 변주곡 속에서 또 나를 내려놓고 변주곡 같다라는 생각을 참 많이 해봅니다. 테마는 살아있지만 계속 변형하는 그 본질을 찾아가는 가운데 여러분 부모의 마음을 내려놓기 시작하면요. 그 안에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경험할 수 있는 것 같다라는 그런 체험을 제가 많이 하는 중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번 곡들을 들으시면서 여러분의 마음에 차분함이 깃들기를 그리고 수많은 생각들이 조금씩 정리되어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가 누구보다도 크게 미치시는 여러분들 되어주시기를 기도합니다.
0: 아멘. 오늘 끝곡이 이 볼컴의 곡이라는 것도 참 의미가 있네요. 사랑하는 사랑했던 나의 아버지를 추모하면서 만든 그런 곡이다라고 하셨는데 끝으로 이런 말씀도 드려보고 싶습니다. 사실 어버이날을 기념하면서 저희가 오늘 방송을 이어가고 있는데 부모님과 함께할 수 있는 날이 사실 유한하잖아요.
1: 그렇죠.
0: 그래서 이런 날이 되었을 때 정말 쑥스럽지만 그래도 이 유한한 날 중에 한 날 정도는 사랑을 마음껏 표현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을 해보고요. 그런 기회를 마련해 주신 우리 교수님께도 좀 감사 인사를 좀 드리고 싶습니다.
1: 저도 감사드립니다.
0: 오늘 볼컴의 곡을 들려드리면서 저희는 이제 여기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클래식을 쉽고 재미있게 쉬운 클래식. 지금까지 울산대학교 음악대 임소희 교수님과 함께했습니다. 교수님 고맙습니다.
1: 감사합니다.

0: CBC 미션 FM.
1: 보라, 내가 세일을 행하리라. 2026년 극동방송 주제 선구입니다. FM 93.3MHz, 녹산중계소 FM 96.7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QQ 극동방송에서 8시를 알려드립니다.

경안하셨죠? 하늘편지 이정현입니다. 잠시 스치는 만남에도 친절한 사람과 마주했을 때 기분이 참 좋아지죠. 물건을 사려고 잠시 들른 편의점에서 친절한 점원을 만나도 기쁘고요. 엘리베이터에서 만난 이웃의 반가운 인사도 마음을 따뜻하게 합니다. 만남의 연속인 우리의 삶에서 좋은 만남이 주는 선한 영향력이 얼마나 큰지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자녀를 위해서 기도할 때 매일 드리게 되는 기도 제목 중에 하나가 만남의 축복을 허락해 주세요 입니다. 성경을 보아도 하나님은 축복을 주실 때 먼저 복된 만남을 주셨죠. 룻에게는 보아스와의 만남을 통해 반전이 되는 삶을 허락하셨고요. 아람 군대의 장관이었던 나아만은 나병에 걸려 모든 것을 잃게 됐지만 자신이 전쟁에서 포로로 잡아온 여종의 한마디 덕분에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를 만나 나병이 깨끗이 낫게 되는 복을 누리게 됐습니다. 이렇게 만남을 통해 일하시고 하나님이 허락하신 모든 만남에는 우연이 없기에 우리는 더 좋은 만남을 구하며 기도해야겠습니다. 이 시간도 찬양을 통해 주님을 더 깊이 만나는 복된 시간 되길 소망하면서 하늘편지 시작할게요.

네, 하나님은 실수하지 않으신다네 김대환의 목소리로 함께 하셨습니다. 한 주간 잘 보내셨죠? 오늘도 계신 곳에서 편안하게 찬양 들으시면서 행복한 시간 함께 만들어 가길 소망합니다. 들으시

듣다가 문자 메시지로 저와 소통하기를 원하시는 분 계시다면 짧은 글 50원, 긴 글 100원의 유료 문자로 전송해 주시면 되는데요. 번호 알려드릴게요. 샵 1069 우물정 1069번으로 전송해 주시면 되고요. 어디서 무엇 하시며 극동방송 듣고 계신지 간략하게 들려주시거나 듣고 싶은 찬양 있으시다면 제목을 적어서 신청해 주시면 됩니다. 메시지 주신 분들 중에 몇 분을 선정해서 6남매 핸드메이드에서 제작한 예쁜 파우치나 소중한 사람에게 선물하고 싶은 예쁜 성경 라스텔라에서 성경책을, 식비는 줄이고 맛은 높이고 쿠기지에서 맛있는 밀키트 선물 세트를 보내드릴게요. 8034님, 서울에서 청취하며 식사하며 듣고 있습니다 라고 보내주셨는데, 네, 이렇게 문자 메시지 편안하게 참여하시면 됩니다. 맛있게 드시고요. 신청하신 찬양 잠시 후에 이어드릴게요. 1704님, 은혜라는 찬양 신청합니다. 오늘 하루도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저와 청취자분들 모두에게 가득하길 기도하며 듣고 있습니다 하셨어요. 와, 정말 은혜가 되고 힘이 되는 그런 메시지네요. 7748님, 하나님이 사명을 주셔서 미술 공방에서 언니와 모자 만들며 듣고 있습니다. 늘 공방에서 24시간 듣고 전파 선교사로도 함께하고 있어요. 부모님이 다 돌아가셔서 5월이면 더 그립지만 하나님은 고아의 아버지라고 하셔서 그 크신 하나님 아버지를 의지합니다. 5월에는 하나님의 사랑을 더 경험하는 기쁜 달 되길 소망합니다 라고 남겨주셨는데요. 아멘입니다. 고백하시고 소망하시는 대로 더 크신 사랑으로 주님이 꼭 채우실 것을 믿고 저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부모님은 안 계시지만 언니가 곁에 계셔서 아마 큰 힘이 되실 것 같은데요. 극동방송 들으시면서 두 분 모두에게 더 힘을 주시고 또 능력을 주시길 기도할게요. 아, 신청하신 찬양 바로 이어드릴게요. 소프라노 김순영의 목소리로 내 주를 가까이 하게 함은 들으시고요. 이어서 1704님의 신청곡 은혜까지 함께 하시죠.

네, 지금 여러분께서는 극동방송에서 보내드리는 하늘편지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계속해서 문자메시지로 참여하길 원하시는 분 계시다면 짧은 글 50원, 긴 글 100원의 유료 문자 샵 1069, 우물정 1069번으로 전송해 주시면 됩니다. 1511님, 인천에서 전철을 타고 서울로 향하고 있습니다. 이동 중에도 극동방송을 듣곤 하네요. 말씀과 찬송이 늘 은혜롭습니다. 영국에 있는 딸 늘 건강하고 신앙생활 잘해줘서 주님께 너무 감사합니다. 이 모든 것이 은혜입니다. 은혜라는 찬송 듣고 싶습니다 하셨는데 방금 전에 잘 들으셨겠죠? 아, 비록 멀리 있지만 이렇게 주님 안에서 기도로 함께할 수 있다는 것도 하나님이 주신 소중한 선물이구나 하는 것을 우리 1511님의 메시지를 보며 더 느끼게 되는데요. 건강하시고요. 계속해서 기도로 함께하니 따님도 주님 안에서 잘 해나가시리라 믿습니다. 0193님, 교회에 새로 등록하신 교우와 고향시에 꽃 구경하고 집으로 향하고 있습니다. 참 아름다운 세상을 주신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라고 주셨는데요. 아름다운 계절이어서 그럴까요? 오늘따라 감사와 은혜의 고백이 참 많아서 기쁘네요. 계속해서 찬양 이어드릴게요. 정민성, 존노, 박현수의 목소리로 함께 하시죠. 은혜 아니면.

3279님, 15년 전 하나뿐인 아들을 천국으로 보내고 얼마 전 전파 선교사로 섬기던 남편도 천국으로 보내드렸습니다. 99세이신 시어머니가 건강하셔서 하나님 섬기며 저와 함께 해주고 계신데요. 어머니 사랑합니다. 어머니가 좋아하시는 찬양 내 영혼이 은총 입어 신청합니다 하셨습니다. 아, 그래요. 이렇게 청량한 봄날을 지나고 있지만 쉽지 않은 상황 속에서 우리 3279님처럼 열심히 살아가시는 분들이 많이 계실 텐데요. 상황을 초월한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영혼에 따스한 봄 햇살처럼 가득 드리워지게 되기를 기도하면서 하늘편지 오늘 순서 맺겠습니다. 지금까지 하늘편지 이정현이었습니다. 지금 극동방송을 듣게 하세요. 기적이 일어납니다. 우리는 지금 생명을 전하고 있습니다.

0: 복음 전파 70년 그리고 영원히
1: 평안을 전하는 부산 극동방송입니다.
2: After the time of Abimelech, a man of Issachar, Tola, son of Puah, the son of Dodo, rose to save Israel. He lived in Shamir, in the hill country of Ephraim. Judges chapter 10, verse 1.
3: 아비멜렉의 후에 이삭할 사람 도도의 손자, 부아의 아들 돌라가 일어나서 이스라엘을 구원하니라. 그가 에브라임 산지 3일에 거하여 사사기 10장 1절 말씀.
2: 헬로 에브리원 앤 땡큐 포 조이닝 어스 포 잉글리시 바이블 펠로쉽. I'm Changsu Kim, broadcasting on FEBC Mission FM from the nation's capital, Seoul.
4: 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김창수입니다. 5월 들어서 휴일이 꽤 많지요. 근로자의 날이 있었고 지난 화요일이 어린이날이었습니다. 그리고 어제는 어버이날이었어요. 가족과 함께 행복한 시간들 보내고 계십니까? 자녀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선물입니다. 성경에서도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십계명 중에 하나지요. 우리가 부모 없이 어디서 왔겠습니까? 참 생각하면 부모님께 그 고마움을 무엇으로도 보답할 길이 없습니다. 아무리 잘 해드린다고 해도 부족하지요. 내리사랑이라고 했던가요? 우리가 자녀들에게 하는 것 10분의 1만 부모님께 해도 꽤 잘 해드린다는 생각이 듭니다. 제 경우에도 생각해보면 거기에 훨씬 못 미치는 것 같아요. 자녀들에게는 공부시킨답시고 유학도 보내고 학원도 보내고 하는가 하면 부모님께는 소홀했던 점이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그저 죄송하고 또 감사할 뿐입니다. 그런데 부모님은에 감사합니다라는 표현조차 제대로 못해본 것 같아요. 혹시 저 같은 분이 계시다면 한번 해보시면 어떨까요? 어머니, 아버지, 저를 낳아주셔서 감사합니다라고 말이죠. 네, 혹시 함께 사시지 않는다면 전화로라도 이렇게 한번 인사를 드려보시지요. 자, 잉글리시 바이블 펠로우십 오늘 순서도 역시 찬양으로 문을 열겠습니다. Don Moen의 찬양입니다. 'Tis so sweet to trust in Jesus. 우리말 제목은 구주 예수 의지함이입니다.

Amen. 자, 그럼 지금부터 오늘 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Tola became the judge of Israel. 돌라가 이번에는 이스라엘의 사사가 되었습니다. After Abimelech died, 아비멜렉이 죽고 나서 돌라가 사사가 되었어요. His reign was unremarkable. 그의 통치 기간은 그렇게 뭐 썩 눈에 띄는 일은 없었습니다. Lasting 23 years. 돌라가 23년을 통치를 했어요. Before he died. 그러고 나서 이제 세상을 마감하게 되죠. Jair followed Tola. 야일이 돌라의 뒤를 이어서 사사가 됩니다. As the next judge. 다음 사사가 된 거예요. He had 30 sons who rode on 30 donkeys. 여기서 he는 야일이고 야일에게는 30명의 아들이 있었습니다. Who rode on 30 donkeys. 그래서 30명의 아이들이 30명의 나귀를 각각 하나씩 나눠 타고 돌아다녔죠. And he founded 30 towns. 그렇게 하면서 야일은 30개 도시를 건설했습니다. Jair was the judge for 22 years. 야일은 22년간 사사로서 이스라엘을 다스렸습니다. Had an unremarkable reign. 그도 역시 돌라처럼 별다른 눈에 띄는 업적은 없었습니다. And died. 그리고 야일도 역시 세상을 마감합니다. After these two judges died. Two judges는 여기서 돌라와 야일이지요. 돌라와 야일 이 두 사사가 죽고 나서 The people of Israel turned to other gods again. The people of Israel, 이스라엘 사람들은 turned to other gods. 다시 다른 신들에게 눈을 돌렸습니다. 또 우상을 섬기게 된 거죠. 이스라엘의 역사를 보면 이스라엘 민족이 하나님의 선택받은 민족인데 한때는 하나님을 잘 믿고 따르다가 또 어떤 지도자가 나서면 또 아니면 그 지도자가 죽고 나면 우상을 섬기게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다른 민족을 보내서 혼을 내주면 다시 이스라엘 민족은 하나님께로 돌아오고 또 그래서 평화가 한동안 이어집니다. 그러고 나서 또 어떤 지도자들이 죽고 나면 또 이스라엘 민족들이

되풀이해서 우상을 섬기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화가 나셨겠지요? God became angry. 하나님께서는 화가 나셨어요. With the Israelites, 이스라엘 사람들의 행태를 보시고 말이죠. And allowed the Philistines and the Amorites to rule over them. 그리고 블레셋 사람들과 암몬 사람들을 동원해서 그들로 하여금 이스라엘 사람들을 통치하게 하십니다. And harassed them for 18 years. 그리고 그들로 하여금 이스라엘 민족을 18년 동안 괴롭히게 해요. The people of Israel cried to the Lord. 그러고 나서 이제 이스라엘 민족은 하나님께 부르짖지요. But the Lord reminded them that they always sinned as soon as God finished delivering them from their enemies.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또 상기시켜 주세요. 다음과 같은 사실을. They always sinned. 여기서 they는 이스라엘 민족이죠. 이스라엘 민족은 항상 죄를 범했다는 거예요. As soon as God finished delivering them.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들의 적들로부터 구원해 주시고 나면 그들은 또 바로 죄를 범하였다는 것입니다. 항상 그랬다는 거예요. The people of Israel acknowledge their sin. 이스라엘 민족들은 그들의 죄를 인정했지요. And got rid of their idols. 그리고 그들의 우상도 다 없애버렸습니다. Then they began to look for the man. 그리고 여기서 they는 이스라엘 민족인데 이 이스라엘 민족은 어떤 사람을 찾기 시작합니다. Who would lead them. 그들을 인도해 줄 지도자를 찾기 시작한 거죠. Against the armies of Ammon. 그 당시 암몬 군대와 대항해서 그들을 이끌어줄 지도자들을 그들은 찾고 있었습니다. That were gathering against them. 이 암몬 군대가 당시에 이스라엘 민족과 싸우기 위해서 군대를 소집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들도 무서웠을 거예요. 그래서 제발 하나님 우리에게 저들 암몬 군대와 싸워서 이길 수 있는 이런 지도자를 보내주십시오 하고 찾고 있었겠죠. 좋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고 여기서 찬양 한 곡 더 들으시고 Praying in English 이어서 하겠습니다. The Statler Brothers의 찬양입니다. Since Jesus Came Into My Heart. 우리말 제목은 주 예수 내 맘에 들어와입니다.

0: Praying in English.
1: 네, 이 시간 우리 마음을 모아서 하나님께 영어로 기도드리는 시간입니다. So let's go to God in prayer. Dear Heavenly Father, thank you for allowing us to see your amazing long-suffering attitude toward the people of Israel. Thank you that you kept sending them judges and deliverers, even as they kept turning their backs on you. Thank you for forgiving them over and over again. Thank you that you discipline us because you love us. Thank you for promising to never give us more than we can bear. Thank you for the beautiful weather that we get to enjoy each year. Thank you for the many weddings that are happening all around us. Please bless these many new unions as they are forming. Father, thank you for giving us the opportunity to celebrate Children's Day and Parents' Day in South Korea. Thank you that this country would understand the importance of children and parents enough to set aside a day just for them. Please bless the many parents and children of this country. Please help the children to grow up, to believe in you and serve you. Please give their parents wisdom in raising these children. We pray all this in Jesus' name. Amen.
2: 지금부터 오늘 기도를 번역해 드리겠습니다.
1: Dear Heavenly Father, 하늘에 계시는 사랑하는 아버지, thank you. 감사드립니다 for allowing us. 우리로 하여금 하도록 허락해 주시니 to see your amazing long-suffering attitude toward the people of Israel.
2: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정말 놀라우신 오래 참는 이런 태도를 우리로 보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1: Thank you that you kept sending them judges and deliverers.
2: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하나님께서는 계속해서 그들에게 사사들을 보내주셨고
1: and deliverers,
2: 이스라엘 민족을 구원해 줄 수 있는 사람들을 보내주셨습니다.
1: Even as they kept turning their backs on you.
2: 심지어 그들이 하나님께 등을 돌리고 배신을 했을 때에도
1: Thank you for forgiving them over and over again.
2: 이들을 용서하시고 또 용서해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1: Thank you that you discipline us.
2: 또 감사드립니다. 우리를 훈련시켜 주시니
1: Because you love us.
2: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1: Thank you for promising to never give us more than we can bear.
2: 또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정말로 감당할 수 있는 것 이상은 우리에게 허락하시지 않으시겠다고 약속하신 것에 대해서
1: Thank you for the beautiful weather.
2: 요즘 날씨가 참 좋은데 하나님 이렇게 아름다운 날씨를 주시니 감사합니다.
1: That we get to enjoy every year.
2: 매년 우리가 이렇게 즐길 수 있는 아름다운 계절.
1: Thank you for the many weddings that are happening all around us.
2: 요즘 둘러보면 많은 사람들이 결혼을 하는데 또 정말 이들을 축복해 주시옵소서.
1: Please bless these many new unions as they're forming.
2: 이들이 정말 남녀가 합하여서 연합하여서 가정을 이룰 때 하나님 이 가정들을 축복해 주시옵소서.
1: Father, thank you for giving us the opportunity.
2: 또한 우리에게 기회를 허락하시니 감사드립니다.
1: To celebrate Children's Day and Parents' Day in South Korea.
2: 이 대한민국에서 어린이날, 어버이날을 이렇게

우리가 셀 수 있도록 기회를 허락하시니 감사드립니다. Thank you that this country would understand the importance of children and parents enough to set aside a day just for them. 또한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이 나라에서 정말로 어린이가 얼마나 중요하고 이 부모들이 얼마나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정말 하루를 따로 떼어내서 우리가 쉬고 즐기고 부모님을 공경하고 아이들에게 이런 좋은 기회를 베풀어 줄 수 있도록 해주시니 감사드립니다. Please bless the many parents and children of this country. 이 나라의 정말 부모들 그리고 또한 어린이들 자녀들 축복해 주시옵소서. Please help the children to grow up, to believe in you and serve you. 이 어린이들을 하나님 도우시사 그들이 자라서 하나님을 믿게 하시고 그리고 하나님을 위해서 살도록 하나님을 섬기도록 도와주시옵소서. Please give their parents wisdom in raising these children. 그들의 부모들에게도 이 어린아이들을 정말 잘 양육하는데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We pray all this in Jesus' name.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Well, thank you, everyone, for joining us for this broadcast. Please let us know how you like the show. 네, 여러분, 오늘도 애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방송 들으시고 느끼신 소감, 사연, 그리고 기도 제목을 샵 1069, 단문 50원, 장문 100원에 휴대폰 유료 문자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마치기 전에 성경에 등장하는 지명, 즉 장소 이름 두 개 골라서 영어로 연습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자, 오늘은 구약 성경 여호수아 18장 15절과 16절에 등장하는 이름 하나씩 골랐습니다. 우리말 이름은 넵도아, 그리고 흰놈의 아들 골짜기입니다. 뭐 이름이 이상하죠? 먼저 넵도아부터 영어로 발음하는 연습을 해보겠습니다. 잘 듣고 따라해보세요. PH가 있습니다. 그래서 넵도아, 넵도아, T예요, T, T-O, 넵도아. 한 번 더요. 넵도아, 넵도아를 넵도아 이렇게 발음해 주시고, 흰놈의 아들 골짜기, 골짜기는 벨리고 흰놈은 히남 이렇게 발음합니다. 그래서 잘 듣고 따라해 보시면 The Valley of Ben Hinnom. 한 번 더요. 조금 길죠? The Valley of Ben Hinnom. 한 번만 더 해볼까요? The Valley of Ben Hinnom. 흰놈의 아들 골짜기. 여러분, 성경을 읽다 보면 이런 익숙지 않은 이름들이 등장합니다. 자신이 없어요. 발음을 잘 못하면 이렇게도 맞나?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정말 우리 방송할 때마다 두 개씩 골라서 영어로 연습하는 시간 갖고 있습니다. Well, please join us next week as we will learn about the story of Jephthah. 네, 다음 주 성경 공부에서는 입다사사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Well, that's a wrap for today. Thank you again for listening to English Bible Fellowship. I'm your host, Chung Soo Kim. 네, 여러분 행복한 주일 보내시고 저는 토요일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 안녕히 계세요. Goodbye. God bless you.

부산 극동방송 문화부흥 캠페인 책 책을 읽읍시다. 이달의 첫 번째 추천 도서는 성경 나의 사랑 나의 생명입니다. 이 책은 베아노 저자가 성경이 어떻게 기록됐는지 우리가 어떻게 성경을 읽고 이해해야 하는지 쉽게 풀어낸 책입니다. 두 번째 추천 도서는 카르페 디엠 오늘을 붙잡아라입니다. 이 책은 한성호 저자가 잠언과 복음서 말씀을 따라 오늘을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 깊은 묵상으로 풀어낸 책입니다. 푸르른 실록이 가득한 5월,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의 기쁨을 경험하시길 바랍니다. 이 캠페인은 부산 극동방송과 세상의 빛들을 전하는 고신대학교가 함께합니다.

0: CBC 미션 FM
1: 복음 전파 70년 그리고 영원히 2026년 극동방송 사역 표어입니다. FM 93.3MHz 녹산 중계소 FM 96.7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QQ 극동방송에서 9시를 알려드립니다.

함께 행복. 샬롬, 토요일에 인사드립니다. 행복지기 박연아입니다. 사람의 진가를 알려면 일이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을 때보다 역경을 만났을 때 그 사람이 어떤 태도로 임하는지 보면 알 수 있다고 하는데요. 어떤 사람은 주저앉아 버리고 어떤 사람은 걱정과 염려로 밤을 세웁니다. 그러나 어떤 사람은 역경을 딛고 용기 있게 일어나 다시금 더 값진 발걸음을 시작하는데요. 여러분은 전자와 후자 중 어떤 사람에 속하시나요? 역경이 다가올 때 우리는 역경에 지지 말고요. 역경을 딛고 일어서기를 원합니다. 역경을 딛고 일어서는 사람은 우선 말이 적어진다고 해요. 조용해집니다. 그러나 그의 눈빛은 빛나고 맑아지는데요. 또한 얼굴은 밝지 않아도 더 부드러워진다고 합니다. 한마디씩 하는 말은 이전보다 훨씬 깊고 겸손해지는데요. 누구를 원망하거나 후회하기보다 경험하게 자신을 바라보며 깊이 반성하고요. 자신이 책임질 것은 기꺼이 책임지며 오히려 주위 사람들을 위로하고 격려해준다고 합니다. 역경을 딛고 일어선 사람은 아름답습니다. 역경을 딛고 일어서니가 아름다운 것은 성공했기 때문이 아닌데요. 실패했지만 용기 있게 일어섰기 때문입니다. 혹 여러분에게 고난과 역경이 온다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용기를 잃지 말고요. 주님만을 의지하며 힘차게 나아가시길 바랍니다. 주님의 선한 손이 반드시 좋은 길로 인도하시고요. 우리가 역경을 이겨낼 수 있도록 힘주시고 도와주실 것입니다.

김수지가 불러준 축복합니다. 오늘 첫 찬양으로 들려드렸습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극동방송의 박영나의 함께 행복 듣고 계십니다. 박영나의 함께 행복은 매주 토요일과 주일에 여러분 만나고 있어요. 은혜의 찬양들과 말씀, 또 삶의 여러 이야기들을 통해 행복을 나누고 있습니다.

시간 함께 하시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과 기쁨을 누리는 행복한 시간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계속해서 준비한 찬양 나눌게요. 먼저 클래식 커요의 내 평생이 가는 길 들으시고요. 이어서 GM 코러스의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나눌게요.

함께 행복, 향기나는 이야기. 오늘은 김상현 목사님의 말씀 묵상 찬양 집중에서 나누겠습니다. 태초에 아담과 하와에게 하나님은 아버지였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죄지음으로 인하여 그 관계가 무너졌고 결국 하나님의 모습은 아버지보다는 창조주 하나님으로 묘사되었습니다. 그래도 하나님은 모세를 통해 다윗을 통해 이사야를 통해 예레미야를 통해 말라기를 통해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가 되심을 구약에서도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첫 인간인 아담과 나누었던 그 친밀한 관계를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다시 이룰 수 있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막고 있던 죄의 담이 허물어지고 예수로 인하여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것, 세상 만물을 주관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이 이제 우리의 아버지가 되어주신 것은 그 무엇으로도 표현할 수 없는 하나님의 크고 놀라운 은혜와 사랑으로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누구에게는 아버지란 존재가 과묵하고 엄격하며 무서운 분일 수도 있습니다. 물론 하나님도 우리가 두려워해야 할 분입니다. 우리는 마땅히 경외해야 하죠. 그러나 아버지의 존재가 있고 없고는 다른 문제인데요. 나는 그리스도인입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것에 하나님 아버지는 언제나 든든한 나의 편이 되어주시고 늘 함께하는 분입니다가 내포되어 있습니다. 이 사실을 잊지 말고 늘 아버지가 되신 하나님을 찾고 부르고 다가가는 믿음의 자녀가 되길 바랍니다. 함께의 행복, 향기나는 이야기. 오늘은 김성현 목사님의 말씀 묵상 찬양집 중에서 나누었습니다.

우리가 가는 길 주님께서 함께 하시니 언제나 어디서나 우리는 기뻐할 수 있습니다. 오늘도 주님 안에서 기쁨과 감사함으로 또 믿음으로 나아가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하며 박용나의 함께 행복, 오늘은 여기서 인사드릴게요. 행복지기 박용나였습니다.

아름다운 고백. 샬롬, 한 주간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평안하셨습니까? 아름다운 고백에 얘기한 목사입니다. 우리가 요한계시록에 보면 시작과 끝이 있고 처음과 나중이 있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22장에 보면 하나님 우리의 행한 대로 갚아준다 그랬고요. 불의한 자는 불의한 대로, 의로운 자는 의로운 대로 냅두라 그랬습니다. 그러나 지혜로운 사람은 자기 두루마기를 빤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기뻐하는 삶이 무엇일까요? 고와 가본 나군 오게 갇힌 자들, 슬기로운 사수촌처럼 자기가 해야 할 일 하는 것, 또 다섯 달라도 두 달도 받은 자람 주어진 일 최선을 다해서 그 일을 통해서 주인을 기쁘시게 하는 삶. 그렇다 한다면 우리 주님께서 기뻐하는 게 뭘까요? 한 영혼 구령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그 영혼들을 바르게 살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 어떻게 보면 예수 믿는 사람들은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 또 영적으로 고통 속에 있는 사람들을 예수께 인도하는 영적 징검다리 역할을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그렇다고 보면은 해설직업사관학교가 그런 징검다리 역할을 하지 않을까. 한 사람들에게 소망과 비전을 주고 더 나아가서는 차세대의 복음의 일꾼으로 만드는 귀한 사관학교가 아닌가라는 생각합니다. 오늘은 세 번째로 해설직업사관학교 김영우 이사장님을 모시고 은혜의 시간을 함께 하겠습니다. 이정님이 부릅니다. 지금까지 지내온 거.

0: 지금까지 진혜원과 이정님이 불렀습니다. 우리 이사장님 반갑습니다.
1: 네, 또 다시 뵙게 되어서 반갑습니다.
0: 예. 우리 이사장님 이제 지난 주에는 우리가 이제 그 해설직업사관학교와 및 또 일반 성도님들에게 해설직업사관학교를 좀 약간 이렇게 좀 도네이션 좀 도와줬으면 좋겠다. 또 후원자도 많이 나왔으면 되냐 등등 얘기했지만 어떻게 보면 해설직업사관학교는 차세대의 리더자를 양성하는 곳이라고 볼 수가 있고 그러는 가운데 그 우리 이사장님께서 저술한 경계에 넘어 사람을 만나다라는 책을 가만히 보면은 많은 것을 그렇게 감동 주는 것 같아요. 처음에 그 남한 사회에서 담당하려면 남한의 기술이 있어야 한다고 이제 우리 탈북민 청소년들에게 또 모든 사람들한테 그 이야기 하시는 것 같은데 이런 그 의미 있는 이야기가 어떤 내용이 갖고 있는지 좀 얘기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1: 이 남한에서의 기술이 중요하다고 주장하는 데는 제 나름대로의 이 경험과 성찰을 또 제가 이 탈북 청소년들에 대해서 같이 봉사하는 의미의 전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여기 와 있는 청년들이 가지고 있는 능력이 뭐냐, 북한에서 어떻게 성장해왔고 할 수 있는 것이 뭐냐 하는 것부터 이해가 된 상태에서 이 청년들이 어떤 방향으로 나가야 좋을 것인가 하는 것을 판단을 해야 되는 상태입니다.
0: 네네네.
1: 그런데 이 친구들에 대한 우리 학교, 우리 우리나라에서 대학 특례 입학이라는 제도를 통해서 상당한 특례를 주면서 대학 진학을 장려를 했는데요. 당신들이 애들이 그냥 전혀 그 취향 능력이 없으니까 전부 다 대학을 문과대학으로 그것도 인류대학으로 진학을 감으로써 거의 다 실패를 하는 그런 과정을 겪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서울에서 8년 동안 대한학교의 운영위원장으로서 사제를 들어가면서 운영하다가 정말 실망한 게 이게 안 되는 애들을 전부 대학에 가서 문과로 가서 겨우 졸업을 해도 취업의 길은 도저히 가능하지 않고
0: 네.
1: 그리고 지금의 시대는 기술의 시대고
0: 그렇죠.
1: 또 남한 사람들 이 아이들이 남한에서 적은데 가장 북한의 딸 주민이 가장 큰 불편은 자기들 홀대한다 편견을 가지고 있다는 건데 기술을 가지고 있으면 기술직이면 어떤 사람도 자기를 홀대할 수 없는 게
0: 그렇죠.
1: 기술입니다.
0: 그렇죠.
1: 그래서 이거는 이 아이들한테 기술을 가르쳐서 당당하게 살게 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그 결론을 가지고 춘천에 이 학교를 세운 거거든요. 그리고 그 기술을 가지라는 게 꼭 거기서 입문을 가지 말라는 게 아니라
0: 네네네네.
1: 우선 자기의 실력을 따서 당당하게 살면서 그다음에 하시라도 다시 공부도 하고 저녁에는 또 야간 대학도 네. 다닐 수도 있고 박사 다 할 수 있고
0: 네.
1: 그러니까 그 하나의 실질적인 생활의 방편으로서 이 길이라고 생각을 하고 그것이 20년이 지난 지금에 와서는 이 북한 청소년 교육을 하고 있는 담에게 관한 고민을 하고 있는 많은 사람들이
0: 네.
1: 그것이 답이다라는 게 지금은 거의 정설이 되어 있습니다. 예.
0: 제가 이제 교도소 사역하는 목사로서 가끔가다 이제 북한 이탈 그 주민을 만나요. 만나보면 이제 이남에 왔지만, 대한민국에 왔지만, 이제 특별한 기술도 없고, 그래서 이제 막 그 막노동 같은 데 하면서 거기서 이제 술 한잔 먹고, 감정 싸움이 있고, 어떻게 보면 그 안에서도 이제 탈북민에 대한 아픈 것을 이제 건들고,
1: 건드리죠.
0: 그러면
1: 예.
0: 이제 분노가 있고 살기가 나면 폭력 사건 오고 그러면서
1: 그래서 사고 납니다.
0: 그래서 이제, 이제 상담하다 보면 목사님 제가 뭐 북한에 태어나서 뭐 태어났어요 뭐 이래요 뭐 하나님이 태어나게 하셨지 뭐 이렇게 얘기하면서 나도 직업을 가지고 싶다면 나도 나에게 특별한 기술이 있다면 저 사람들한테 이렇게 자존심 무너지는 소리를 안 당하고 내가 여기 안 왔을 때 하는 친구들이 가끔

0: 가다 만나요.
1: 네.
0: 그런데 실제적으로 그 어떻게 보면 이제 제가 지난번에도 이제 우리 이사장님이 한번 이제 살짝 건드려 주신 것이 그 해수직업학교 나와가지고 대학교도 가고 간호사도 있는 걸 알고 있고 또 사회에 많은 곳에 진출해서 또 이제 경제적인 활동을 하면서 또 우리 이제 해수직업사관학교 와서도 후배들한테도 도움을 주는 사람이 있다고 하는데 한편 들어보니까 이제 좀 전에 우리 사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대학교에 나와서 먹고 살게 없어가지고 취업이 안 돼서 다시 해설에 와서 직업을 기술 배우는 친구도 있다고 그러는데
1: 아, 많죠. 네.
0: 지금 그렇습니까?
1: 문과대학을 졸업을 하고 난 뒤에 취업이 안 돼서 제대로 학교 와서 다시 고민을 하면서 폴리텍 과정을 다시 선택하거나 또는 기술 개통을 해서 예를 들면 심지어는 항해사 뭐 그런 부분도 있고 물리치료사라든지 이런 거를 다시 공부를 해서 하는 게 소위 저희들은 그거를 재생 프로그램이라 그럽니다. 문과대학에 가서 졸업은 했지만 취업의 길이 없으니까 이 친구들을 다시 데리고 와서 저희들이 재생 프로그램을 통해서 뜨뜻하게 살수 있는 기술 자격증 코스로 지금 움직이고 있죠.
0: 제가 그 교장 선생님한테 해수직업사관학교 교장 선생님한테 얼핏 듣기는 간호사 대학을 들어갔다.
1: 네.
0: 뭐 그래서 되게 좋아했던 것을 들은 적인데 지금 어떻게 보면 그것도 이제 생업하고 연결되잖아요. 전문직이고 또 아무래도 이제 좀 전에 우리 이사장님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은 전문 시대거든요. 뭐 하나도 용접이라도 뭐 선반이라도 하다 뭐 항해하더라도 모든 게 전문 시설인데 정말 나만의 기술을 갖기 위해서는 또 혹독한 자기 발전도 있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어떻습니까?
1: 그게 자기 스스로 혼자만 해서 되는 일이 아닙니다.
0: 그렇죠.
1: 그래서 서울에서 제일 처음에 제도 할 때도 당연히 간호사 쪽이나 기술 쪽으로 이제 추천을 하는데 사실 걔들이 가서 공부를 하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느냐? 제가 서울 이 학교를 하고 난 뒤부터는 간호대학을 가면서 그냥 보내는 게 아니라 미리 다 준비를 해서 학교를 정하고 그러고 난 뒤에는 그날부터 영어 공부를 시킵니다. 그래서 해부학 가르치고 물리학을 가르치고 이래서 애들이 졸업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거예요. 그래서 공부가 힘드니까 지금도 우리 학교에 와서 공부하고 있는 애들이 있어요. 가서 미리 사전 공부를 다 하고 이과 부분에서 가르쳐주면서 졸업할 수 있어요. 그렇게 해서 2년을 계속해서 집중을 하면 3, 4학년에 이제 힘이 붙어서 스스로 알아서 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이게 이과 계통을 가는 게 그냥 보내는 게 아니라 실제 기술 자격증도 마찬가지로 기술 자격증을 다 따게 만들어주는 거예요. 그리고 한 개를 만드는 게 아니라 3개 내지 5개. 심지어는 말이죠. 10개를 취득한 학생도 있어요. 그 아이의 경우에는 취업은 어디든지 가서 모든 게다 가능하고
0: 선택사항으로
1: 가서도
0: 이제는
1: 또 거기에서 리드를 바로 하는 거예요. 남한 청년들이 5개, 10개 가지는 사람 없거든요.
0: 많지
1: 근데
0: 않죠.
1: 우리는 잘하면 10개를 가지고 가면 그때부터는 다 가서 거기서 바로 리드가 되고 누가 걔를 홀대를 하겠어요.
0: 그렇죠.
1: 그렇기 때문에 너희가 꼭 기술을 가라는 게 이과 쪽으로 가는 거, 문과 쪽으로 가라지 않으라는 게 너희가 갈수 있으면 가라. 그런데 나는 그 부분에서는 지원을 못 해준다. 네가 이과대 문과로 가는 순간에 너는 네 능력껏 가라. 좋지. 갈수 있으면 가서 잘 성공을 해라. 그런데 예를 들어서 기술 쪽은 쟤들 중에서 가장 인류 대학의 치과 대학을 도해가지고 치과 의사 되는 경우도 있어요. 그런 경우에는 대학이 문제가 아니라 능력이 있으니까 다 가고 또 그런 애들을 가르치는 거는 지원해 주는 가장 쉬워요. 스스로 공부를 하니까.
0: 그렇죠.
1: 예. 그래서 그 사람들이 능력에 따라서 치과대학도 가고 간호사도 가고 어쨌든 그렇게 하지만 그 코스를 마치면은 자기가 전문 기술인이 돼서
0: 그렇죠.
1: 취업하는 데 관계없고 또 취업에서도 독자적으로 일을 할수 있는 그 분야를 쟤들이 같이 가주는 거죠.
0: 그래가지고 어떻게 보면은 이제 그 책에 보면은 학위는 평생을 책임져주지 않는다는 것도 있고
1: 네.
0: 그렇지만 우리 이사장님께서 이렇게 그 주장하신 이유가 또 어떻게 보면 이제 어떻게 보면 뭐 간절한 그 마음이라고 보면 되죠. 학위보다는 종류 생계 문제도 있으니까 그 명문대 그 스펙보다는 현실적인 문제도 심각하잖아요.
1: 네.
0: 그걸 말씀하시려고 같은데 좀 어떻습니까?
1: 그게 학위라는 게 소위 말해서 북한을 알면은 북한의 평양에 있는 젊은 친구들은 공부도 제대로 하고 똑똑한 애들이 많아요.

0: 그래서 그 애들은 여기 와서 문과계통에 학위를 할 수도 있어요.
1: 네네네.
0: 정치학 박사도 할수 있고, 심지어는 사회학 박사까지도 있어요. 10년이 걸려서 공부를 하는 사람이에요.
1: 네네네네.
0: 그런데 그 박사학위를 받았다고 해서 그러면 모든 게 해결되느냐.
1: 안
0: 우리
1: 됐어요.
0: 남한 사회가요, 지난 2024년만 하더라도 1년에 박사학위 취득자가 17,000명이 넘었었어요. 거의 지금 1년에 2만 명이 박사학위가 배출되는 세상이에요. 그런데 그 사람들이 경우에 계속해 우리 애들이 같이 박사학위를 받았다고 해서 너가 정말 박사 대우를 받고 할수 있는 사회가 아니거든요.
1: 그렇죠.
0: 그러면 뭡니까? 아무것도 남는 게 없어지거든요. 그래서 그거는 너가 생활을 하고 가정을 꾸리고 잘 살고 난 뒤에 그래도 여력이 있을 때는 다시 공부해서 박사학위도 하고 하라는 거예요.
1: 그렇죠.
0: 그 능력을 갖춰주기 위해서, 박사가 진정한 박사가 되기 위해서 미리 생활까지 만들어주는 그게 길이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기술을 강조를 하고 학위는 나중에도 딸수 있다. 제 같은 경우도 47살에 MBA를 하고 그다음에 정년퇴직하고 55세 돼가지고 그때 돼가지고 사회복지대학원에서 다시 석사학위를 하고 다 그렇게 가능하거든요. 평생 교육의
1: 그렇죠.
0: 시간이잖아요. 예.
1: 기본 바탕은 이제
0: 예.
1: 자생 능력을 키워준 다음에
0: 그렇죠.
1: 해도 늦지 않는다.
0: 그렇죠.
1: 그러나 지금은 자생 능력을 키우는 게더 중요하다. 그러니까 스펙보다는 지금 현실적인 문제로 헤쳐 넘어가자. 우리가 이성도 좋지만 꿈도 좋지만 중요한 건 현실 내가 얼만큼 그 꿈을 위해서 준비 과정이 필요하지 않겠나 생각 드는데, 우리 이제 그 이사장님께서는 이제 탈북 청년들은 통일 시대의 리더라는 것을 이제 많이 좀 어필하시잖아요. 또 그래 마음 갖고 실질적 그렇고, 그 어떻게 보면 해설이라는 것도 그런 의미에서 이제 증거라고 볼수 있는데, 이 책자에서도 그런 이야기가 좀 묻어나는 것 같은데 다시 한번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0: 그이 친구들이 남한 사회에 와서 엄청난 힘든 과정을 겪으면서 각자가 이 자기의 실력이 쌓일 때는, 그것이 북한의 사회에 대비하면은 정말 그이 친구들이 지금이라도 당장 북한을 가면은 전부 그 사회에서 리더가 될수 있는 자격과 능력과 실력과 경험을 겸비를 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땅에서 정말 당당하게 살면서 또 기술과 이런 걸 능력하면은 남과 북이 만나는 시점에서는 어차피 우리는 자본주의 사회에서, 자본은 남한 사회에서, 그리고 상위 경영자들은 남한 사람이 하게 되고, 너희들은 그 사이에서 남한과 북한의 접점이 되는 중간 관리자의 역할을 충실히 하는 실력은 충분히 되고 있고, 그것이 가장 소위 바람직하다고 보는 거죠. 그래서 너희들은 이 사회의 리더가 되라는 게 아니라, 여기에서의 경험을 통해서 우리가 만나는 시점에서 남과 북이 만났을 때 상당히 부작용이 많을 수 있는 건데, 그 부분에서 너희들은 충분한 중간자의 역할을 충분히 할수 있는 계획이
1: 그런
0: 된다는 거지.
1: 의미에서 리더자.
0: 그것이 가장 값진 소위 지금 우리 만남의 결실이라고 보는 거죠.
1: 그러다 보니까 이제 탈북 그 청소년들에게 우리는 이제 시혜자가 아닌 성숙한 포용자가 되어야 된 그런 의미도 이제 지금 좀 같은데, 성숙한 포용자가 되어야 한다. 여기 저는 와닿거든요. 이런 그 책자에 보면, 우리 이사장님께서 책을 통해서 정말 하고 쉬고 싶은 이야기 말씀 있다면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0: 쟤들은 지금 북한이라는 사회를, 일반적인 사회는 우선은 너무나 오랜 기간 동안 필요한 시간을 지냈고, 또핵 문제라든지 이런 정치적인 문제 때문에 정말 힘들어하고 싫어하는 경향이 있는데, 실제로는 궁극적으로는 우리는 만나야 되는, 언젠가는 만나야 되기 때문에 그 만나려면 민간사에 대해서 먼저부터 해서 만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거죠. 그리고 제가 실제로 가 살아보니까 그 사람들은 정말로 소박한 사람들이에요. 꿈꾸는 것이 정말 먹고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한시라도 만날 수 있는 사회가 되거든요. 그리고 지금에 와서는 제들 남한 사회가 그들을 위해서 포용하는 게 아니라 우리 남한 사회를 위해서로, 우리 자체를 위해서도 포용하고 그다음에 끌어안고 통일로 길로 가야 된다고 하는 제 판단입니다. 왜냐하면은 우리 남한 사회도 이제는 그 분단이 상태에서의 경제적으로 성장할 수 있는 한계를 벌써 다 만큼 올라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만났을 때그 가능성이 훨씬 더 많은 거고, 더구나

0: 우리 남한사의 인구 감소는 앞으로 5년, 10년 후면은 아주 실감이 나는 결과를
1: 그렇죠.
0: 소위 노동
1: 네.
0: 능력이 감소, 그런 것부터 시작해서 정말 어려움이 다시 올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빨리 만나서 그 사람들의 인력도 활용하고 거기에 있는 자원도 활용하면서 같이 살아가야 되는 것 때문에 지금은 어떠한 상황보다도 세계 5위 내지 10대 강국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쟤들 거기서 올라가면 얼마나 올라가겠습니까?
1: 그렇습니다.
0: 뭐
1: 맞습니다.
0: 양대 2대국이 되는 건 아니니까 지금 거기 속에서 그 5위 내지 10위를 유지할 수 있는 길은 쟤들 제가 생각할 때 만나서 같은 인력을 만들어낼
1: 그렇죠.
0: 때만이 생산이 가능하다는 거죠.
1: 그렇죠.
0: 쟤들이 지금 이 상태로 가면요, 북한에 2,500만 인구를 놔놓고 저 캄보디아 무슨 이
1: 뭐죠? 좀
0: 말레이시아
1: 다른
0: 저런
1: 국가의
0: 예,
1: 이제
0: 국가의
1: 인력들을
0: 인력이 지금 벌써 250만, 300만의 근로자들이 와 있는
1: 현재 그렇게 하고
0: 거거든요.
1: 있어. 시골에서도 그래요, 지금.
0: 그렇기 때문에 그것이 500만, 1,000만이 지금 들어와야 된다는 거죠. 그러면
1: 그러니까요.
0: 과연 그들하고 사는가 하고 북한 인력에 같이 만나서 사는가 하고 어느 게 좋을 것이냐 하는
1: 그렇죠.
0: 것에 대한 생각을 하게 되면은 우리가 만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그런 우리 스스로의 필요이거든요.
1: 그렇죠. 서로가 만나야 무엇이 이루어지는 것처럼 또 만나서 대화를 하고 같은 공통분모를 찾고 우리 같은 이 나라 이민족을 또 건강할 수도 있고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또 예수 믿는 사람들의 역할도 더 중요하고 또 차세대의 이 젊은 인권들도 중요하는데 그렇게 보면은 해수직업사관학교의 그 학생들의 교육과정이 되게 중요하다고 보는데 해수직업사관학교 그 학생들의 교육과정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실래요?
0: 제가 오히려 강조하고 싶은 거는 우리 해술직업사관학교의 교육과정도 중요하지만 그거는 제 생각으로는 남과 북이 만났을 때 북한의 청년들이 노을을 모으면 줄을 서서 우리 학교에 와서 통해서 그 프로그램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걸 통해서 기술과 능력과 인성 교육과 그리고 모든 그 부분이 쌓여 있는 노하우가 있으니까를 가지고 이제 활용을 해서 남과 북이 만났을 때 원활하게 만날 수 있는 이제 그런 실험 학교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제가 정말 간절하게 그 주장하고 저희 주장보다는 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우리 남과 북의 문제에 있어서는 우리 기독교인들이 대해 할 수밖에 없다. 그 역할이 정말 지대하다는 거. 그리고 지금 상태에서 우리가 훈련도 하고 많은 일을 해왔지만 지금 상태에서는 조금 더 시각을 좀 달리하면서 좀더 개방적이고 포용적이고 그런 부분에서 우리 이 기독교의 성도나 교회가 좀 변했으면 좋지
1: 아멘.
0: 않겠느냐. 좀더 개방적이고. 그래서 저는 어떤 때 한번은 아주 보수적이라고 할까. 좀그 간대 교회에 가서 이런 말씀을 드렸어요. 우리가 북한 사람들 위해서 기도만 하고 면죄부를 받지 않았으면 좋겠다. 실제로 행동하는 우리 기독교인이 됐으면 좋겠다. 그리고 우리가 본질이 사랑인데 그 사랑이 기도로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기도만이 아니라 기도와 병행해서 우리가 행동으로 물질로 이런 것도 가감하게 하는 그런 교회가 돼야 되고 정말 거기에 대해서는 우리가 사명감을 가졌으면 좋겠다는 그런 말씀을 꼭 드리고 싶어요.
1: 아멘. 아멘입니다. 저도 목소리도 100번 동의하고 거기에 같은 마음입니다. 이렇게 3주 동안 나와주셔서 이제 솔직 담백하게 말씀해 주시고 또 다음 세대와 또 한국 교회가 앞으로 어떻게 했으면 좋겠다는데 끝으로 한 2, 3분 정도 시간 남았는데 우리 성도님들한테 또 한국 교회에도 바라고 싶은 마음이 있다면서 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0: 아까 방금 말씀드린 것하고 같은 기조인데요. 사실은 정말 우리 교회가 우리 북한에 딸 주민들을 위해서는 할 일을 다 하긴 했어요. 다 하고 과할 정도로 했다고 보고 그게 또 우리 기독교인의 사명이니까 참 좋고 앞으로도 또 그렇게 할 거라고 이제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제가 책에는 이런 이야기도 썼어요. 그 이스라엘 민족이 자기들이 살기 위해서 국제법을 위반하기도 하고 또는 온갖 그걸 하면서도 이제 생존해 왔는데 우리도 이제는 우리 민족이 생존하기 위해서는 어떤 형태로든지 제재가 있고 무슨 주위의 정치적인 환경은 안 좋지만 우리 기독교인들은 어떤 형태로든지 도와야 된다. 같이 하는 길을 찾아야 된다는

0: 이제 그런 말씀을 책에도 썼고 꼭 드리고 싶은 거거든요. 우리 성도들이면 우리 기독교는 할수 있다고 보는 거죠.
1: 아멘.
0: 다른 단체 어디든 할 수도 없고
1: 그렇죠.
0: 정치나 이런 데서 해결할 수 없는 게 이게 남과북의 관계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1: 한 영혼을 살리기 위해서는 모든 걸 쏟아야 되는 것처럼 우리가 건강한 이 나라 이민족을 만들기 위해서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우리 기독교인들의 그 넓은 마음 또 포용력 또 상대방의 차가운 손을 내가 가끔에 만져줄 수 있는 따뜻함이 있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0: 네.
1: 이게 나와주셔서 감사함을 드립니다.
0: 아유, 감사합니다. 시간 허락해 주셔서
1: 네.
0: 감사합니다.
1: 우리 3주 동안 그 춘천 태계동에 있는 해솔직업사관학교 김영우 이사장님과 함께하였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한번더 숙지하고 생각해 봐야 되지 않겠나라는 생각을 아니할 수가 없습니다. 그동안 방송을 듣게 와서 기적이랍니다. 우리는 지금 생명을 전하고 있습니다. 그 찬양 지선이 부릅니다. 은혜.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샬롬.

안전을 지키는 확실한 지식. 극동방송에서 전기 가스 사고 예방 행동 요령을 알려드립니다. 전기 가스 사고의 대부분은 시설 안전 점검 미흡과 취급 부주의로 인한 화재 폭발 사고이므로 평상시에 주의를 기울여 사고에 대

대비해야 합니다. 각종 전자기기는 전기 용량과 전압에 맞는 규격 전선을 사용하고 사용하지 않을 경우는 플러그는 뽑아주시기 바랍니다. 가스를 사용하기 전에는 가스가 누출되지 않았는지 냄새로 먼저 확인하시고 창문을 열어 신선한 공기로 실내를 환기시킵니다. 가스를 사용하지 않을 때에는 연소기 코크와 중간 밸브를 꼭 잠그고 비누나 세제로 거품을 내 배관 호스 등의 연결 부분을 수시로 점검해 누출 여부를 살피시기 바랍니다. 많은 인명과 재산 피해를 남기는 전기 가스 사고, 조금만 주의를 기울이면 충분히 예방할 수 있습니다. 안전을 지키는 확실한 지식, 극동방송에서 전기 가스 사고 예방 행동 요령을 알려드렸습니다.

0: CBC 미션 FM.
1: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 2026년 극동방송 주제 선구입니다. FM 93.3MHz, 녹산중계소 FM 96.7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QQ 극동방송에서 10시를 알려드립니다.

0: 부산을 덮는 새로운 파도가 온다. 청년과 다음 세대를 살리는 뉴 웨이브 처치와 함께 만들어가는 청춘신앙 토크쇼 It's New Wave 지금 시작합니다.
1: 안녕하세요. It's New Wave의 DJ 뉴 웨이브 처치의 박근조 목사입니다. 여러분 청년들이요 연애를 시작하는 초기에는 아 우린 참 잘 맞아 우린 정말 천생연분이야 라고 생각하며 만남을 시작합니다. 그런데 결혼을 준비하다 보면 오히려 아 우리는 정말 다르구나 라고 느끼게 될 때가 있습니다. 가치 간의 차이에서부터 신앙 간의 차이 심지어는 갈등을 풀어가는 태도까지 서로 사랑하는데도 왜 이렇게 힘이 드는지 당황스러울 때가 있습니다. 창세기 2장 24절에 이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로다. 애시당초 결혼은 서로 다른 두 사람이 한 몸을 이루어가는 것이라고 성경도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은 결혼을 앞둔 커플들의 아주 현실적인 질문들을 함께 들어보고요. 이 차이를 어떻게 이해하고 믿음 안에서 어떻게 맞춰갈 수 있는지 먼저 그 길을 걸어간 선배 멘토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려고 합니다. 하나님 안에서 하나 되어가는 법을 배우는 시간 It's New Wave 결혼학개론 3탄 찬양 드리고 와서 시작하겠습니다.
0: 한부영 동행

0: 자, 찬양 드리고 왔습니다. 오늘도 저와 함께 해주실 특별 패널, 예, 결혼학개론의 멘토 모셨습니다. 소개해 주시죠.
1: 안녕하세요. 결혼 13년 차, 세 딸의 엄마 이세령 사모입니다.
0: 자, 이세령 사모님.
1: 네.
0: 예, 혹시 남편분이 목사님이세요?
1: 아, 예, 맞습니다. 예,
0: 어느 교회 누구시죠?
1: 아, 뉴웨이브 교회 섬기고 있는. 예. 박근주 목사님.
0: 예, 예, 아내. 맞나요?
1: 네, 맞습니다.
0: 예. 저와 13년째 결혼 생활 유지 중이신 우리 이세령 사모님 모셨고요. 우리 지난주 녹음 처음 이제 참여하셨는데 어떠셨어요?
1: 와, 처음 너무 떨려가지고. 예. 저는 대본을 많이 보려고 하고 있었는데. 네. 다들 대화하실 때 서로의 눈을 보면서 즉흥적으로 막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네. 그래서 다들 굉장하시다. 네. 굉장하시다.

0: 김영삼 대통령. 굉장히.
1: 굉장하시다. 네. 정말, 특출난 분들이 많이 모이셨다라는 네. 생각을 했습니다.
0: 오늘 좀 기대해도 되나요?
1: 기대하지 마세요.
0: 우리 13년 산 우리 아줌마로. 예. 그죠?
1: 예.
0: 예, 오늘 와주셨습니다. 또 한 분 더 계시거든요. 소개해 주시죠.
2: 네, 안녕하세요. 저는 뉴에이버 교회 8년차 쌍둥이 아빠 윤태인 집사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3: 안녕하세요. 뉴 웨이브 처치 결혼 8년차 쌍둥이 엄마 박혜리 집사입니다.
0: 야, 타이틀이 길다 그죠? 결혼 8년, 결혼한 지 지금 8년 되셨고.
2: 네, 저 사실 8년 된 거 지금 알았어요. 예, 대본 보고 알았어요. 예, 감사합니다.
0: 8년 차인 거 처음 아셨죠, 지금 방금?
2: 예, 지금 방금 알았어요.
0: 저도 13년 차고 처음 알았어요. 자, 우리 쌍둥이 지금
2: 네.
0: 예, 부모님 모셨어요. 그죠? 결혼 8년 차. 쌍둥이 지금 자녀들이 몇 살이죠? 왜 눈치를 아, 예. 보시죠, 서로?
2: 예.
0: 계산해 보시죠.
2: 여섯 살. 네. 아, 이게 사실 육아를 하다 보면 예. 제 나이도 있고 예, 그런 좀 정신없이 키우다 보면 뭐 잘만 예. 크면 되지 않겠습니까?
0: 맞습니다. 예. 예. 결혼한 지 8년 된 거 오늘 아셨고 우리 애기들 여섯 살이고 오늘 처음 아시죠? 그렇죠? 자, 좋습니다. 우리 오늘 멘토로 나오셨어요.
2: 네.
0: 기대해도 되나요?
2: 최선을 다해 보겠습니다. 네.
0: 자, 우리 지난주에 이어서 올해 결혼을 앞두고 준비하고 있는 예비 부부 두쌍 모셨습니다. 소개해 주시죠.
4: 네, 안녕하세요. 뉴에버 처치 찬양팀 섬기고 있는 박성환 형제입니다.
5: 안녕하세요. 울산 시민교회 다니는 이승아입니다.
6: 안녕하세요. 뉴에버 처치 새가족팀 미디어 팀장 맡고 있는 김원유 자매입니다.
7: 네, 안녕하세요. 부산 세계로 선교회 배수환입니다.
0: 예, 우리 두 분 지금 우리 지난주에 이어서 오늘도 모셨는데 와, 지난주 방송이 나가고 정말 이 폭발적인 반응. 그죠? 네. 우리 에피소드로 이제 꽉꽉 채웠어요, 지금. 예, 너무 재밌었는데 지난주 어떠셨나요?
4: 아, 진짜 저희 두 커플 자화자찬이긴 한데 너무 재밌었습니다.
6: 아, 맞습니다. 만족스럽습니다.
0: 우리 지난주에 이제 기도로 서로에 대한 기도의 응답으로 서로를 만났고
6: 네.
0: 또 이제 믿음으로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신실하게 또 배우자를 예, 연결해 주신다. 우리 그런 말씀 나눴었습니다. 이번 주에는요. 우리 8년차, 13년차 부부를 지금 모시고 우리 예비 부부들이 좀 질의응답 가지는 예, 결혼을 앞두고 이런 부분들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예, 이런 부분 어떻게 준비하면 좋을까요? 이렇게 좀 질의응답으로 실제적인 멘토를 구하는 시간을 가져보려고 합니다. 자, 찬양 드리고 와서 결혼할게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행복한 가정 찬송가 559장입니다. 사철의 봄바람 불어있고

0: 자, 찬양 드리고 왔습니다. 우리 결혼을 준비하는 예비 부부들의 질문을 들어보고 또 실제 결혼 생활에 대한 조언을 함께 나눠보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우리 스튜디오에는 지금 결혼 8년차 쌍둥이의 부모님, 예, 부부 태인 혜리 집사님 나와 계시고 또 저와 13년째 한 집에서 살고 계시는 우리 이세령 사모님을 모시고 아, 우리 예비 부부들과 질의응답 한번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질문 한번 가볼까 하는데 누가 먼저 해주실까요?
1: 네, 제가 먼저 해보겠습니다.
0: 성훈 형제님. 네.
1: 아무래도 저희가 20, 30년간에 이제 따로 떨어져서 살다가 그렇죠. 네. 이제 결혼을 함으로써 이제 한 가정에 한 집에 이제 같이 살게 되잖아요.
0: 그렇죠.
1: 그러다 보면 이제 여러 가지 어떤 습관의 차이도 있고 뭐 어떤 수면 패턴의 차이도 있고 식습관의 차이도 있을 텐데 이런 걸 이제 이 간극을 좁혀감에 있어서 네. 좀 꿀팁 그런 게 있을까 궁금합니다. 네.
0: 서로 간의 차이를 메꿔갈 수 있는 좋은 꿀팁이 있다면 아무래도 그죠. 뭐 20, 30년간 서로 각자 다른 환경에서 지내다가 이제 결혼식 이후로 같이 사는 거예요. 그죠. 당연히 차이가 발생할 수밖에 없는데 우리 결혼 초기 어떤 차이점으로 좀 힘들어 보셨는지 어떤 차이가 있었는지 한번 예, 나눠볼까요?
2: 예, 제가 알겠습니다. 예. 이게 저 결혼하기 전에 진짜 몰랐거든요.
0: 네.
2: 결혼하고 나서 알았는데 그 둘이 살았던 그 습관이 너무 다르더라고요. 박혜리 집사님 같은 경우는 이제 혼자서 이 집안 살림을 많이 했더라고요.
0: 예.
2: 그리고 또 좀 깔끔하고 예, 뭐 정리정돈이 딱딱 돼야 되고
0: 네.
2: 약간 이 제가 몰랐는데 이 박씨 집안이 좀 그렇더라고요. 근데 저는 사실 좀 반대로 살았거든요.
0: 네네.
2: 저는 이제 자기 전에 과자 하나 먹고 옆에 놔두고 자고 예, 제 옆에
0: 아,
2: 항상 눈이 뜨면 과자가 있어야 돼요. 네. 이렇게 일어나면 과자 하나 먹고 토론을 시작하고 예, 뭐 양말도 그냥 아, 프리하게
0: 양말도 프리하게
2: 정말 프리하게
0: 옆에는 항상 과자 봉지와 예. 양말이 함께
2: 사실 좀 부끄럽긴 해요 이게 네. 나중에 아 내가 애처럼 살았구나 예, 엄마 여기 다 끝이었거든요 저는
0: 네네.
2: 이제 아 근데 결혼을 하니까 예. 이제 이런 부분에서 싸움이 나더라고요. 이 와이프 같은 게 왜 과자를 먹는 거냐 도대체. 침대 옆에서.
0: 침대 옆에서.
2: 왜 부스러기 이게 뭐냐. 왜 자꾸 빨래를 자꾸 제대로 안 넣냐. 저는 정말 이해가 안 됐던 게
0: 네네.
2: 왜 셔츠를 접어서 빨래통에 넣어야 되지?
0: 어차피 빨 건데.
2: 예. 근데 여기 꼭 셔츠를 접어야 된대요.
0: 접어서 넣어야 된다.
2: 아, 사실 미치겠더라고요 그게.

0: 아, 근데 이제 뭐 이유는 나중에 알았는데 네네네. 그런 쪽 좀 달랐고 식습관도 너무 달랐어요.
1: 식습관도 달랐죠.
0: 저는 좀 애기 입맛. 패스트푸드 중심의 어떤 세계관이 있었는데 저는 이제 박현식 씨에 너무 놀랐던 게 그 미국에서 2년 동안 있었어요. 근데 미국은 무슨 나라냐? 정말 햄버거가 다양한.
1: 그렇죠.
0: 예. 제 꿈이 뭐냐면

0: 미국 2년 동안 살면서 피자를 피자나 햄버거를 10번도 안 먹었대요. 오~
1: 주식인데 그죠?
0: 예, 말이 되냐 미국에서 뭐 먹고 살았냐? 그러니까 샐러드, 아보카도. 아 그래 잘 먹었구나. 그런 좀 식습관 차이. 그러니까 저도 이제 밥을 먹으면 이 채소. 네네네.가 좀 자주 나오더라고요. 어,
1: 건강식이네요.
0: 예, 그 어머니가 해주시던 그 용가리 치킨. 너무 그립더라고요.
1: 뭔가 인스턴트 즉석식품. 예, 예, 그죠?
0: 그런 데서 좀 많이 힘들었습니다.
1: 자, 우리 태인 집사님이 요 차이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하는 동안에 옆에 해리즈 계속 움찔움찔 하셨어요, 아마. 예, 해명의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2: 제가 빨래를 접어서 넣어라는 적 한 번도 없고요. 어. 뭔가 왜곡 있으신가 보네.
1: 셔츠를
2: 셔츠 단추를 잠가달라 했지.
1: 아, 아니 그것도 이상한데.
2: 아니 왜냐면 예. 그 빨래를 이제 꺼내서 널잖아요. 그러면 네네. 이제 단추를 잠그고 잘 걸어야지 그 다음번 입을 때 제가 안 다리고. 어. 아.
1: 본인의 편의를 위해서. 예. 아니 그 좀 해달라.
2: 그 정도는 해줄 수 있을 거라 생각했는데. 예. 그거는 고사하고 이제.
1: 야. 이거는 약간 이거 방송 나가면 약간 논란 셔츠 네. 단추 논란 약간
3: 우리만 들으면 큰일 나겠다. 아,
2: 저는 이게 논란거리가 되는지
3: 박수정 원사님 네.
1: 시어머니가 들으시면 큰일 날 일이다. 자 우리 그 과자 얘기 나왔는데 어떠셨어요?
2: 과자 네 과자 이해할 수 이거 아니 과자 뭐든 과자든 뭐든 이렇게 먹고 나면 양치질을 하고 자는 게 상식이고 그다음에 이제 침대 저는 침대도 할 말이 많은데 침대에 저는 그러니까 외부 옷을 침대에서 입는 거라고는 진짜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인데 지금은 제가 모든 것을 내려놨어요.
1: 포기하셨네요, 그죠?
2: 네, 포기했어요.
1: 포기했습니까?
2: 야, 안 되더라고요.
1: 안 되더라.
2: 그러니까 저 막 이렇게 잔소리를 이렇게 몇 번 하다가 안 되면 그냥 포기해요.
1: 벌써 솔루션 나온 겁니다.
4: 방법인가요? 네.
1: 설득을 하다가 안 되면 포기하라.
2: 근데 이렇게 하다가 그러니까 이게 본질이 아닌 거는 그냥 이렇게 저도 처음엔 엄청 그거에 막
1: 스트레스를 받아
2: 스트레스 받고 집중했는데 어느 날 생각하다 보니까 그게 쓸데없이 잡고 있을 문제가 아니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1: 그렇게 중요한 문제는
2: 예,
1: 아니다.
2: 예, 중요한 문제가 아니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진짜 본질이 아닌 건 이제 포기하고 제가 진짜 용납 안 되는 거 있어서는
1: 어떤 게 있나요? 그런 건 요것만큼 포기할 수 없다 하는 그런 차이점 있다면 이건 정말 내 뜻대로 내 의견에 좀 따라줬으면 좋겠다 하는.
2: 아 근데 양치는 하고 자라 했는데.
3: 아 이거는 좀 위험한데.
1: 지금
3: 그럼 저 입에서 맨날 인내심 한다는 얘기니까
2: 부탁인데 양치는 제발 하고 자라 했는데 좀 양치도 내려놨어요.
1: 자, 우리 집사님 술 드시고 오신 거 아니죠? 지금 부산극동 방송
3: 의도가 아닌데
1: 우리 결혼한 결혼해 지금 나와가지고 여기서 싸우시면 안 돼요 여러분.
3: 사랑은 오래 참고 예, 제 닉네임입니다.
1: 아 집사님 술 드시면 안 되는데 자꾸
3: 주여.
1: 아 재밌네요. 아 이 부부 기대가 됩니다. 오늘 방송 기대가 되네요. 자 저는요 뭐가 있냐면 왜 그런 거 있잖아요. 한 명은 치약을 중간부터 짜고 한 명은 끝에서 짜는 거예요. 제가 끝에서 짜는 스타일이고요. 세상 사람을 막 그냥 쓰는 겁니다. 쥐어 짜듯이. 이게 이해가 안 되더라고요.
2: 저도요.
1: 여기 예, 동지가 있네. 예.
5: 정말 중요하지 않다.
1: 아 그건 중요한 게 아니다.
5: 정말 중요하지 않다.
1: 사실 근데 이 주제는 저한테는 좀 불리할 것 같은데.
5: 네. 목사님 괜찮으시겠습니까?
1: 자 목회 계속 할 수 있다고. 네.
5: 제가 신혼여행 가자마자 네. 너무 놀라가지고
2: 네. 아 궁금해.
5: 화장실을 너무 더럽게 써가지고 너무 깜짝 놀라서 저는 그 27살 그 어린 애기가 얼마나 놀랐겠습니까?
1: 야 제가. 그걸 꺼낸다고.
3: 아, 이 방송은 또 하면 안 될 것 같습니다. 이게 지금 위험한 것 같습니다.
1: 뭐 이런 식으로 오늘 해보자 이거죠. 우와. 예, 일단 그렇습니다. 예. 혹시, 예, 그, 예. 변기 문제 말고 다른.
5: 뭐 그거 말고도 해리 집사

0: 선배님의 부부와 좀 비슷한 부분들이 많은데, 저도 침대에는 외출복으로 안 들어갔으면
1: 아니,
0: 좋겠고.
1: 이런 기준이 있더라고요.
2: 그렇죠.
0: 네.
1: 저희는 뭐 그냥, 뭐 다른 형제들은 어떨지 모르겠는데, 저는 뭐 피곤하면 그냥 바로 눕거든요. 태인 집사도 그렇지 않아요?
3: 아, 너무 좋죠.
2: 깨어나고.
1: 깨어나고.
3: 예, 아침에 너무 깨어나고.
2: 근데 거기 다시 들어가야 되잖아요.
3: 예?
2: 다시 그 들어가야
3: 원래
2: 되잖아요.
3: 남자는 이 침대에서 모든 게다 되는
1: 침대에서
3: 공간입니다.
1: 밥도 먹고.
3: 예, 밥도 먹고, 게임도 하고.
1: 과자도 먹고.
3: 예.
1: 예배도 드리고.
3: 예.
1: 그죠?
3: 얼마나 그 많은 것들이 이루어지는.
1: 아, 그런 차이.
0: 네.
1: 예. 그거 말고 사실 굉장히 많으시잖아요.
0: 많죠.
1: 아니, 다 얘기하실 줄 알았는데.
0: 뭐, 너무 사소한 것들도 많고 해서.
1: 어떻게 그러면 극복하셨어요?
0: 저도 해리 집사님하고 좀 비슷한데, 이런 거 시시콜콜하게 다 하나하나 말하고 하다 보면 서로 사이만 안 좋아지고,
1: 네네.
0: 이제 뭐, 양말 벗어놓은 거는 내가 주워서 넣으면 되고, 뭐,
1: 본인도 안 넣잖아요, 근데.
0: 변기물은 제가 내리면 되고.
1: 똥 싸고 물안 내리면 되잖아. 됐습니다.
0: 한 번씩 깜빡깜빡 하시나 봐요.
1: 예.
0: 네.
1: 근데 저도 야, 이거는 좀 고쳤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게몇개 있었어요. 뭐였냐면 냉장고 관리를 좀 해달라. 그 여러분 냉장고에 버섯 키우는 거. 버섯 재배를 합니다. 버섯 재배. 각종 곰팡이들 균을 막 재배하고. 그래서 멀쩡하게 들어갔다가 뭐 이상한 물체가 돼가지고.
0: 원래 한국 주부들이 네. 냉장고에서 양배추도 키우고.
1: 반칙이네요.
0: 네. 네. 버섯도 키우고. 네.
1: 와, 이거는 진짜 근데 이게 안 되더라고. 좀 관리를 해달라 해도 안 되는 부분이 있더라고. 그죠? 의외로 제가 이런 거 좀, 그죠?
0: 또 그런 거를 또 이렇게
1: 네.
0: 하시더라고요.
1: 맞아, 맞아. 냉장고가 아니라 숙성고예요. 찬양곡 드리고 오겠습니다. 나무엔 찬송가 301장 지금까지 지내온 건

0: 여러분은 FM 93.3MHz 부산 극동방송과 뉴웨이브 처치가 함께 제작하는 It's New Wave를 청취하고 계십니다. 살아보시면 아시겠지만 정말 안 바뀌는 부분은 끝까지 안 바뀌더라고요. 좀 공감하시죠? 어떠세요?
1: 예, 저 사실 노력을 했는데 예. 양치는 하고요. 네. 아 근데 노력은 했는데 잘 안 고쳐지더라고요. 근데 그런 건 있습니다. 이제 그렇게 살다 보니까 이제 안 좋은 식습관이라는 건 알겠고 사실 이 박혜리 집사가 추구했던 삶이 아, 좀 건강한 삶이라는 거는 인정은 하게 되더라고요. 네네네. 사실은 이게 나이가 들면서 좀 그걸 느끼는 것 같고 네. 이제 인지는 되는 것 같습니다. 아, 야채는 먹는 게 맞다. 네, 먹어줘야 되고 그래 과자는 안 먹는 게 맞다.
0: 우리 두 커플은 식습관은 어떨까요? 어떤 음식 선호하실까요?
2: 저는 이제 자취를 좀 오래 하다 보니까 좀 빨리빨리 할 수 있는 약간 뭐 김치볶음밥 아. 뭐 아니 저도 라면 되게 자주 먹고요. 예.
0: 대충 때우는 그런
2: 네 약간 대충 거죠. 때우는 게 좀 많았습니다. 예.
0: 우리 승아 자매는 어때요?
3: 저는 식구가 많았다 보니까 한 소태 많이 해서 오래 똑같은 음식을 자주 먹는
0: 요거는 가정에 대한 좀 설명이 필요할 것 같은데 어디 형제가 어떻게 되세요?
3: 아 제가 4남매
0: 와우 와우 4남매의 장녀
3: 네 맞습니다 첫째입니다.
4: 야 대단한 분이신
0: 분위기가 약간 대가족이잖아요, 그죠?
3: 네
0: 대가족.
3: 그러면 6명 있습니다.
0: 여섯 명.
3: 네.
0: 식사도 그러면 다 같이 하세요, 여섯 명?
3: 아 어릴 때는 다 같이 했었는데 이제 크면서 네. 이제 각자 취직하고 뭐 이렇게 되면서 흩어졌지만 그 20년간 이제 계속 한 번 라면 끓일 때 뭐 8개씩 끓이고 우와, 하던 우와. 게. 이제 남아있다 보니까 처음에는 이제 한 개, 두 개 끓이는 게 더 힘들더라고요. 그래서 지금도 이제 그냥 많이 해서 동생 부부 주고 뭐 여기 이렇게 주고 뭐 이렇게.
0: 자, 재밌는 게 성은 형제는 또 독자, 외동.
2: 네, 저는 또 외동입니다.
0: 그죠? 우와, 네. 이게 벌써부터 그죠? 느껴지지 않습니까? 이게 느낌 오시나요? 대가족과 그죠? 외동. 예. 우리 또 두 분은 어떠세요?
5: 저는 사실 먹는 걸 굉장히 좀 까다롭게 먹는데 야채 많이 먹어야 되고 네. 저는 항상 다이어트를 하지 않는데 항상 식단 관리를 하거든요. 네. 그래서 뭐 샐러드 그다음에 사실 빵을 좋아하는데 안 먹으려 하지만 최대한 좀 건강하게 좀
6: 밀프렙.
5: 아 밀프렙 아.
0: 무슨 아줌마가 아주머니가 이거만
5: 깜짝 놀랐습니다.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가끔씩 이렇게 독소도 좀 빼줄 수 있는 네.
0: 나름 건강을 굉장히 많이 네. 신경을 쓰는
5: 야식 안 먹어야 되고 네. 네. 밥 많이 먹어서도 안 되고 네. 네. 정량 지켜야 되고
0: 좀 까다로운데요. 우리 수환 형제는 좀 어떠세요? 식사?
7: 좀 거짓말하시는 것 같아요.
5: 5년
0: 거짓이다.
7: 예. 야식을 좀 이렇게 먹자고 꼬시는 경우가 좀 있어가지고.
5: 그 이제 어떻게 넘어오나 안 넘어오나 보려고 네. 이제 꼬십니다.
0: 그렇군요.
7: 네. 저 같은 경우는 주는 대로 먹습니다. 그렇고 그래서 이제 이 말을 들으니까 저도 건강해질 것 같아서 기분 좋습니다.
0: 네. 좋다. 오히려. 아니,
5: 근데 저희가 데이트할 때 이제 저는 데이트 코스를 안 짜거든요. 네. 그러니까 본인 다 짜는데 너무 좋은 거예요. 제가 좋아하는 것만 다 가는 거예요. 저랑 식습관 좀 비슷해요. 막 샤브샤브 이런 거 좋아하고.
0: 잘 맞네요.
7: 청국장.
0: 뭐라 했어요 방금?
6: ASMR.
0: 청국장. 전 천국짱이라는 이게 천국이다. 데이트가 천국이다. 그게 들렸거든요. 천국짱. 좋습니다. 자, 우리 아무래도 그죠. 이 남다른, 서로 다른 기질과 또 환경에서 자란 배경 때문에 아마 연애 초기에는 좀 의아한, 이런 부분이 있네. 이런 차이가 있네 하는 그런 포인트가 아마도 생겨나지 않을까. 예, 우리 좀.

0: 이두 커플에게 해줄 수 있는 조언이 있다면?
1: 그, 이 상대방을 아는 거는 이제 결국 많은 대화인 것 같아요.
0: 대화가
1: 예,
0: 필요하다.
1: 지금 생각해 보면 대화를 정말 많이 해서 뭐 가벼운 대화부터 뭐 이제 깊은 대화까지 할 건데 그런 시간들을 통해서 상대방을 좀 미리 많이 알고 들어가는 게 확실히 도움 많이 되는 것 같아요. 왜냐면 모르겠습니다. 요즘 세대 어떤 연애를 하는지는 잘잘 모르겠지만 이제 아무래도 저희 또 신앙인이다 보니까 어떤 그 신앙에 기반된 어떤 대화도 하면서 정말 많은 대화를 해서 상대방을 많이 알고 가도 힘들거든요. 제가 볼
0: 사실
1: 때는.
0: 알아도 힘든
1: 예, 왜냐면 이게
0: 부분이죠.
1: 몸에 배어있는 습관이기 때문에 고친다는 게 쉽진 않은데 이제 그래도 알아야지 이해를 하고 결국에는 서로 양보를 해야지 이게 잘 이게 어떤 돌아가더라고요. 이 가정이. 그래서 이제 그런 시점까지 가기 노력을 하기 위한 어떤 준비 과정이 아닌가 이런 대화들이 좀 그런 생각이 좀 많이 듭니다.
0: 아,
1: 네.
0: 좋습니다. 혜리 입장님.
2: 저도 똑같이 대화를 많이 해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 진짜 이렇게 대화를 많이 해도 그리고 저희 같은 경우는 교회 일을 정말 오랫동안 많이 했었거든요. 그래서 정말 서로를 많이 안다 생각했는데 딱 실전에 들어가니까 그래도 달라요. 진짜 이렇게 일상생활에 이제 항상 계속 같이 붙어 있는데 그럴 때 이제 정말 다르거든요. 그래서 대화를 많이 해서 서로에 대해서 최대한 많이 알고 가는 게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듭니다.
0: 대화가 필요하다. 세훈 사모님 어떠세요?
3: 저도 우선 이두 커플이 다 서로 사랑하기로 선택한 분들이잖아요. 그래서 그 사람을 어떻게 바꾸려고 애를 쓰다 보면 나만 힘들고 이게 바뀌지도 않고 사실은. 그래서 뭐 조금 냉장고에 양배추가 좀 오래 있다. 버섯이 좀 자라는 것 같다 하면 아이고 좀 아이고 바빴구나 하면서 좀 치워주고 이렇게 뭐 이렇게 예쁘게 잘 자라고 있었네. 아이고 이거 아이고 또
1: 벌들이 날아다니네.
3: 나한테 또 이렇게 야채를 먹이려고 이렇게 딱 사놨네. 이런 식으로 예쁘게 봐주시고
0: 죽은
3: 그런
0: 것 같아도
3: 이거
0: 이거 먹으면 죽은 것 같아도
3: 죽을 것 같을
0: 비비
3: 때 이제
0: 생각이네.
3: 아 많이 오래 됐구나 정말 바빴구나 하면서 이렇게 딱 치워주고 그러면은 참 행복한 결혼 생활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0: 저는 동의할 수 없습니다. 저는 어떻게 최대한 그런 건 있는 것 같아요. 이렇게 한번 해볼 때까지 피 터지게 한번 싸워보고. 그래도 안 되는 부분은 포기를. 요런 어떤 조율 과정이 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변기에 물을 내리고.
1: 저는 양치를 하고.
0: 우리 냉장고 관리하시는 걸로.
3: 노력하겠습니다.
0: 뭐 그렇게 하면 좋지 않을까.
3: 네.
0: 예, 좋습니다. 우리 찬양 드리고 이어갑니다. 피어월십입니다. 찬송가 552장 아침 해가 돋을 때.

0: 질문 한번 넘어가 볼까요? 자, 우리 다음 질문은 누가 한번 해보시겠어요?
1: 아, 저는 사실 저희 집은 믿지 않고 남자친구 그 본가는 이제 또 고성이라는 또 도시에 있고 네네. 하다 보니까 이 양가 부모님을 이제 어떻게 섬겨야 되는지 조금 더 구체적인 좀 꿀팁을 사실 얻고 싶고요.
0: 아, 좋습니다. 예.
1: 또 이제 또 저희 집은 이제 믿지 않는 가정인데 네. 사실 이제 이런 집안 행사와 이 교회 행사가 겹쳤을 때 아직은 겹친 적이 없지만 네네. 겹쳤을 때 지금 이제 제가 사실 혼자 예수님 믿고 있기 때문에 밀어붙이거든요. 그러니까 네. 주일은 안 돼 이렇게 하는데 네. 또 이제 결혼하면 이 남편한테 뭔가 할 것 같은 거예요. 그럴 때 어떻게 좀 지혜롭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가 아, 예. 궁금합니다.
0: 아무래도 결혼이 사실 결혼할 때 상대방이 좋아서 이렇게 결혼을 하는데 결혼하고 나면 이 양가 집안과 집안의 어떤 그죠? 안아됨이 있잖아요. 그래서 이 예측하지 못했던 상황들이 많이 발생하는 지점이 양가 부모님을 섬길 때, 그죠? 예를 들면 한국은 또 명절 문화가 있기 때문에 명절 어떤 그런 발생할 수 있는 문제라든지 또 아까 온유자매가 얘기했듯이 이제 믿지 않는 부모님을 어떻게 지혜롭게 섬겨야 하는지 그런 어떤 조언을 좀 구했어요. 혹시 생각나시는 분 우리 실제 사례를 예를 드셔도 좋습니다.
2: 아, 그럼 제가 먼저 네. 이제 결혼을 하면 이제 독립을 한다 하잖아요. 근데 그런 것도 있지만 이 그냥 공동체가 더 확장되는 느낌이 있더라고요. 결국 유기적으로 연결돼 있어요 보니까. 근데 저 같은 경우는 좀 단순했는데 저희는 사실 결혼을 하고 저희 가족끼리 여행을 한 적이 한 번도 없어요. 오. 이게 일부러 부모님하고 같이 갔어요.
0: 항상
2: 예, 항상 같이 갔어요. 예, 그게 뭐
0: 재정적으로 도움 되지 않습니까?
2: 아, 너무 좋더라고요. 가면 이제 혼돈이 결제돼 있지 예. 이런 것들 그리고 뭐 그렇게 사실 그렇게 불편한 것도 없었고 근데 이게 왜 그러냐.

0: 되면 이게 좀 서운한 게 있더라고요. 예, 제가 이제 뭐 이렇게 홀랑 갔다 오고 뭐 누군지 말은 안 하겠는데 그러니까 이제 그런 서운함을 좀 느끼시는 것 같더라고요.
1: 어디 뭐를요?
0: 아, 그러니까 이제 저희 가족 중에 네. 저희 이제 핏줄이 한 명 있는데 네. 말을 안 하고 가요 자꾸.
1: 몰래 자기들끼리.
0: 네, 몰래. 근데 그러면 안 돼요. 그냥 예의상 아, 언제 언제까지 휴가다 일정을 얘기해 주는 게 좋은 것 같아요.
1: 몰래 다녀오는 예. 휴가를.
0: 보통인데 어떻게 시작되면 제가 이때 휴가 다니까. 어디 예약했어 이렇게 연락이 오더라고요. 하. 그러면서 같이 가게 된 거였거든요. 아. 그래서 그때부터 휴가가 언제냐 물어보더라고요. 네. 근데 모르겠습니다. 이제 답답하게 생각할 분들도 있는데 네. 저는 차라리 그때 같이 가드려서 저희가 뭐 비싼 식사 한번 사드리고 그런 식으로 좀 성겼어요. 좀 그동안 좀 뭐 사실 받은 것도 많았고 네네네. 그런 좀 감사한 부분들이 많았기 때문에 그리고 또 되게 좋아하시더라고요. 근데 이게 재밌는 게 그렇게 하면 오히려 한 번은 너희끼리 가라고 오케이. 먼저 말씀을 하세요. 오케이. 그게 오히려 좀 마음이 편하더라고요.
1: 아, 요거는 좋은 지인데 이제 휴가를 네네. 같이 보내고 또 여행을 또 네네. 진득하게 이렇게 그죠?
0: 맞습니다.
1: 우리 태인 집사님 말씀 들으면서 참 지혜롭게 잘하신 게 이 어른들을 이렇게 섬기는 것을 어른들이 굉장히 뭐랄까요? 기특하게 많이 보시는 것 같습니다. 예, 그 이렇게 대접하는 우리가 받은 은혜에 대해서 우리가 감사함을 표현하는 것을 어떤 뭐 액수와 상관없이 굉장히 기뻐하시는 예, 예를 들면 뭐 제가 얘기하자면 저희 부모님 이제 결혼 몇 주년 이렇게 있었어요. 그래서 저희가 정말 뭐 좀 준비를 해서 나름 좀 근사한 부산에서 근사한 식당으로 이렇게 모셨는데 부모님은 아이고 뭐 네가 무슨 돈이 있노 이렇게 됐다 이렇게 하시는데도 대접을 했을 때 매우 좋아하시네요. 예, 그죠? 한국 어른들은 좀 이중 언어를 사용하시거든요. 맞습니다. 됐다 괜찮다 아~ 뭐 안 해도 된다 하는데 해드리면 너무 좋아하세요.
2: 그 캐치를 잘해야 되네요.
1: 캐치를 잘하시고 속지 마십시오. 속지 마세요. 어른들이 어떤 체면 문화가 있잖아요.
2: 아, 맞아요.
1: 괜찮다 하지 마라. 진짜 안 하면 문제가 되는 거예요. 네, 표정이 굳습니다. 이렇게 그러시고 하여튼 뭔가 이걸 좀 해드려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면 지체하지 말고 섬겨드리는 게 좀 저는 좋았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예. 우리 혜리 집사님은 어떠세요? 10월도 어떻게 예.
3: 말씀을 하나 예. 말씀드릴 게 그 신명기에 이렇게 네네. 말씀이 적혀 있더라고요. 그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고 복을 누리리라 이 말씀이 있더라고요. 네네. 그게 되게 많이 와닿더라고요 저에게는. 그래서 뭐 복을 받으려고 하는 건 아니지만 이게 부모를 섬기는 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구나라는 게 좀 내리에 강하게 박혀서 그냥 좀 섬기게 되더라고요. 그냥 사실 저희 시댁이랑 저희 집이랑 이제 한동 차이거든요.
1: 한동 차이.
3: 네. 예. 그래서 자주 오세요. 네. 뭐 거의 맨날 오시는데 솔직히 귀찮을 때도 있는데 근데 그냥 오셨다가 금방 가시고 이렇게 애들 이뻐해 주시고 같이 놀아 주시고 하는 거라 좋은 거라고 생각을 해서 그냥 이렇게 오시는 거 이렇게 그 반기고 또 휴가 가는 것도 사실 뭔가 시부모님이니까 불편하지 않냐 예. 근데 저는 예. 뭐 괜찮더라고요. 예. 그냥 마음 먹기 나름인 건가 모르겠는데 그냥 그 같이 이제 가면은 부모님이 뭐 이렇게 콘도비도 결제해 주시고 그러니까 일단 저희는 쌍둥이니까 애들이 한 번 더 놀아주시면 저희가 편해지거든요. 그래서 같이 가면 저희가 오히려 편한 것 같아서 저는 그리고 섬기면은 그만큼 또 부모님 께서
1: 더 해주시죠.
3: 네, 더 해주세요.
1: 적게 섬기면 예, 예. 부모님 더 이렇게
3: 예, 맞아요.
1: 해주시고 그죠?
3: 네, 감사하게 예. 생각합니다.
1: 저는 제가 봤을 때 이게 이제 며느리의 어떤 특성, 며느리들도 어떤 며느리가 이제 이쁨을 받냐면 어려워하고 뭔가 격식을 갖추거나 좀 거리감을 느끼면 부모님도 오히려 좀 불편해하시고 이게 진짜 좀 이렇게 먼저 편하게. 며느리들이 이렇게 했을 때 부모님도 굉장히 좋아하시는 것 같아요. 예. 우리 세종 사모님 어떠세요?
4: 아까 온유 사매님이 그 교회 행사와 집안 행사가 겹쳤을 때 어떻게 하면 좋을까라는 질문이셨던 것 같은데 그런 경우에는

0: 저라면 이렇게 용돈을 드리면서 이렇게 집안 행사가 있는데 내가 직접 참여하지를 못하고 이렇게 돈으로 대신하게 돼서 정말 죄송하다. 그런데 정말 내 마음은 그렇지 않다. 이렇게 조금 마음을 표현하고 하면 부모님도 조금 받아들여 주시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고, 막 무조건적으로 안 된다, 막 이렇게 하고, 나는 그날 교회 가야 된다, 이렇게 하면 오히려 역효과가 나지 않을까.
1: 사실 지금까지는 그렇게 하고
2: 아, 지금 돈으로.
1: 네. 아니. 지금까지 강경하게. 나 주일에 교회 가야 되고, 오늘 수련회 가야 되고, 선교 가야 되고, 방해하지 말아라고, 저는 항상. 내 삶이.
2: 내 신앙이야.
1: 내 삶이고 내 신앙이고
3: 난
1: 돈
3: 나야.
1: 내지 마 이렇게
0: 난 나야.
1: 근데 이제 제가 이제 결혼을 할 때가 되고 이제 남편 이제 될 사람이랑 같이 이렇게 찾아뵈니까 확실히 이게 부모님이 저한테 한다기보다는 오히려 이 사람한테 더 요구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 사람은 또 마음이 약해요. 저처럼 이렇게 강단이 이렇게 끊지 못해요. 그러니까 결혼하면 이거 조금 미리 좀 고민해 봐야겠다 싶더라고요. 그래서, 아니면 지금은 사실은 이제 토요일은 거의 결혼 전에는 토요일은 이제 부모님이랑만 보내겠다 이렇게 선포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제가 예배 드리는 거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거의 이제 터치가 없어요.
2: 답을 찾으신 것 같아요. 그죠?
1: 아, 예. 찾았습니다.
2: 다른 날에, 그죠?
1: 네, 아예 다른 날에.
3: 시간을 가지는 거죠.
1: 미리, 그래서 이제 저희는 계속 이야기하는 게 사실은 어떻게 하시는지 좀 궁금하더라고요. 저희는 어떻게 생각하고 있냐면, 한 달에 한 번은 그래도 부모님이, 그 양가 부모님들이랑 시간을 보내고, 그러니까 저희 둘이 보내는 시간은 많이 안 가지더라도, 좀 애가 생기기 전에 좀 그렇게 최대한 하는 게좀덜 스트레스 받겠다 싶은 거예요, 사실.
2: 그 제가 좀 생각난 꿀팁이 있는데, 결혼을 하잖아요. 그러면 부모님은 갑자기 이제 혼자 된 느낌이 좀 강해지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의도적으로 이 초반에는 저희는 매주, 그죠? 몇 년간 매주 월요일마다 쉬는 날마다 부모님 찾아뵀었어요. 매주. 와서 식사하고 돌아오고 이렇게 했었는데 그 확실히 부모님들이 원한 거 뭐냐면 잦은 연락과 방문. 굉장히 아기처럼 바라세요. 그래서 그런 게좀 충족이 되면은 어떨까. 그래서 그 자주 못 찾아뵐 때는 전화라도 드리면 점수를 땁니다. 자주 전화 드리는 며느리를 굉장히 이뻐하시고. 저희 새로 사모 같은 경우는 가족 단톡방 있잖아요. 거기 아이들 어떻게 지내는지 근황 이런 거 사진 찍어가지고 계속 올려주고 너무 좋아하세요. 그래서 하여튼 잦은 어떤 소통과 교류가 부모님께 정서적으로 굉장히 좀 이게 위로가 되더라. 어떤 좀 도움이 되시나요?
1: 와, 엄청 꿀팁입니다. 네, 저는 사실 연락하는 걸 진짜 못하거든요.
2: 그리고 제가 봤을 땐 초반이 중요해. 초반 이미지. 초반에 자주 찾아뵙고 자주 연락드리고 하면은 그 초두 효과라고 하잖아요. 이게 끝까지 가는 거예요. 그런 이미지가 되는 거예요. 아, 우리 며느리 참 잘한다. 우리 사위 참 잘한다. 이게 이제 그때 형성이 되는 거예요.
1: 매주.
2: 선생님 뭐.
0: 근데 초반에는 진짜 사실 드릴 말씀도 없고 뭐라고 말씀드려야 될지도 모르겠고 막 그렇잖아요. 그래서 아기를 빨리 낳는 걸 추천드립니다.
4: 네, 좋습니다. 멘토들의 답변이 조금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찬양 드리고 와서 It's New Wave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 455장 주님의 마음을 본받는 자.

아, 여러분, 이 서로를 배워가는 서툰 과정조차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작은 교회를 세워가는 아름다운 예배임을 우리 생각할 때, 또 결혼을 통해 일하실 하나님의 계획을 기대하면서 기쁨으로 결혼을 준비하시고 당당하게 나아가시는 우리 부부님들 다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저희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우리 다음 주에 다시 뵐게요. 좋은 밤 되십시오. 안녕. 안녕.

부산극동방송 문화부흥 캠페인 책, 책을 읽읍시다. 이달의 첫 번째 추천 도서는 성경, 나의 사랑, 나의 생명입니다. 이 책은 베아노 저자가 성경이 어떻게 기록됐는지, 우리가 어떻게 성경을 읽고 이해해야 하는지 쉽게 풀어낸 책입니다. 두 번째 추천 도서는 카르페디엠, 오늘을 붙잡아라입니다. 이 책은 한성호 저자가 잠언과 복음서 말씀을 따라 오늘을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 깊은 묵상으로 풀어낸 책입니다. 푸르른 실록이 가득한 5월,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의 기쁨을 경험하시길 바랍니다.

0: TBC 미션 FM
1: 복음 전파 70년 그리고 영원히 2026년 극동방송 사역 표어입니다. FM 93.3MHz 녹산중계소 FM 96.7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QQ 극동방송에서 11시를 알려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정석의 찬양 드라이브 슈아그림의 김정석 목사입니다. 세상의 모든 강물은 산 정상으로 거슬러 올라가지 않습니다. 그렇죠? 오직 낮은 곳을 향해 흐른다는 거죠. 그리고 그 물이 도달하는 가장 낮은 곳에는 광활하고 깊은 바다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바다가 모든 물을 다 받아들여서 생명의 보고가 될 수 있는 이유, 그것은 딱 하나, 세상의 그 어떤 강보다 낮은 곳에 위치하고 있기 때문이라는 거죠. 만약에 강물이 나는 높이 솟아오르겠어 하고 교만해진다면 그 물은 증발해서 사라질 뿐이지 결코 바다라는 영원한 생명의 근원에 닿을 수 없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생명은 언제나 가장 낮은 곳으로 흐른다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한다는 것이지요. 거라사 광인이 예수님 앞에 엎드렸던 것은 자신의 비참함을 인정하는 동시에 하나님의 생명이 흘러들어올 수 있는 가장 낮은 통로를 만들었던 지혜로운 선택이었다는 겁니다. 한 나라의 왕을 거역하고 성을 어지럽히던 흉악한 반역자가 있었습니다. 결국 군사들에게 포위되었고요. 왕 앞에 끌려오게 되었는데요. 볼 것도 없이 뭐 당연히 당장 처형당할 것이라고 믿었지만 반역자는 왕의 발치에 엎드려서 머리를 땅에 대고 떨며 이렇게 외칩니다. 당신은 지극히 높으신 분입니다. 저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이 엎드림과 외침에 왕은 칼을 뽑는 대신에 그의 손을 잡아 일으켜 세워줍니다. 왕은 반역죄를 묻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그를 다시 왕궁의 신하로 받아들여서 영원히 성 안에 머물 수 있도록 특권을 주었다라는 것이죠. 거라사 광인에게 있었던 귀신은 심판이 두려워서 엎드렸지만 그 엎드림은 결과적으로 그 사람을 결박에서 풀어주고 예수님과 함께하는 새로운 삶으로 인도했다라는 겁니다. 왕 앞에 엎드리는 자는 죽지 않고 오히려 왕의 보호 아래 영원한 생명을 누리게 된다라는 것이지요. 오늘 왕의 왕 되신 주님 앞에 엎드려 경배하는 마음으로 찬양하는 우리 모두의 시간이 되길 간절히 소망하면서요, 두 곡의 찬양 띄워드리면서 김정석의 찬양 드라이브 시작합니다.

네, 두 곡의 찬양 함께 나누고 오셨습니다. 히즈워십의 위대하신 주, 파워스테이션의 주 앞에 엎드려 함께 듣고 함께 고백하고 오셨어요. 여러분은 지금 김정석의 찬양 드라이브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누가복음 8장을 보면 예수님께서 거라사 땅에 이르러서요 귀신 들린 자를 만나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귀신 들린 자는 벌거벗고도 부끄러움을 모를 정도로 귀신에 사로잡혀 있는 그런 상태였죠. 예수님을 본 귀신들은 자신들을 괴롭히지 말아달라고 그렇게 말을 합니다. 이렇게요, 쾌락과 음란의 귀신에 사로잡힌 자들은 부끄러움을 모르게 되고 예수님을 만나면 오히려 괴로워한다는 것이죠. 하지만 예수님께서 죄인인 귀신 들린 자에게 찾아오신 것은 괴로움이 아니라 진짜 엄청난 축복이었던 것처럼 우리에게도요, 예수님께서 찾아오시는 것은 최고의 축복이고 치료가 된다라는 것을 기억해야 한다는 겁니다. 우리 안에 쾌락과 음란 이런 것들을 우리가 좀 믿음으로 대적하고 주님 앞에 겸손히 엎드리는 그런 사람이 될 때 영원한 생명이 있게 된다라는 것이죠. 한 유명한 화가의 마지막 작품인 유작이 세월이 흘러서 형체를 알아볼 수 없을 정도로 훼손이 되었는데요. 많은 사람들이 그 작품을 고쳐보려고 노력했지만 오히려 덧칠을 하면 할수록 그림은 더 흉측해졌다고 합니다. 결국 그 그림은 버려진 채로 창고에 방치되었는데요. 어느 날 그 화가 유명한 화가의 제자였던 복원 전문가가 결국 나타나게 됩니다. 이 제자는 그림을 작업대 위에 낮게 눕히고 모든 자존심과 고집을 버린 채로 오직 원작자의 의도에만 집중하게 되었는데요. 그림이 화가의 손앞에 완전히 엎드려졌을 때 비로소 먼지가 닦이고 색이 살아나고 세상에 단 하나

뿐인 명화로 거듭나게 되었다고 합니다. 이 무덤 사이에서 옷도 입지 못한 채로 살았던 귀신 들려 파괴된 인생이라고 할지라도 생명의 원작자이신 예수님 발 앞에 겸손히 엎드려 자신을 내어드릴 때 우리는 본래의 아름다운 형상을 되찾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도 주님께서 원하시는 그 형상대로 회복되어 찬양하는 우리의 삶이 되길 소망하면서요. 찬양한 곡 함께 나누고 올게요. 윌러브의 다시 일어나.

네, 찬양한 곡 함께 나누고 오셨습니다. 윌러브의 다시 일어나 함께 듣고 함께 고백하고 오셨어요. 여러분은 지금 김정석의 찬양 드라이브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누가복음 8장을 보면 귀신들은 이 아직 거라사 광인에게서 나갈 때가 되지 않았다고 막 버티는 것을 볼 수 있지만 예수님께서는 즉시 나가라 이렇게 명령하셨던 것을 보게 됩니다. 군대 귀신이 물러가려면 몰사당해야 할 돼지떼가 필요했던 것을 성경에서 우리는 보게 되죠. 당시에 그 지역에서 귀신과 돼지떼는 모두 부정한 것으로 여겨지는 그런 시대였습니다. 부정한 것이 부정한 것으로 옮겨간 거죠. 이렇게요, 쾌락과 음란은 우리를 더러운 귀신의 처소가 되게 한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한다는 겁니다. 주님께서는 한 영혼을 온 천하보다 귀하게 여기시기 때문에 욕심의 돼지떼가 몰사당하는 것을 허락하셨다는 것이죠. 영혼을 구하기 위해서. 그럴 때 한 영혼의 구원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허락하셨다는 겁니다. 몇 년 전에요, 미국의 한 대형 공항에서 활주로 근처에서 어린아이가 혼자 돌아다니는 것이 발견되어서 난리가 난 적이 있었어요. 이 공항 측은 즉시 모든 비행기의 이착륙을 전면 중단시키게 됩니다. 수백 대의 비행기가 하늘에 떠서 대기해야 하는 그런 상황이었고 수천 명의 승객이 약속 시간을 놓치는 대혼란이 있었고요. 그렇게 항공사가 입은 경제적 손실은 수십억 원에 달했다고 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아니 아이 하나 때문에 이렇게 많은 사람이 피해를 보는 게 말이 됩니까? 라고 불평하는 사람들도 있었지만 공항 관계자는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그 어떤 비싼 비행기도 어떤 중요한 비즈니스도 아이의 생명보다 소중할 수는 없습니다. 이야, 정말 멋진 마인드죠. 그렇죠? 예수님께서 돼지 2,000마리가 죽는 것을 허용하신 것은 그 동물을 경시해서 그렇게 하신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귀신에게 매여 짐승처럼 살던 한 사람, 천하보다 귀한 이 한 영혼을 사람답게 회복시키시는 일이 그 어떤 경제적 손실보다 시급하고 가치 있는 일임을 온 세상에 선포하신 사건이었다는 거죠. 주님께 우리는 그런 존재입니다. 천하보다 귀한 존재. 여러분 자신감을 가지세요. 천하보다 귀한 여러분을 축복하며요, 두 곡의 찬양 함께 나누고 오겠습니다. 당신은 예수님께 너무나 귀한 사람, 나영환의 목소리로 들으시고요, 송경민의 청년의 기도까지

네, 두 곡의 찬양 함께 나누고 오셨습니다. 당신은 예수님께 너무나 귀한 사람, 나영환의 목소리로 들으셨고요. 송경민의 청년의 기도까지 함께 듣고 함께 고백하고 오셨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김정석의 찬양 드라이브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어느 고물상 구석에 먼지가 자욱하게 쌓인 낡은 바이올린 하나가 던져져 있었습니다. 사람들은 그것을 뭐 뗄감 정도로 여겼고 아무도 눈여겨보지 않았는데요. 하지만 어느 날 세계적인 바이올린 제작자가 그곳을 지나가다가 그 악기를 발견하게 됩니다. 보는 순간 단번에 그 바이올린이 수백 년 전 거장이 만든 수십억 원 가치를 지닌 스트라디바리우스라는 사실을 알아챘고 제작자는 그 낡은 나무 판때기 하나를 사기 위해서 자신의 전 재산을 기꺼이 지불했다고 합니다. 주변 사람들은 아니 왜 저런 쓰레기 같은 것에 그렇게 큰 돈을 쓰는 거야 라고 비웃었지만 제작자는 그 바이올린이 수리되어서 앞으로 내게 될 천상의 소리를 이미 듣고 있었다는 것이죠. 마을 사람들에게 거라사 광인은 무덤가에 사는 위험한 정신나간 사람일 뿐이었지만 예수님께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보물이었다는 겁니다. 주님은 세상의 비웃음과 돼지떼라는 경제적 손실을 감수하시면서까지 그 보물을 되찾아 오셨다는 것이죠. 이 태평양 한가운데서 배가 침몰했습니다. 실종자는 단 한 명이었는데요. 실종자의 본국인 국가구조본부는 그 한 사람을 찾기 위해서 수십 대의 헬기와 군함을 파견하고 매일 수억 원의 유류비를 쏟아 부으며 찾았습니다. 며칠이 지나면서 생존 확률이 희박해졌지만 구조대는 포기하지 않았는데요. 결국 나중에 그 한 명을 구조해냈을 때 사용된 구조 비용은 그 사람이 평생 벌어들일 수 있는 돈보다 훨씬 많았다는 겁니다. 하지만 국가는 그 비용을 계산하지 않았다는 거죠. 생명은 계산의 대상이 아니라 구조의 대상이기 때문이었다라는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거라사 지방이라는 머나먼 곳까지 배를 타고

가셨고 광풍을 뚫고 도착하셨죠. 오직 귀신에 사로잡힌 그 한 사람, 보물같은 그 한 사람을 구조하시기 위해서였다는 겁니다. 돼지 2,000마리의 값은 주님께 너무 비싼 비용이 아니라 한 영혼을 살리기 위한 마땅한 지불 비용이었다, 당연한 비용이었다라는 것이죠. 이 포기하지 않는 주님의 사랑을 믿고 우리도 의지하며 승리하는 삶을 살 수 있게 되길 간절히 소망하면서 두 곡의 찬양 함께 나누고 올게요. 최한성의 주님 사랑 온누리에, 전하세 예수의 잃어버린 한 영혼.

두 곡의 찬양 함께 나누고 오셨습니다. 최한성의 주님 사랑 온누리에, 전하세이수의 잃어버린 한 영혼 함께 듣고 함께 고백하고 오셨어요. 여러분은 지금 김정석의 찬양 드라이브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이 누가복음 8장을 보면 돼지를 치던 자들이요, 돼지떼가 물속으로 뛰어드는 그런 장면을 보고 충격을 받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이 일을 사람들에게 알리는데 이 소식을 들은 사람들은 크게 두려워했다라고 말씀하죠. 이 자신의 돼지도 몰살당해서 경제적 손실을 볼까봐 두려워했다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거부하면서 떠나시기를 구하기까지 하죠. 예수님께서는 떠나시면서 배에 올라 돌아가시며 귀신 떠난 그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행하신 큰 일을 전하라 라고 명령하십니다. 이 사람은 주님의 말씀대로 온 성내에 복음을 전파하는 큰 일에 동참했지만 욕심 때문에 두려워했던, 예수님 떠나가세요 했던 그 사람들은 딱 거기까지, 그 다음은 없었다는 거죠. 욕심의 울타리에 갇혀

있으면 주님께서 행하시는 큰 일을 경험할 수 없다라는 것을 이들을 통해 알 수 있다는 겁니다. 한 가난한 어부가요, 바다에서 우연히 아주 크고 아름다운 다이아몬드가 박힌 보물 상자를 건졌는데요. 상자를 열다가 다이아몬드가 바닥에 떨어지면서 어부의 낡은 그물이 조금 찢어지고 말았습니다. 이 다이아몬드가 얼마나 가치 있는 것인지 몰랐던 어부는 그물이 찢어진 그 자체가 너무 화가 나서 다이아몬드를 바다에다가 집어던져버리고 찢어진 그물을 꿰매면서 이렇게 한탄했대요. 이 나쁜 돌덩이 때문에 내 소중한 그물이 망가졌잖아. 에잉 그냥 에잉. 옆에서 이 광경을 지켜본 사람이 경악을 하며 말했습니다. 아니 그 그물 그거 다시 사면 되지. 그 다이아몬드는 당신 가문을 평생 먹여 살릴 수 있을 만한 엄청난 보물이었다고요. 거라사 사람들은 돼지 2,000마리가 아까워서 만물의 주인이시고 생명의 구원자이신 예수님을 쫓아버렸습니다. 참 어리석죠. 은혜가 임할 때 내 삶의 기득권이나 재산이 조금 손해보는 것을 견디지 못하는 물질 중심적 사고의 비극을 이들이 보여주고 있다는 거죠. 우리 모두는 은혜의 보물을 놓치지 않는 지혜롭고 영적인 삶을 살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그런 마음으로 두 곡의 찬양 함께 나누고 올게요. 김서진의 내 사랑 나의 귀한 보물아, 시와 그림의 보배.

보무라, 시와그림의 보배 함께 듣고 함께 고백하고 오셨어요. 여러분은 지금 김정석의 찬양 드라이브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치유받고 회복된 사람에게 예수님께서는 집으로 돌아가서 하나님이 내게 어떻게 큰일을 행하셨는지 말하여라 라고 명령하신다는 겁니다. 이게 가장 가까운 곳, 나의 과거를 아는 사람들에게 가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것이요, 때로는요 멀리 떠나는 선교보다 더 힘들고 더 귀한 사명이 될 수 있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좀 기억하면서요, 변화된 우리의 모습을 그들에게 보여줄 수 있기까지 열심히 찬양하며 삶을 살아낼 수 있길 간절히 소망하면서 마지막 곡 마커스의 전화세에 띄워드리면서 저는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김정석의 찬양 드라이브 지금까지 함께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주님 안에서 평안하시길 축복합니다. 항상 시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로 주님을 찬양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하고요. 지금까지 제작의 조안나, 진행의 저 시와 그림의 김정석 목사였습니다. 저는 다음 시간에 다시 찾아올게요.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샬롬.

부산 극동방송 문화부흥 캠페인 책 책을 읽읍시다. 이달의 첫 번째 추천 도서는 성경 나의 사랑 나의 생명입니다. 이 책은 배아노 저자가 성경이 어떻게 기록됐는지 우리가 어떻게 성경을 읽고 이해해야 하는지 쉽게 풀어낸 책입니다. 두 번째 추천 도서는 카르페디엠 오늘을 붙잡아라입니다. 이 책은 한성호 저자가 잠언과 복음서 말씀을 따라 오늘을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 깊은 묵상으로 풀어낸 책입니다. 푸르른 실록이 가득한 5월,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의 기쁨을 경험하시길 바랍니다. 이 캠페인은 부산 극동방송과 세상의 빛들을 전하는 고신대학교가 함께합니다.

0: TBC 미션 FM.
1: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 2026년 극동방송 주제 성구입니다. FM 93.3MHz, 녹산중계소 FM

96.7MHz 대한민국 선교 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QQ 극동방송에서 자정을 알려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그레이스 투 유 김정호입니다. 여전히 감기로 목소리가 좋지 못합니다. 양해 말씀드리고요. 어제 이어서 오늘까지는 은이 넘치는 찬양으로 여러분과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곡의 찬양 함께 하셨습니다. 먼저 김정선의 저 높은 곳을 향하여, 그리고 한국 컨티넨탈 싱어즈의 흑암에 사는 백성들을 보라, 그리고 박희봉의 내 진정 사모하는, 또 이어서 더 라이트 워십의 주 예수 나의 산 소망이었습니다. 이 감기가 참 잘 낫지 않네요. 이 감기라는 것이 한번 들어오니까 최소한 2주 이상은 가는 것 같습니다. 다음 주에는 좀 더 좋은 목소리로 여러분을 만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자, 이어지는 찬양입니다. 강중현의 주의 손에 나의 손을 포개고, 찬미 워십의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그리고 진아의 죄에서 자유를 얻게 함은, 그리고 피아 워십의

방금 들으신 곡은 피아오십의 하나님의 부르심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 하나님의 경륜에는 실수가 없지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께서 부르신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걸작품입니다. 자, 이제 그레이스트의 오늘 순서는 여기까지입니다. 세 곡의 찬양 더 준비했어요. 먼저 랜디 로스웰의 영어 찬양으로 십자가 군병들아, 그리고 아이자야 61의 내 안에 가장 귀한 것, 그리고 줄리어드 트리오의 연주로 십자가 그늘 밑에, 새 찬양 준비했습니다. 내 안에 가장 귀한 것, 예수를 알미라. 오늘도 주님을 구하는 가운데 더 주님으로 채워져가고 더 주님을 깊이 알고 그만큼 더 사랑하는 그런 하루 또 마무리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저는 다음 토요일에 다시 올게요. 지금까지 김정우였습니다. 극동 방송을 듣게 하세요. 기적이 일어납니다. 우리는 지금 생명을 전하고 있습니다.

안전을 지키는 확실한 지식. 극동방송에서 지진 발생 시 행동 요령을 알려드립니다. 지진은 예고 없이 찾아오기 때문에 행동 요령을 평소에 익히고 실제 발생 시 침착하게 대처해야 피해를 줄일 수 있습니다. 지진 발생 시 건물 내부에 있는 경우 탁자 아래로 들어가 몸을 보호하고 탁자 다리를 꼭 붙잡습니다. 땅의 흔들림이 멈추면 전기와 가스를 차단하고 문을 열어 출구를 확보해 건물 밖으로 대피해야 합니다. 건물 밖으로 나갈 때에는 엘리베이터를 사용하지 말고 계단을 이용해 신속하게 이동합니다. 건물 밖에서는 차량 이용을 삼가며 가방이나 손으로 머리를 보호하면서 신속하게 운동장이나 공원처럼 넓은 장소로 대피하시기 바랍니다. 대피 장소에 도착하면 라디오나 공공기관의 안내방송 등 올바른 정보에 따라 행동하시기 바랍니다. 안전을 지키는 확실한 지식, 극동방송에서 지진 발생 시 행동 요령을 알려드렸습니다.

0: TBC 미션 FM
1: 복음 전파 70년 그리고 영원히 2026년 극동방송 사역표입니다. FM 93.3MHz 녹산중계소 FM 96.7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QQ 극동방송에서 한시를 알려드립니다.

나의 죄악이 크오니 주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사하소서.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 누구냐? 그가 택할 길을 그에게 가르치시리로다. 그의 영혼은 평안히 살고 그의 자손은 땅을 상속하리로다. 여호와의 친밀하심이 그를 경외하는 자들에게 있으며 그의 언약을 그들에게 보이시리로다. 내 눈이 항상 여호와를 바라보면 내 발을 그물에서 벗어나게 하실 것이미로다. 주여, 나는 외롭고 괴로우니 내게 돌이키사 나에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 마음에 근심이 많사오니 나를 고난에서 끌어내소서. 나의 곤고와 환난을 보시고 내 모든 죄를 사하소서.

당신의 달빛과 스펠 주일 순서 달빛 창문 활짝 열었습니다. 오늘 첫 찬양은 찬양 인도작 교회에서 앨범에서 다시 복음 앞에 찬양 인도작 교 라이브 워십 앨범 중에서 들려드렸습니다. 네, 잘 계셨죠? 어저께 저 만나신 분도 계시지만 또 일주일 만에 주일날 오신 분들도 계시니까 네. 아이고, 어제도 그랬지만 오늘도 제 약간 살짝 감기 걸린 이 소리가 안 나와서 예, 여전히 조금은 좀 부족한 목소리로 오늘도 진행을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여러분들 아이, 건강 조심하십시오. 기온이 또 바람이 참 차기도 하고 또 많이 불기도 하고 차이도 많이 나고 그런 계절을 살고 있습니다. 특히 또 호흡기 건강 조심하시고요. 강주연의 달빛 가스펠 토요일 주일날 여러분들 만나는데요. 토요일날은 국내 CCM 찬양들로 또 오늘 주일날은 국내에 있는 예배 찬양팀의 찬양들로 함께하고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계시는 그 자리, 이 방송을 들으시는 그 자리가 주님 앞에 기도하는 자리이며 하나님을 만나는 자리이며 주님을 경배하고 송축할 수 있는 그 자리입니다. 찬양과 함께 하시면서 이 방송과 함께 하시면서 여러분들이 계신 그 자리가 주님과 교제하는 예배의 자리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아가파 워십의 웨이메이커 들려드렸습니다. 이 웨이메이커 찬양은 코로나 시절에 정말 많은 교회들이 불렀던 찬양이죠. 길을 만드시는 분, 큰 기적을 행하시는 분, 그분은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이 고백이 참 놀라운 선포의 고백이잖아요. 그리고 또 그 시절에 우리가 모두가 다 간절히 원했던 브렉스루 하기를 원했던 이것을 뚫고 가고 하나님께서 새 일을 행하시기를 원했던 그런 시기에 많이 불렀던 찬양입니다. 근데 국내에 있는 예배팀들도 이렇게 영어 찬양을 많이들 부르세요. 그리고 너무 감사한 거는 제가 많이 알지는 못하는데 국내에 있는 찬양팀들이 또 예배팀들이 그 직접 작사 작곡한 찬양들을 영어나 이제 타국어로 이제 유튜브를 통해서 이제 올리시기도 하더라고요. 그럼 또 많은 분들이 또 다른 나라의 크리스천들이 또 함께 와서 들으시고 함께 예배하고 그런 일들을 보면서 하나님은 진짜 웨이메이커가 맞으신 것 같아요. 우리는 굉장히 너무 빠르게 환경과 사회가 변하고 있어서 정신없잖아요. 저 정신없거든요. 어떻게 적응하기도 너무 어렵고. 그런데 정말 익숙한 방식이 아니어서 너무나도 어색한, 그리고 이 어색함이 너무 빠르게 이제 달려오는 이런 시기에도 아, 주님은 주님의 일을 하시는구나,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이런 플랫폼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함께 찬양할 수 있고 함께 예배할 수 있는 것, 그리고 이 찬양이 팬데믹 기간에 많이 불려졌던 것처럼 더더욱 그 기간을 통해서 온라인으로 또 서로가 서로를 격려하고 위로하고 또 하나

그다음에 여러 가지의 환경들 때문에 서로 그 공동체가 만나지 못하고 예배하지 못하는 그 환경 가운데 있는 공동체들도 있죠. 그랬을 때 비록 손에 손을 맞잡을 수 없고 우리가 온기를 서로 느낄 수 없지만 그런 함께 하나님을 예배하면 그 예배 공동체라는 것은 우리가 변하지 않는다는 것을 그 어려운 시간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었잖아요. 하나님의 길을 만드심, 하나님께서 길을 만드심은 우리의 그 생각과 또 우리의 바램과 우리의 계획을 뛰어넘으시는 것 같습니다. 언제나 늘 그랬듯이요. 이해할 수 없지만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하고 계시는 거죠. 행복한 아침 시작할게요.

예수님은 내가 길 중에 하나다 라고 말씀하시지 않고 내가 유일한 길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천국으로 가는 유일한 길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수많은 진리 중에 하나가 아니라 예수님만 영원하신 진리라는 사실입니다. 수많은 생명 중 하나가 아니라 예수만 영원하신 생명이십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라면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나니 천하 인간의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니라 하였더라 라는 말씀을 처음에는 좀 부담스럽게 받아들이지만 후에는 이 말씀을 암송하게 되고 아멘으로 응답하게 됩니다. 불교나 유교를 믿더라도 착하게만 살면 되지 꼭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구원받아야 한다고 주장하는 것은 너무 배타적이지 않냐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하지만 하늘에 태양이 두 개일 순 없습니다. 하나님은 오직 한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행복한 아침에 이어서 들려드린 두 곡의 예배 찬양은 워시퍼스 무브의 부릅니다 였고요. 그리고 이어서 제이어스의 위대하신 주 두 곡의 찬양을 들려드렸습니다. 여러분들은 지금 24시간 복음방송 극동방송에서 보내드리고 있는 강중현의 달빛 가스펠을 청취하고 계십니다. 오늘 주일은 예배 찬양들로 여러분들과 함께하고 있어요. 제가 처음에 오프닝 때 말씀드렸던 것처럼 여러분들이 계시는 그곳이 기도의 자리이고 하나님을 경배하는 예배의 자리이고 하나님을 만나는 자리입니다. 지금의 상황에서 우리에게는 많은 이야기들이 있을 겁니다. 절망이 있을 수도 있고 기쁨이 있을 수도 있고 행복이 있을 수도 있고 외로움과 두려움이 있을 수 있죠. 그 모든 상황 가운데 하나님이 함께하고 계시고 그리고 그 모든 상황 가운데 주님이 다양한 방법으로 응답하고 계십니다. 어느 때는 침묵하고 계시지만 그 침묵함이 마치 우리가 느낄 때는 나에게서 등을 돌리고 앉아 계신 것 같지만 오히려 우리를 똑바로 보시며 주님의 때를 기다리라고 그리고 내가 너의 아버지 하나님이라는 것을 믿으라고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그렇게 우리를 기대하시고 우리를 향한 신뢰를 저버리지 않으시는 그런 시간일 수도 있습니다. 그 마음 그대로 있는 모습 그대로 나오는 것 주님 앞에 그리고 또 내가 원하는 이야기들만 하고 끝나는 것이 예배가 아니라 주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며 말씀 가운데 말씀하시는 주님의 음성을 우리가 듣고 그 말씀에 또 순종하고 하루를 살아내는 것 그리고 실패한 날을 바라보면서 실망되지만 실망이 끝나지 않고 다시 한번 성령의 능력으로 그리스도의 이름의 능력으로 일어서는 것 그것이 주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예배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또 한 곡의 찬양 들을까 합니다. 어제 신청해 주신 신청곡이에요. 어노인팅의 나의 삶은 복되다.

드렸습니다. 아, 이코보 워싱 미니스트리 4집에 수록되어 있는 곡이었습니다. 우리에게 참 풍성한 예배팀들이 많은 것 같아요. 예배팀들이 풍성하게 많은 것 같습니다. 얼마 전에 그 2주간 수원에 있는 교회의 그 예배 보컬 들 세미나를 섬기고 왔어요. 2주간 동안 진행이 됐는데, 제가 그 교회 보컬 다 모여라는 이름으로 그 지역 교회에 있는 예배팀 중에서 이제 싱어 팀들, 보컬들을 집중적으로 훈련하는 프로그램을 계속 진행하고 있거든요. 작년 연말부터 하고 있는데, 현재까지 지금 4개 교회를 만났거든요. 작년 연말부터 시작해서. 근데 너무 좋은 거예요. 다른 것보다도 그 집중해서 훈련하는 그 시간 가운데 저희가 제일 처음에 확인하는 것은 나는 누구인가서부터 확인을 하거든요. 우리는 누구인가? 우리의 정체성은 무엇인가? 특별히 이제 교회들이 많은 장비가 생기고 또 찬양 예배를 많이들 드리시잖아요. 그래서 밴드 같은 경우에는 밴드 연주자들 같은 경우에는 그래도 전공을 하셨었거나 아니면 전공을 하신 분들이 많이 연주하시는데 아직 이제 보컬 팀 같은 경우에는 정말로 아마추어 분들 그다음에 봉사자들로 이루어져 있죠. 그래서 상대적으로 좀 굉장히 많이 소심하시고 마음에 어려워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으세요. 서로가 또 서로에게 어려워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아무래도 마이크라는 걸 쓰고 찬양을 하다 보니까 또 성도님들의 눈치가 또 보이기도 하고 그래서 저는 처음 가면 우리가 누구인지에 대한 정체성부터 확인을 합니다. 그런데 다른 곳에서 다른 이야기들로 그걸 확인하는 것보다도 성경에 있는 말씀의 찬양대의 시작, 성가대의 시작 그런 것들을 좀 찾아보거든요. 우리를 거룩한 찬양의 선봉대로, 예배의 선봉대로 불러주신 하나님의 그 부르심이 확인되면 어떻게 해야 될지에 대한 자세가 바뀌더라고요. 저부터 그렇고요. 그래서 우리는 그냥 이 시대가 원하는 하나의 역할을 맡고 있는 사람이다. 그게 아니라 거룩한 주님을 향한 예배 가운데 역사가 있고 그 다음에 다윗으로부터 시작된 정확한 조직이 있고 선배들이 존재하는 말씀의 찬양의 선배들이 존재하는 그런 하나님을 향한 맥을 잇는 사람들인 거죠. 그걸 확인하는 순간 저는 볼수 있었습니다. 많은 찬양팀의 멤버분들이 성도분들이 정말 최선을 다해서 아 내가 이렇게 부르심을 입었는데 주님 앞에 최선을 다해야 한다라는 그 마음을 가지고 성실하게 그 연습에 임하시고 또 예배를 기대하며 뜨거운 예배자로 거듭나는 것들을 볼수 있었거든요. 우리도 그렇지 않을까요? 우리가 누구인지 말씀에서 확인하는 것. 왕 같은 제사장이다. 거룩한 나라다라고 말씀하신 주님이 우리를 부르신 우리의 정체성을 확인할 때 우리가 어떤 상황에 놓이더라도 주님을 예배하는 것이 주님과 교제하는 것이 주님이 내 아버지 하나님이시고 그분이 전능하신 하나님이신 것을 아는 것이 너무나도 귀하고 또 우리의 예배를 다시 부흥케 하는 가장 첫 번째 발걸음이 아닌가 싶습니다. 여러분들 한 주간 동안 그런 예배를 드리실 수 있는 한 주가 되셨으면 좋겠고 그런 예배를 드리는 오늘 주일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이 찬양 들려드리면서 인사 나눌게요. We Love의 찬양입니다. 다시 일어나. 여러분들 모두 샬롬입니다.

0: 안녕하세요. 셰프 에드워드 리입니다. 빨리빨리. 한국 사람들은 이 말을 입에 달고 살더군요. 하지만 바쁜 걸음을 멈추는 모습에 놀랐습니다.
1: 제가 들어드릴게요.
2: 여기 앉으세요.
0: May I help you? 모르는 사람끼리 서로 존중하고 배려하는 모습을 보며 이게 대한민국이구나 생각했습니다. 가장 빠른 나라 대한민국에는 가장 따뜻한 멈춤이 있습니다. 공익광고협의회

0: TBC 미션 FM.
1: 보라, 내가 세일을 행하리라. 2026년 극동방송 주제성구입니다. FM 93.3MHz, 녹산중계소 FM 96.7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QQ 극동방송에서 2시를 알려드립니다.

정숙경의 주님의 시간에 방송가자 여러분, 탈북민 여러분, 그리고 북녘에서 청취하고 계시는 청취자 여러분, 평안하셨습니까? 주님의 시간에 정숙경입니다. 오래 향기가 온 집안을 감싸는 복된 주일 새벽입니다. 오늘은 특별히 온 교회가 어버이 주일로 지킬 텐데요. 부모라는 이름, 어버이라는 이름 듣기만 해도 코끝이 찡해지고 마음이 든든해지는 이름이죠. 보이지 않는 곳에서 자식을 위해 흘리신 눈물과 밤낮으로 쌓아올린 그런 기도가 있었기에 오늘 우리의 삶이 있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이 땅에서 가장 닮은 모습으로 보여주신 우리의 부모님들께 감사를 전하면서 또 그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크신 사랑을 주신 하늘 아버지께도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리면서 오늘 주님의 시간에 행복한 마음으로 출발합니다.

아가야, 네가 가는 길에 가시덤불이 없기를 바라지 않는다. 가시덤불을 헤쳐나갈 튼튼한 다리와 용기가 있기를 바랄 뿐이다. 밤마다 무릎 꿇고 빌어주는 나의 기도가 너의 앞길에 등불이 되고 넘어진 너를 일으켜 세우는 부드러운 손길이 되기를 바란다. 네, 나태주님의 어머니의 기도였습니다. 그렇습니다. 밤낮을 가리지 않고 자녀를 위해서 또 나라를 위해서 저희 또 방송사를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는 우리 어머니들의 기도에 힘입어 우리가 날마다 살아갈 힘을 얻고 있습니다. 어버이 주일인 오늘뿐만이 아니라 우리가 또 그 어머니의 은혜를 잊지 않는 나날이 되기를 바라고 소망하면서 지금 이 시간에는 모퉁이돌 선교회와 함께 성경 말씀 북한어 성경 낭독을 보내드립니다. 은혜의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창세기 제29장 야곱이 길을 떠나 마침내 동방사람이 땅에 이르러 번죽들판에 우물이 있는데 우물가에 양물이 세 떼가 있었고 사람들이 그 우물에서 물을 기로 양떼들로 마시게 해야 하는데 그 우물 아구에 큰 돌이 놓여 있었다. 거기에 모든 양떼가 모이면 비로소 그들이 우물 아구에서 돌을 밀어내어 양떼로 마시게 하고 그 후에 그 돌을 우물 아구의 제자리에 올려놓았다. 그때 야곱이 그들에게 내 형제들이여 그대들은 어디 사시오 하고 물으니 그들이 우리는 하란 사람이요 하고 답하였다. 이에 그가 그들에게 그러면 그대들은 나홀의 후손인 라반을 아시오 하고 물으니 그들은 우리가 알고 있어 하고 답하였다. 다시 야곱이 그들에게 그는 안녕하시오 하고 물으니 그들은 안녕하시다오 보시오 그의 딸 라헬이 양떼와 함께 오고 있어 하고 답하였다. 이에 그가 지금은 한낮이요 짐승들을 모아두릴 때가 아니니 그대들은 양떼로 마시게 하고 가서 풀을 뜯기시오 하고 말하니 그들은 양떼들이 모두 한데 모이고 저들이 우물 아구에서 돌을 굴려 옮기기 전에는 우리가 그리할 수 없으니 그때에야 우리가 양떼에게 마시게 하오 라고 답하였다. 그가 그들과 이야기하고 있는 동안에 라헬이 그 아버지의 양떼와 함께 왔으니 이는 그녀가 자기 아버지의 양떼를 돌보고 있었기 때문이다. 야곱이 자기 외삼촌 라반의 딸 라헬과 라반의 양떼를 보고 나아가서 그 우물 아구에서 돌을 굴려 옮긴 후에 외삼촌 라반이 양떼로 마시게 하였다. 그리고 야곱이 라헬에게 볼을 맞추고는 목소리를 높여 울었다. 야곱은 라헬에게 자신이 그녀의 아버지의 친척

이라는 것과 자신이 리브가의 아들이라는 사실을 알리니 그녀가 달려가 그 아버지에게 말하였다. 라반이 그 누이의 아들 야곱에 관한 이야기를 듣고서 즉시 달려가 그를 맞이하고 그를 부둥켜 안고서 그에게 벌을 맞춘 후 자기 집으로 데려가니 야곱이 라반에게 이제까지의 일들을 모두 말하였다. 이에 라반이 그에게 참으로 너는 나의 벌룩이로다 라고 말하였다. 야곱이 그와 함께 한 달을 지낸 후 라반이 야곱에게 그대가 내 골룩이나 그렇다고 해서 아무 대가 없이 봉사할 수 있겠느냐, 내 싹이 얼마면 좋겠는지 내게 말하라 하고 말하였다. 라반이 두 딸을 두었는데 마디의 이름은 리아요 작은 딸의 이름은 라헬이었다. 레아는 눈매가 흐렸으나 라헬은 아름답고 빼어났다. 야곱이 라헬을 사랑하였으므로 내가 당신의 작은 딸 라헬을 위해 일곱 해를 봉사하겠습니다 라고 말하자 라반은 내가 그녀를 다른 사람에게 주는 것보다 차라리 내게 주어 나와 함께 사는 것이 나을 것이다 라고 말하였다. 그러므로 야곱이 라헬을 위해 일곱 해를 봉사하였으나 그에게는 겨우 몇 날 같았으니 이는 그가 그녀를 향한 사랑 때문이었다. 이윽고 야곱이 라반에게 내 년한이 다 찼으니 내 아내를 내게 주어 나로 하여금 그녀에게 들어가게 하시오 라고 말하니 라반이 그곳 사람들을 모두 불러 모아 잔치를 베풀었다. 저녁이 되어 그가 자기 딸 리아를 야곱에게 데려다 주니 그가 그녀에게 들어갔다. 라반은 또한 자기 딸 리아에게 자기 여종 실바를 하려려 내어 주었다. 그러나 아침에 보니 이는 리아였다. 그러므로 그가 라반에게 당신이 내게 향한 이 일이 대체 무엇입니까? 내가 라헬을 위해 당신에게 봉사한 것이 아닙니까? 어찌하여 당신은 나를 속이셨습니까? 하고 물었다. 그러자 라반이 대답하되 우리 지방에서는 큰 딸보다 작은 딸을 먼저 내어주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다. 그러니 너는 그녀를 위해 이레를 채우라. 그리하면 내가 또다시 일곱 해를 나를 위해 일하는 봉사의 대가로 내가 이 딸도 내게 줄 것이다. 이에 야곱이 그를 행하여 그녀를 위해 이레를 채우니 그가 야곱에게 자기 딸 라헬도 아내로 주었다. 이때 라반이 자기 딸 라헬에게 자기 여종 빌하를 하녀로 주었다. 야곱이 또한 라헬에게도 들어갔고 그가 레아보다 라헬을 더 사랑하였다. 그가 다시 일곱 해를 라반을 위해 더 봉사하였다. 여호와께서 레아가 미움받는 것을 보시고 그녀의 태를 열어주셨으나 라헬은 아기를 가지지 못하였다. 레아가 아기를 가져 아들을 낳았고 그 이름을 루벤이라 하였으니 이는 그녀가 참으로 여호와께서 나의 고통을 돌아보셨으니 이제 내 남편이 나를 사랑하리라 하고 말하였기 때문이다. 그녀가 다시 아기를 가져 아들을 낳으니 여호와께서 내가 사랑받지 못함을 들으시고 내게 이 아들도 주셨다 하고 말하고 그 이름을 시몬이라 지었다. 또 그녀가 아기를 가져 아들을 낳으니 내가 그에게 새 아들을 낳았으니 이번에는 내 남편이 내게 붙을 것이다 라고 말하였고 그 이름을 레이라 지었다. 그녀가 다시 아기를 가져 아들을 낳으니 비로소 이제 내가 여호와를 찬송하리라 하고 말하였고 그의 이름을 유다라 불렀다. 그리고서 아이 낳는 일이 멈추었다. 지금까지 창세기 제29장 35절까지의 말씀이었습니다.

0: 지금 여러분께서는 극동방송에서 보내드리는 정숙경의 주님의 시간에 함께하고 계십니다. 새벽 이 시간까지 공부하는 학생 여러분, 수능생 여러분, 하나님의 위로와 또 격려로 지치지 않기를 기도하고요. 병실에서 청취하고 계시는 환우 여러분의 빠른 회복을 기도드립니다. 그리고 운행 중이신 분들 계실 텐데요. 여러분의 안전 운행을 기도하면서 이 시간에는 북녘에서 오신 탈북민들의 생생한 간증을 전해드립니다. 이분들의 생생한 간증을 통해서 탈북 과정과 대한민국에 정착하는 과정에서 함께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는 시간 함께하시죠.
1: 저는 있잖아요. 하나에서 나왔는데 그 인천에 집을 잡았는데 하룻밤도 그 집에서 안 잤어요. 나오자마자 궁길에 나왔더니 배륙수면이 있더라고요. 거기 인도군 어리 구이 장사집. 저 기억이 납니다. 그날로 갑니다. 우지가지 없는 그 아들 데려와야 되지 않아요. 내가 그 아들 때문에 세상 하나님 모르기 전에 말로 한다면 내 청춘을 비툰 아이지 않아요. 빨리 돈 모아가지고 아이를 데려와야 되니까. 근데 사장님이 그러더라고요. 여기서 먹고 살아. 그래서 너무 감사합니다. 먹고 살아는데 이게 얼마나 감사한 일이에요. 그러니까 이 먹고 사니까 이게 아침에 8시 일찍 일어나 막 이러는데 그래도 너무 감사하다 했어요. 그래 돈 모아가지고 중국 국적을 삽니다. 내가 몽골 오면 너무 힘들게 와서 이 아이를 비행기 태서 내옵니다. 이 아이가 저한테 엄마라고 모으더라고요. 제가 아이가 나오니까 아이를 좋은 모습 보고 싶어서 쫙 양장 빼고 구두 신고 화장하고 나갔더니 엄마 같지 않아서 모았다는데 그 다음에 제가 이게 공항에서 전화를 했죠. 아빠가 북한 사람이니까 거기에 담당 선생님이 나오셔서 얘를 조사받으러 데리고 가더라고요. 그래서 다시 부르더라고요. 조사하는 선생님이 오리지널 탈북민 아이들은 혜택이 있어서 대학 등록고 면제잖아요. 혹시 중국 아이를 가지고 그렇게 하는 게 아닌가 하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그렇지 않다고 얘기를 했더니 신원조회가 돼야 된다고. 그래도 자기네는 확인이 필요하다고 해서 제가 아니 내가 10년 후에 한국 올 줄 알고 이런 중인들을 제안하겠습니까? 그래서 이렇게 고민하고 있었더니 같이 나온 기수원들이 교회 가보자. 교회 사람 많더라. 그래 왔더니 그게 주안장로 교회예요. 중국에 선교사님들이 다니면서 간판이 없는 그런 교회를 섬기고 있던 데였어요. 그래서 어떻게 연결이 돼서 전화번호를 가집니다. 그래서 그 국정원에 보냅니다. 그렇게 연결이 됐어요. 제 마음은 어떨까요? 이야 감사하죠. 여기를 통해서 교회 이렇게 연결이 됐지 않아요? 아들도 나오고. 그래 이번 주만 나가자 하고 갔어요. 근데 있잖아요. 제가 만남이 축복이 있습니다. 예, 저한테 어떤 권사님이 다가옵니다. 남편은 동장한답니다. 인천에서. 그런 분이 다가와서 저를 이뻐라 이뻐라 하더라고요. 근데 제가 그걸 알았어요. 하나님이 북한에서 중국 그 가정 아이가 같이 그 가정을 가지 않았더라면 제가 교회 안 갑니다. 일하기 싫어하는 사람도 교회 간다고 생각했거든요. 그렇게 했는데 권사님이 저를 보고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이번 토요일 날에 10시까지 교회 와야 된다고. 내가 유라이프 회비 15만 냈다고 하는 거예요. 아무리 남이 돈이라도 그 큰 돈이잖아요. 주한장로에 갔어요. 가봤더니 탈북민 저 혼자예요. 어머니 학교 하더라고요. 아, 나 엄마가 뭐 하는지도 모르고 엄마 됐잖아요. 어머니 학교는 동하더라고요. 그래 갔어요. 그곳에 이미애 목사님이라고 찬양 사역하신 목사님이 있었는데요. 사랑한다 내 딸아 내가 너를 잘 아노라 이 찬양을 계속 시켜요. 근데 제가 눈물이 흘렀어요. 하나님이 나를 잘 안다는데 꼬이꼬이 울게 되더라고요. 너무 우니까 거기 있는 권사님들이 손수건을 가져다 주더라고요. 그렇게 어머니 학교를 울며 마쳤어요. 목사님.

목사님께서 그때 엄청 탈북민들이 쑤러 나와서 100명씩 될 때였어요. 그 맡은 목사님이 탈북민들 공동체 이름을 좀 갖고 독립예배 드려보자 해서 그 봉사자들 해서 한 170명가량 앉아서 부르짖는 기도하면서 공동체 이름을 갖게 됐어요. 해피 공동체. 근데 그 이름 지었는데 하나님이 그 이름을 사용해 주신 거예요. 제가 그 공동체에서 탈북민 100명 되는 이런 공동체에서 첫 집사가 돼요. 북한을 위해서 기도를 할 때 1, 2층이 꽉 차 앉아있는 속에서 제가 대표 기도자로 나가게 됩니다. 북한의 언니, 오빠들 가득한데 눈물이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오늘 우리가 부르짖어 기도하는데 일어나 빛을 발하라 내 빛이 이르르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 위에 임하는. 와 정말이에요. 나 이 주를 위해서 빛이 되는 그 일을 감당해라 하는데 그 아이를 잃지 않고 지켜야 되기 때문에 손이 부러져라 이 수술 것이 하면서 내가 이랬어요. 손이 아플 때마다 이 손이 안 아프게 두 배 안 하고 인차 한국 왔으면 상하지도 않고 그랬겠는 거예요. 왜 이렇게 아프게 하고 내 것도 안 되면 짓고 짓 사놓고 이렇게 오게 하셨으면 이랬는데 꽂고 넣으려고. 저는 그냥 직향 왔으면 내가 신학 안 합니다. 저를 알거든요. 마음에 불 같은 게 치밀어서 교역자실로 갑니다. 누가 시키지 않았는데 거기 가서 문 두드렸더니 우리 그 담당 부서 목사님이 날 만나요. 목사님 저 이런 마음 들어요 했더니 그거는 하나님 주시는 마음입니다. 그러면 제가 갑니다. 신학교를 기도원에 갑니다. 거기 가서 3박 4일을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 나이에 마음 주셔서 지금 서류를 이렇게 목사님이 가르치고 인도하에 이렇게 다 냈는데 저기 합격도 되고 이런데 등록금이 없잖아요. 지금이 50만에 입학금에 등록금에 모두 합하면 500만이었어요. 첫 학기가 그렇게 썼어요. 그 돈이 어디 있어요. 50만도 없는 판이. 그래서 제가 기도원에 가서 그걸 놓고 기도했는데요. 뭐 아무도 보이지 않더라고요. 근데 그 같이 방을 쓰는 한국 분들이 내 것이 5명 들었어요. 그래서 한 새밤 자고 그 다음날 내려온 날이었는데 이분들이 아 그래도 우리 방 이렇게 같이 썼는데 대체 무슨 기도 제목을 가지고 왔나 구석에서 내하고 제발 말 걸지 말라 이러고서 앉아 있었어요. 근데 그분들이 얘기를 하더라고요. 한 분은 아들이 무슨 깔아 놓고 기도 할라 엄마가 왔다고 한 분은 미국에서 왔는데 남자 문제로 기도 제목 왔다고 쭉 다 나누더라. 그다음 날 보고 뭐 때문에 왔는가 하더라. 그래서 제가 그냥 등록금 때문에 왔어요. 이래. 아 아들 어느 대학 가려고 아들이 아니고 나라 가니까 아이 말투 보니까 우리 사람 아닌 것 같은데. 아 그래서 내가 나는 북한에서 왔다고 이랬어요. 그 아침에 짐 다 싸가지고 거기서 예배 부흥 강사님이 오셔서 말씀을 전하고 그리고 오후에 내려옵니다. 내려와서 있는데 등록금 등록하는 기간 우선은 빡빡빡 오늘 마지막 날이에요. 방법이 없잖아요. 그래서 나는 하나님 그래도 기도하려고 갔다 왔어요. 등록금 안 되면 이것도 하나님 뜻이라고 돈만 열심히 벌게요. 그리고 우리 아들 공부 잘하니까 이 아이를 잘 키워서 북한 같이 갈 거예요. 아이만 하나님 잘해주세요 이렇게 기도하고 있었는데 문자 이렇게 알림이 와서 봤더니 장학처 최선아님 등록금 전액 입고 만료 딱 이렇게 왔어요. 너무 감동이 왔기 때문에 막 소름이 끼치더라고요. 그 다음날 내가 어쩌겠어요. 지하철 다 갔죠. 누구 내 이름을 입금했어요. 알려주지 말라던데요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몰랐어요. 열심히 공부했어요. 왜 열심히 공부했나. 나는 너무 모르는 게 많고 바보 같아서 막 22학점 들었어요. 예, 다른 남한 친구들은 15학점 이렇게 듣더라고. 내가 왜 22학점 들었나. 내 남이 돈을 공부하는데 내같이 모르는 사람이 어디 있겠나. 뭐래도 빨리 들어야 뭐 이거 남아있을 게 아닌겠나. 이래서 아주 늦게까지 야간 수업까지 들었어요. 이해는 안 돼도 자꾸 들으면 여기 뭐 건질 게 있지 않겠는가 이렇게 했고요. 도서관 중간고사 기말고사 때는 오픈해요. 그 책상을 맡아버렸어요. 집에 안 와요. 저는 아주 그랬어요. 그리고 또 놀라운 건 하나님 은혜인데요. 장학처에서 부릅니다. 감사편지 한 통 쓰라고. 누굽니까? 그랬더니 마지막 졸업할 때 그 감사편지 수면서 알았더니 그 기도 자리에 있었습니다. 권사님 한 분이었습니다. 근데 난 그분이 성도 이름도 모릅니다. 여러분 진짜 그 마음을 움직이는 것도 그 하나님이어서 제가 간 겁니다. 갔는데 그 자리에서 그 마지막 날 밤에 기도 제목을 자기네끼리 나누면서 낸데 물어줬잖아요. 그러면 나도 등록금 때문에 왔다. 어느 대학이나 어느 대학이다. 곳곳이만 내 정보인 거예요. 그리고 북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근데 그 귀에 딱 남자 한 명, 여자 한 명, 두 명이었어요. 그러니까 여자 좋은 거죠. 한 거죠. 그렇게 기도 자리에서 응답으로 그 기도 자리 그분이 발을 떼줘서 공부할 수 있었어요. 안산에 남한 목사님이 선교사님이더라고요. 탈북민 사역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거기 왔어요. 거기서 그분을 만난 거죠. 이분이 하는 소리가 나는 남한 사람이라는 거죠. 하나님 북한에 대한 마음을 주셔서 부모님들이 항해도 출신이었대요. 전쟁 통해 나왔대요. 한국에. 그 북한의 마음 하나님 주셔서 북한 사역을 한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 자기는 안산에 연고사도 없이 한 사람 한 사람 탈북민들은 무대 보러 가서 만나서 지금 5명이 된다는 거죠. 거기에 지금 내가 간 거죠. 그러면서 내가 지금 신학 공부하고 있잖아요. 2학년. 그러니까 이분이 나는 전도사님을 전도사를 쓰고 싶다. 그러나 전도사님을 사례는 못 줍니다 하더라고. 그러면 저는 갑니다 했어요. 선교사님이 날 딱 부르더라고요. 군교에 가면 전도사님 사례는 받을 겁니다. 먹고는 살 겁니다. 그러나 전도사님 그 나이에 설교는 안 시킵니다. 그러더라고요. 왜냐하면 전도사님보다 더 젊고 설교 잘하신 부목사님들이 가뚜가다는 겁니다. 그분들이 설 자리도 순서를 기다려야 됩니다.

근데 전도사님 같은 분 누가 씁니까? 그럼 어떻게 하는 겁니까? 그러면 전도사님 사례는 없지만은 내가 좀 생기면 줄게요. 그러나 장담은 약속은 못해요. 그런데는 대신 전도사님을 금요일마다 설교를 시키겠습니다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교회를 섬겼습니다. 이 선교사님은 하나님이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제가 탈북한 지도 어제는 거의 20년을 가는데 제가 살았던 그 땅도 잊혀집니다. 그런데 아직도 여러분들이 북한을 위해서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는 이 자리에 함께하고 있다는 것. 그때도 여러분들이 기도로 해서 나 같은 사람이 안전하게 이곳으로 왔고 또 여러분들이 기도로 또 섬긴 물질로 해서 제가 목사가 됐습니다. 행편없고 정말 여러 탈북민과 똑같이 강하고 완악하고 정말 뭐 자기 주장이 셌는데 어떻게 하나님이 저한테 기적을 보여주셨습니다. 그 날들이 중국에서 했던 그 날들이 무참하게 꺾였고 그러므로 제가 나라는 자아 존재감이 없이 그냥 그 하나님 안에서 저한테 또 만남의 축복이 있어서 섬겨주시는 그런 권사님들 그분들로 하여금 제가 한 사람이 교회가 됐습니다. 지금 저 신대원에 가서 그 가정을 밟고 있습니다. 네,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올립니다.

오늘도 주님의 시간에 저와 함께 해주신 방송가족 여러분, 탈북민 여러분, 그리고 북녘에서 청취해주신 청취자 여러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 어버이 주일인데요. 오늘뿐만은 아니겠지만 오늘 좀 더 특별하게 부모님께는 감사의 마음을, 우리 자녀들에게는 든든한 버팀목이 되어주는 하루 주일 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또 오늘 예배 드리는 모든 자리에 하나님의 위로와 평강이 넘쳐나기를 기도하고요. 이 땅에 어버이 되시는 한 분 한 분 그 소중함을 또 감사드리고 축복하면서 오늘 순서 마칩니다. 주님의 시간에 정숙경이었습니다. 극동방송을 듣게 하세요. 기적이 일어납니다. 우리는 지금 생명을 전하고 있습니다.

0: 안녕하세요. 셰프 에드워드 레이입니다. 빨리빨리. 한국 사람들은 이 말을 입에 달고 살더군요. 하지만 바쁜 걸음을 멈추는 모습에 놀랐습니다.
1: 제가 들어드릴게요.
2: 여기 앉으세요.
0: May I help you? 모르는 사람끼리 서로 존중하고 배려하는 모습을 보며 이게 대한민국이구나 생각했습니다. 가장 빠른 나라 대한민국에는 가장 따뜻한 멈춤이 있습니다. 공익광고 협의회.

0: Mission FM.
1: 복음전파 70년 그리고 영원히 2026년 극동방송 사역 표어입니다. FM 93.3MHz 녹산중계소 FM 96.7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QQ 극동방송에서 새 시를 알려드립니다.

북한과 중국, 러시아에 계신 동포 여러분, 대한민국에서 듣고 계신 방송 가족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문안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복음의 메아리 임지현입니다. 신앙생활을 오래 했지만 믿음이 정확히 무엇인지 이해가 되지 않는 한 청년이 있었습니다. 믿음에 대해 알고 싶어 하루는 목사님에게 찾아가 물었죠. 목사님, 믿음이 도대체 어떤 건가요? 그러자 목사님은 다음날 아침 일찍 등산로에서 만나자고 이야기합니다. 다음날 청년과 함께 높은 산등성에 오른 목사님은 가파른 절벽에 서서 청년에게 이렇게 묻습니다. 저 절벽 중간에 뻗어나온 나무가 보이십니까? 그리고 벼랑에서 떨어지다 저 나무를 붙잡았다고 생각해 보이십니까?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죽을 힘을 다해 나뭇가지를 붙들고 있겠지요 라고 대답한 청년에게 목사님은 다시 한번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게 바로 믿음입니다. 손을 놓으면 떨어져 죽는다는 것을 알고 나무를 꼭 붙잡듯이 인생 가운데 하나님만 붙들고 있어야 합니다. 예수님을 믿으며 살고 믿음을 잃으면 곧 죽습니다. 이 사실을 믿고 주님만을 의지하는 것이 믿음입니다. 사랑하는 방송가족 여러분, 믿으면 그저 더 좋기에 그저 그렇게 믿는 것이 아니라 잃는 순간 죽는다는 절박함으로 주님을 믿고 의지하며 나아가는 오늘 이 주일 보내기를, 믿음을 놓치지 않고 십자가의 은혜와 구원의 깊은 소식, 복음을 놓치지 않고 구주 예수 그리스도만을 굳건히 붙들며 나아가는 오늘 하루 보내기를, 그런 우리의 삶이 되기를 기도하고 또 기도하면서요. 5월 10일 주일의 극동방송 복음의 메아리, 꽃이 피는 봄날에만 첫 찬송으로 올려드리면서 출발할게요.

로마서 14장 8절의 말씀.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라. 로마서 14장 8절의 말씀. 북한어 성경으로 한 번 더 함께합니다.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으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는 주의 것이다. 오늘도 은혜를 향한 절박함 가운데 목마른 우리의 마음을 채워주실 주님의 사랑 가운데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굳건히 붙들며 나아가는 복된 주일 보내시기를 기도합니다. 살아도 주를 위하여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주님의 것인 우리 사랑하는 방송 가족 여러분 주님 안에서 그렇게 믿음으로 담대히 걸어가는 복된 시간 보내세요.

십자가 군병되어서 원웨이 싱어즈였습니다. 계속해서 극동방송 복음의 메아리, 어려운 일 당할 때 찬양을 먼저는 김도연 씨의 목소리로 그리고 피아노와 첼로 연주 찬송으로 함께한 후에는 매일 이 시간 만나보는 극동방송 김장환 목사님께서 전해주시는 오늘의 말씀 이어집니다.

0: 계속해서 극동방송 김장환 목사님께서 전해주시는 오늘의 말씀 함께합니다.
1: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많은 선물을 주셨는데 그 선물 중에 귀한 거 하나가 믿음이에요. 그래서 믿음, 소망, 사랑. 믿음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 그래서 저는 이 우리 신앙의 기본이 믿음이 아닌가. 구원도 믿음으로 말미암아 얻는다고 그랬죠. Faith is the victory that overcomes the world. 믿음으로 승리를 한다. 믿음을 굳게 가져라. 이것이 오늘 하나님의 말씀 중심으로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은혜 받는데 본문의 말씀은 뭐 간단해요. 순종하라, 겸손하라, 하나님께 맡겨라, 근신하라.

0: 너의 믿음을 굳세게 해라. 이것이 오늘 메시지의 핵심이에요. 성경에 보면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하고 믿지 않고 행하는 모든 것은 죄라고 그랬어요. 믿음이 해줄 수 있는 게 뭔가? 구원을 해줄 수 있다고 그랬죠. 예수를 믿어라. 그리하면 너와 네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에베소서 2장 8절 9절에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나니 이것이 너에게서 난 것이 아니오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구원받은 것을 자랑치 못하게 하나님께서 하신 것을 입증하는 거지. 행위, 우리의 좋은 선한 일에서 난 것이 아니라고 그랬죠. 교회 잘 나간다고 구원받는 것도 아니고 헌금 잘한다고 봉사 잘한다고 남의 욕 안 한다고 일생을 봉오리로 사는 사람, 수백 마일을 무릎으로 기어다니는 사람, 두 팔을 들고 신앙생활하는 사람 있어. 왜? 자기가 고통받는다고. 이것이 구원해 주는 것이 아니라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예수님만 믿으면 나는 구원받는 거예요. 세상에 그렇게 쉽게 구원받을 수 있는 것도 있잖아요. 믿어. 하나님이 독생자 예수를 십자가에 보내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그 예수를 내 마음속에 믿고 내 죄를 회개하면 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신다 그랬지요. 왜? 성경에 보니까 피 흘림 없이는 사함이 없다고 그랬어요. 석가모니가 성인인지요. 그런데 그는 여덟 가지 도리를 가르쳤지만은 어떻게 해야 구원을 얻는다고 하는 것을 가르치지 못하고 죽었어요. 예수님같이 피 흘려 죽지 못했기 때문에 석가모니는 우리의 영혼을 구원할 수가 없죠. 그러나 예수님은 죄인을 구속하시기 위해 십자가에 한 방울도 남기지 않고 피를 다 흘리셨어요. 그 피 한 방울이면 내가 구원받을 수 있는 능력이 거기 있는 줄 믿으시면 아멘하시기 바랍니다. 톨스토이, 하나님의 존재를 믿는다는 것이 인간의 가장 행복한 것이다. 믿음은 인생의 힘이라고 그랬어요. 하나님 믿으세요. 성경 믿으세요. 예수 믿으세요. 성령 믿으세요. 그것이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힘이라고 그랬어요. 앞으로 여러분들도 다른 건 몰라도 믿음 하나 가지고 사세요.
1: 극동방송 김장환 목사님께서 전해주시는 오늘의 말씀 함께했습니다.

주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찬송까지 함께 올려드렸습니다. 계속해서 극동방송 음반 가운데 내 영혼이 은총 입어 바리톤 정민성 씨의 목소리로 함께하고요. 귀하신 주여 날 붙드사 피아노 연주 찬송으로 올려드린 후에는 오늘 우리 북한에서 온 형제와 자매들이 함께하는 북녘당을 위한 기도 이어집니다.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에베소서 6장 12절 말씀. 이어서 북한어 성경입니다.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을 대적하는 것이 아니고 통치자들과 권세자들과 이 어둠의 세상 지배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을 대적하는 것이다. 에베소서 6장 12절 말씀. 아멘.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우리 민족이 직면한 어려움과 분단의 어둠 속에 숨겨져 있는 영적 전쟁을 주님께 맡겨드립니다. 혈과 육의 싸움이 아니라 악한 사탄과의 싸움임을 깨닫게 하여 주시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의지하여 깨어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자녀들이 믿음과 사랑의 흉배를 붙이고 구원의 소망의 투구를 쓰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하나님의 전신갑주로 무장하며 복음 통일을 가로막는 악한 세력의 전략을 분별하고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녀로 주님의 군사로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길 바라면서요. 극동방송 복음의 메아리 1부 순서는 여기서 인사드릴게요. 지금 극동방송을 들려주세요. 기적이 일어납니다. 복음 통일의 기적이 일어날 줄 믿습니다. 우리는 지금 북녘에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전하고 있습니다.

보라, 내가 새해를 행하리라. 이사야 43장 19절 말씀. 2026년 극동방송 주제 성구입니다. 방송가족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기는 대한민국 부산에서 보내드리는 주파수 FM93.3MHz, 녹산중계소 FM96.7MHz, 출력 1kW, 호출부호 HLQQ로 방송되는 FEB

12시 부산극동방송입니다. 부산극동방송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 세워진 복음선교 방송입니다. 부산극동방송은 24시간 방송되고 있으며 방송미디어 통신심의위원회의 심의규정을 준수합니다. 부산극동방송은 부산시 해운대구 센텀중앙로 105의 연주소를 두고 송신소는 북내산에 자리하고 있습니다. 오늘 방송될 설교나 칼럼, 그 밖의 출연자의 의견은 부산극동방송의 입장과 반드시 일치하지는 않습니다. 부산극동방송은 청취자 여러분의 기도와 헌금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부산극동방송의 편성 책임자는 장대진 지사장입니다. 복음전파 70년, 그리고 영원히. 오직 순수 복음만을 전하는 부산극동방송과 오늘도 함께하시면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승리의 시간 되십시오. 여기는 FEBC FM 부산극동방송입니다. HLQQ

0: TBC 미션 FM.
1: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 2026년 극동방송 주제 선구입니다. FM 93.3MHz, 녹산중계소 FM 96.7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QQ, 극동방송에서 내실을 알려드립니다.

극동방송 복음의 메아리 2부 순서 시편 93편 4절의 말씀 이 4절의 고백으로 문을 열어봅니다. 높이 계신 여호와의 능력은 많은 물소리와 바다의 큰 파도보다 위대하시니이다. 위대하신 우리 주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능력을 구합니다. 능력의 주 아버지 하나님께서 그렇게 우리와 함께하고 계신 줄을 믿습니다. 믿음의 고백과 믿음의 기도로 사랑하는 방송가족 여러분, 남과 북에서 주님께서 부르신 그곳에서 지금 극동방송과 함께하고 계신 청취자 여러분, 우리 주님을 찬양하는 시편 저자의 고백을 이번에는 북한어 성경으로 한 번 더 함께 하실 텐데요. 우리의 고백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시편 93편 4절의 말씀. 높이 계신 여호와는 천둥 같은 많은 물소리보다 더 강하시고 힘센 파도보다 더 강하십니다. 아멘. 오늘의 극동방송 복음의 메아리 2부 순서의 첫 찬송 올려드리면서 약한 우리를 강하게 하시는

지금 여러분께서는 극동방송 복음의 메아리 함께하고 계십니다. 극동방송에서는 청취자 여러분의 이야기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손편지나 문자로 참여하실 수 있는데요. 북한, 중국, 러시아, 제3국 북방에 계신 청취자 여러분, 편지 보내실 수 있는 주소를 안내해 드릴게요. 대한민국 서울 마포구 마포 우체국 사서함 88호 극동방송 복음의 메아리 담당자 앞입니다. 다시 한번 안내 드려요. 대한민국 서울 마포구 마포 우체국 사서함 88호 극동방송 복음의 메아리 담당자 앞입니다. 여러분의 참여는 북한과 중국, 러시아의 복음을 전하는 극동방송 사역에 큰 힘이 됩니다. 대한민국에 계신 여러분께서는 샵 106

69번으로 문자 보내주세요. 짧은 글 50원, 긴 글 100원의 문자 이용료 부과되는 우물정 1069번으로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참여해주시는 분들 가운데엔 선정을 통해 하나님께서 세우신 기업 콜드브루 전문 더치커피 스토리에서 커피를 드립니다.

북에 띄우는 편지. 북에 띄우는 편지 오늘 이 시간에는 함경북도가 고향인 한 자매님의 편지를 만나보실 텐데요. 25년 전 생이별해야만 했던 사랑하는 아버지에게 쓴 오늘의 편지.

0: 고향에 계시는 아버님께 드립니다. 보고 싶은 아버지, 그동안 옥체망강하셨습니까? 그리운 가족들과 헤어진 지도 이젠 25년이란 세월이 흘렀습니다. 10년이면 강산이 변한다고 했지만 25년이 지난 오늘도 항상 그 밥솥을 위해서 늙으신 몸으로도 매일 일하시고 봄철에 소토지를 일구고 밭김을 메고 맥이 없이 돌아오곤 하시던 아버지 모습이 눈에 생생합니다. 그리고 겨울이면 석탄을 못 사서 밭에서 강에 때를 주워서 불을 떼시던 그 모습 정말 눈앞에 생생합니다. 아버지 나이 이젠 80고령이 훨씬 지났는데 자식으로서 아버님께 언제 한번 따뜻한 음식 술 한잔 부어드리지도 못하고 혹시 감기로 앓으실 때면 물 한 그릇 드리지 못한 이 자식을 욕 많이 하세요. 내가 중국에 올 때 정말 그 깊은 물속에서 다시 내가 살아날 수 있었고 오늘과 같이 이렇게 행복할 수 있는 것도 모두 아버지 우리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입니다. 아버지 우리 하나님께서 나의 생명을 구원하여 주셨습니다. 아버지 아버지 우리 모두 함께 노력하여 저 북한 땅이 하루빨리 복음 통일이 돼서 우리 하나님이 따뜻한 태양 아래서 모두 아버지와 우리 동생들 그리고 우리 북한의 모든 동포들도 하루빨리 행복하게 살 그날을 위해서 아버지 그리고 나는 여기서 함께 우리 모두 노력합시다. 그리고 내가 오늘 북한 땅에 계신 아버님께 사랑의 편지를 전할 수 있게 하여 주신 우리 하나님 예수님께 감사드립니다. 아멘.
1: 25년 전 헤어진 사랑하는 아버지에게 전하는 오늘의 편지. 함경북도가 고향인 자매님에겐 밭을 일구던 아버지의 모습이 아직도 눈에 생생합니다. 겨울철이면 석탄을 구하지 못해 밭에서 땔감을 주워다 애써 불을 지펴주시던 아버지의 모습이 생생합니다. 속히 복음으로 통일되어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평안 가운데 살아갈 그날을 위해 오늘도 간절히 기도합니다. 북에 띄우는 편지. 25년 전 사랑하는 아버지와 헤어진 함경북도가 고향인 한 자매님의 편지로 함께했습니다.

0: 북한에 당신의 자비를 베푸시어 이 땅에 주님이 나라가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1: 북한이 변화될 줄을 믿사오니 복음 통일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2: 북한 사람들이 평안한 생활이 되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3: 남과 북이 복음으로 하나됨으로 땅끝까지 복음을 전파하는 제사장 국가로 이 땅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4: 지금 여러분께서는 한반도의 복음 통일을 꿈꾸며 기도하는 극동방송 복음의 메아리 함께하고 계십니다.

0: 매주 이 시간 오픈도어 선교회 김성택 교수님께서 말씀을 전해주셨는데요. 지난 4일 밤 교수님께서는 오늘 방송을 준비하시다 향년 71세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으셨습니다. 북한의 성도들을 지원하기 위해 수십 년 동안 헌신하신 교수님의 발자취를 기억합니다. 식지 않은 열정과 사랑으로 복음을 전해주신 교수님의 믿음의 길을 기억하면서 말씀과 기도로 나아가길 원합니다. 사랑하는 극동방송의 청취자 여러분, 복음과 소망과 주님의 은혜 가운데 오늘의 말씀 이 시간은 오픈도어 선교회 안유환 목사님께서 전해주십니다.
1: 사랑하는 북녘에 계신 성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안유환 목사입니다. 오늘은 룻기 2장 4절의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먼저 말씀을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마침 보아스가 베들레헴으로부터 와서 베는 자들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너희와 함께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니 그들이 대답하되 여호와께서 당신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나이다 하니라. 아멘. 애굽에서 탈출한 이스라엘은 40년 동안 광야에서 지낼 수밖에 없었습니다. 왜 그랬나요? 그들을 이끄시는 하나님을 믿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애굽에서 탈출했던 노예 출신의 세대가 아닌 그 다음 세대인 광야에서 자라난 광야 세대를 40년 동안 가르치시고 그리고 여호수아와 함께 약속의 땅인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노년의 여호수아는 걱정이 많았습니다. 왜냐하면 가나안 땅에 정착한 세대일지라도 언제든지 하나님을 떠날 수 있는 그런 연약한 존재임을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호수아는 유언으로 이런 말을 했습니다. 너희가 섬길 자를 오늘 택하라. 오늘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이스라엘은 호기롭게 이렇게 대답합니다. 백성이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가 결단코 여호와를 버리고 다른 신들을 섬기기를 하지 아니하오리니 여호수아가 자신에게 맡겨진 사명을 완수하고 하나님께로 돌아갑니다. 그리고 이제 사사시대가 펼쳐집니다. 쉽게 말해 사사시대는 사사들이 다스리던 시대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사사시대에 하나님 앞에서

악을 행합니다. 우상을 섬기고 하나님을 떠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징계하십니다. 주변 국가를 통해서 고통을 가하기도 하시고 또 적과 꿀이 흐르는 그 가나안 땅에 흉년이 들게 하십니다. 그때 이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 앞에 그제서야 나아가 엎드려 울부짖습니다. 회개한 것이죠. 그때 하나님께서는 그 울부짖음을 외면하지 않으시고 다시금 사사들을 보내셔서 그 문제를 해결하시고 이스라엘을 구원하십니다. 자, 그렇게 하면 어떻게 합니까? 이스라엘은 다시 또다시 죄악을 저지릅니다. 이것이 사사시대에 반복되는 모습이었습니다. 나중에는 이 사사들조차도 하나님을 모른 채 자신들의 권력과 이익을 위해 살아가는 모습도 사사기에 보면 많이 나타나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이 사사시대를 암흑과 같은 시대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이렇게 암흑같았던 사사시대, 정말 답이 없어 보이는 이 사사시대에도 아름다운 이야기가 있습니다. 바로 룻기의 이야기입니다. 어떤 아름다움이 있었는지 오늘 한번 살펴보고자 합니다. 룻기의 처음에는 이렇게 시작하고 있습니다. 사사들이 치리하던 때에 그 땅에 흉년이 드니라. 사사시대에 그 땅에 흉년이 들었습니다. 어떤 문제가 있었던 건가요? 맞습니다. 또다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서 악을 행한 것입니다. 하나님을 떠나 우상을 섬기고 하나님의 율법이 아닌 자신들의 뜻대로 살아갑니다.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으로 살아가기를 거부하고 자신이 인생의 주인이 되어서 또 자신이 자신의 삶의 왕이 되어 제멋대로 살아간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되었다고 하고 있죠?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징계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흉년이 찾아온 것이죠.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은 어떻게 해야 합니까? 이 상황에서 어떤 선택을 해야 하나요? 사실 어렵지 않습니다. 사랑이 많으시고 자비로우신 하나님께 나아가 회개하고 돌이키면 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다른 선택을 한 가정이 룻기 초반에 등장합니다. 바로 나오미의 가족입니다. 그들은 하나님께서 주신 땅을 떠나 이민을 선택합니다. 다른 나라로 살아가기를 결정한 것이죠. 하나님께서 주신 그 땅을 버리고 이민을 선택한 것입니다. 나오미의 가족은 흉년이 들자 재빠르게 움직입니다. 그리고 자신들의 재산을 정리하고 하나님이 자신들에게 주신 땅을 떠나 이방 땅인 모압 땅으로 떠나갑니다. 그리고 이민을 떠난 이 나오미의 가족은 10년 동안 아무런 문제 없이 행복하게 살아갑니다. 어쩌면 고향 사람들의 부러움을 샀을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의 징계와는 아무 상관없는 삶을 살아갈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또 하나님의 율법의 굴레에서 완벽하게 벗어났다고 생각했을 수도 있습니다. 아니면 아예 하나님에게 관심이 없었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민족과 결혼하지 말라고 하는 이 하나님의 율법을 거스르고 두 아들에게 모압 땅의 이방 여인을 얻어서 장가를 보냅니다. 자녀들까지 결혼을 시켰으니 나오미 부부는 부모의 역할을 다한 것처럼 보입니다. 이제 평안하게 노년을 보내면 될것 같습니다. 하지만 나오미의 가족의 이 행복은 그리 오래가지 못했습니다. 얼마 못가 나오미의 남편인 엘리멜렉이 죽게 됩니다. 또두 아들도 잃게 됩니다. 하나님의 눈을 피해 이방 땅으로 이민을 택했지만 나오미의 가정은 하나님의 징계를 피할 수 없었던 것입니다. 이제 나오미의 가족의 상황은 돌이킬 수 없는 엎질러져 버린 물처럼 엉망진창이 되어버린 것 같습니다. 나오미에겐 이제 남편도 사랑하는 두 아들도 없습니다. 소망이 끊어져 버린 이 나오미에겐 두 명의 이방 여인 며느리만 남게 된 것입니다. 자포자기한 나오미는 며느리를 이제 자신의 집으로 돌려보내려고 합니다. 그래서 한 명의 며느리는 자신의 집으로 돌아갔고 나머지 한 명, 이 룻은 시어머니 나오미와 함께 베들레헴으로 돌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들이 함께했던 이유는 무엇입니까? 바로 가족이기 때문입니다. 어떠한 논리로도 끊을 수 없는 관계이기 때문이다 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이제 그때 나오미가 고향 소식을 듣게 됩니다. 이스라엘을 하나님께서 돌보시고 그들에게 양식을 주셨다. 그러니까 흉년이 끝났다 라는 소식을 듣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울부짖음을 들으시고 그 백성들을 위해 긴 흉년을 그치시고 구원을 베푸셨다는 소식을 나오미가 듣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나오미는 이 룻과 함께 고향으로 베들레헴으로 가기로 작정합니다. 하지만 고향 땅에 돌아간다 해도 딱히 이 나오미가 살아갈 방법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 나오미의 가족은 뭐

땅으로 이민을 갈때 모든 재산을 정리했기 때문에 이제 빈털터리가 된 나오미는 살아갈 방법이 없습니다. 그럼에도 나오미는 자신의 고향인 베들레헴으로 룻과 함께 돌아갑니다. 베들레헴은 작은 마을이었기 때문에 이민을 갔던 이 나오미가 돌아왔던 소식이 금방 순식간에 동네 전체에 퍼지게 됩니다. 사람들은 나오미를 알아보고 나오미가 돌아온 것에 대해서 기뻐합니다. 하지만 나오미는 자기를 나오미라 부르는 그들에게 말합니다. 나를 더 이상 나오미라고 부르지 말아라. 나는 이제 마라라고 불러달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왜냐하면 이 나오미의 이름의 뜻은 희락, 즐거움, 기쁨이라는 뜻을 담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그의 삶을 보십시오. 그 이름에 걸맞지 않습니다. 남편을 잃었고 두 자녀를 잃었습니다. 그래서 자신을 마라라고 부르라고 하는 것입니다. 마라의 뜻은 고통, 쓰다라는 이 뜻을 담고 있습니다. 지금 나오미의 인생이 마라와도 같습니다. 그런데 룻기의 이야기에 반전이 일어납니다. 어떤 큰 사건이 있었다기보다 한 사람이 등장하면서 분위기가 바뀝니다. 그 사람의 이름은 바로 보아스입니다. 자, 아까 우리가 사사시대를 어떻게 표현했었나요? 암흑과 같았다라고 표현했습니다. 하나님의 뜻도 모르고,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지도 않으며, 하나님의 율법을 신경 쓰지도 않는 그 세대가 바로 사사시대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완전히 무너져버린 그 세대, 마치 무정부 상태와 같은 그런 시대, 어쩌면 나라의 멸망을 앞두고 있는 그런 상황이 펼쳐진 세대가 바로 사사시대입니다. 무질서하고 혼란합니다. 우상이 판을 치고 있고 하나님의 법보다는 자기 마음대로 행동합니다. 남에게 피해만 주지 않으면 된다는 것을 자신의 법으로 삼으며 가진 불법을 저지릅니다. 결국 이런 나라는 어떻게 됩니까? 멸망의 길로 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지만 생각해 보십시오. 모두가 그 길로 걷습니다. 국가적인 분위기가 그렇습니다. 절대 다수가 옳지 않은 한 방향으로 향해 거대한 물살과 같이 걸어갑니다. 자, 이런 상황에서 그 거대한 물살을 거스르고 반대 방향으로 하나님의 뜻으로 갈수 있는 사람이 있을까요? 그런데 오늘 그런 사람을 성경은 소개하고 있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의 말씀대로 그 사람은 하나님의 법 안에서 올바로 판단하며 살아갑니다. 아무리 주변 사람들이 뭐라 할지라도 그들의 판단은 그리 중요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 사람의 주인은 바로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그 사람의 왕이시기 때문입니다. 이 보아스라는 사람이 바로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법이 무너져버린 그때에 하나님의 이름으로 살아가는 그런 사람이었던 것이죠. 시어머니 나오미를 쫓아 태어나서 처음으로 베들레헴이라는 시골까지 온 룻은 어머니를 봉양해야 했습니다. 외국인으로서 할수 있는 일이 별로 없었습니다. 단한 가지였죠. 당시 보리를 수확하는 때였고 소문을 듣고 그래도 어느 정도의 곡식을 얻을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보리밭으로 나아가게 됩니다. 그런데 그 밭이 보아스의 밭이었습니다. 그곳에서 룻은 떨어진 이삭을 줍습니다. 자, 룻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어머니 말대로 고향으로 돌아갔다면 이런 천한 일을 겪지 않아도 되었을 텐데 이렇게 생각하진 않았을까요? 민족성이 강한 이스라엘의 소수민족으로 이방인으로 들어와 겪어야 할 차별을 대할 때는 또 어땠을까요? 자, 어쨌든 룻은 수만 가지 생각을 하며 떨어진 이삭을 줍습니다. 그때 한 사람이 룻이 있는 밭에 등장합니다. 그리고 일꾼들에게 인사합니다. 여호와께서 너희와 함께 하시길 원하노라. 이렇게 보아스가 인사했더니 일꾼들이 이렇게 화답합니다. 그들이 대답하되 여호와께서 당신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나이다. 단순히 인사일 뿐이지만 사사시대임을 감안하면 범상치 않은 일입니다. 이뿐만이 아닙니다. 가난하고 헐벗은 사람들, 이런 노숙자들, 꽃제비들이 왜이 보아스의 밭으로 모여들었을까요? 곡식을 얻을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생각해 봅시다. 만약 우리가 곡식을 거둔다고 하면 어떻게 거두겠습니까? 한 톨도 빠짐없이 거둘 것입니다. 그런데 보아스의 밭에는 뭔가 문제가 있어 보입니다. 곡식을 거두는 일꾼들이 일을 대충대충 한다는 것을 사람들이 알았을까요? 그래서 남은 곡식을 줄수 있어서 이곳으로 모였을까요? 그때 밭의 주인인 보아스가 등장합니다. 그러면 곡식을 대충 걷는 사람들은 어떻게 반응할까요? 뭔가 들킨 것처럼

긴장하고 주인인 보아스를 맞이했을 겁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보아스와 일꾼들의 인사를 보면 그런 긴장감은 느껴지지 않습니다. 뭔가 수상하고 이상한 이 밭을 조금 더 우리가 알아볼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어디서부터 이런 문제가 생겼는지 말입니다. 무엇이 이 보아스의 보리밭을 꽃제비들의 천국으로 만들었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밭의 주인인 보아스가 눈을 크게 뜨고 이리저리 살펴봅니다. 무엇을 살펴볼까요? 일꾼들을 감시하는 것일까요? 그렇지 않았습니다. 보아스는 지금 그곳에서 곡식을 주우러 온 사람들의 얼굴들을 하나하나 살펴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처음 보는 사람을 보아스는 알아챕니다. 그리고 일꾼을 관리하는 직원에게 묻습니다. 저 여인이 누구이냐? 저 소녀가 누구이냐? 그랬더니 일꾼이 대답합니다. 저 소녀는 모압 소녀인데 아침부터 와서 지금까지 쉬지 않고 계속해서 단 사이에서 이삭을 줍고 있습니다. 자, 보아스의 곡식을 빼돌리는 범인이 나온 것 같습니다. 누구인가요? 바로 이 일꾼을 부리는 사람이 아닐까요? 자, 그런데 보아스는 화내지 않습니다. 오히려 루색에 더 나은 곳에서 곡식을 가져가라고 배려를 합니다. 이뿐만이 아닙니다. 보아스는 이 모압 땅에서 왔던 이 나오미와 루스의 사정을 속속들이 다 알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루스를 하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보아스는 일꾼들에게 루시 모르게 명령을 합니다. 저 소녀를 절대 꾸짖지 말고 단 사이에서 줍게 하며 또 그녀를 위해서 곡식 다발에서 조금씩 뽑아서 버리게 하라. 그 소녀를 위한, 그러니까 룻을 위한 배려였던 것이죠. 자, 이것으로 우리가 알수 있는 것이 생겼습니다. 밭의 범인, 한 톨도 남김없이 수확해야 되는데 그러지 않았던 범인은 바로 밭의 주인이었던 보아스였던 것입니다. 우선 이 보아스는 자신의 밭에서 떨어진 이삭을 줍는 자들의 상황을 모두 알고 있었던 겁니다. 주변 이웃의 어려움을 외면하지 않고 속속들이 알고 있는 이 보아스의 모습을 볼수 있습니다. 자신의 배만 차리고 자신의 재산을 위해 이 떨어진 곡식 한 톨까지도 줍게 하는 것이 아니라 곡식 다발에서 조금씩 뽑아 버려서 충분히 곡식을 챙길 수 있게 해주었던 것입니다. 이것은 보아스가 좋은 성품을 갖고 있었기 때문이기도 하겠지만 하나님의 율법을 아는 것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삶으로 실천한 모습을 우리는 보고 있는 것입니다. 자, 레위기의 말씀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레위기 19장 9절 10절을 읽어드리겠습니다. 너희가 너희 땅에서 곡식을 거둘 때에 너희는 밭 모퉁이까지 다 거두지 말고 내 떨어진 이삭도 줍지 말며 내 포도원의 열매를 다 따지 말며 내 포도원에서 떨어진 열매도 줍지 말고 가난한 사람과 거류민을 위하여 버려두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니라. 보아스는 이 암흑과 같은 사사시대에 이 말씀을 기억하며 하나님의 율법이 얼마나 아름다운지 이 세상에 보여준 것입니다. 룻은 그날 한 에바의 곡식을 얻게 됩니다. 한 에바는 곡식 15kg 정도라고 생각해 보면 룻이 얼마나 많은 양의 곡식을 얻었는지 알수 있을 것입니다. 알고 보니 보아스는 나오미 집안의 사람이었습니다. 원한다면 나오미의 무너진 집안을 대신 세워줄 책임이 있는 또 의무가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보아스는 큰 손해를 무릅쓰고 나오미의 집안에 대대로 이어오던 이 재산을 회복시켜주고 나오미의 집안을 세워줍니다. 또한 룻을 맞아들여서 자기 아내로 삼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실천했던 보아스의 삶은 인간이 하나님의 율법을 준행하며 사는 것이 상황이 어떠하더라도 그 시대가 비록 암흑과 같은 시대일지라도 하나님의 율법을 준행하며 사는 것이 얼마나 복되고 아름다운지를 보여주는 본보기가 되었습니다. 보아스의 인생은 하나님의 율법이 실현될 수 없는 그런 상상 속에 혹은 이상에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이 하나님의 율법은 삶으로 구현할 수 있는 최고의 아름다운 것임을 보여준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보아스와 룻에게 복을 주셔서 그 집안을 축복하십니다. 앞으로 성경에서 펼쳐지는 이야기는 왕이 등장하는 왕정 이야기입니다. 여러분들 생각해 보십시오. 이 왕정 이야기의 주인공이 누구입니까? 맞습니다. 그단한 사람, 바로 다윗 왕입니다. 룻기의 마지막에는 이런 족보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룻기 4장 17절입니다.
보아스와 루세.

0: 그에게 아들이 태어났다 하여 그의 이름을 오벳이라 하였는데, 그는 다윗의 아버지인 이새의 아버지였더라. 바로 이 룻의 집안은, 이 보아스의 집안은 다윗의 족보에 기록되었던 것입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오늘 하나님의 율법을 따라 살아가는 보아스의 삶을 통해서 세 가지를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첫째는, 암흑과 같은 사사시대에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갔던 보아스처럼 우리도 이 어두운 세상 가운데, 이 북조선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따라가며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둘째는, 특별히 이웃을 세심히 돌아봤던 보아스처럼 여러분도 우리 주변의 삶에 힘겨워 낙담하고 고통받고 있는 이웃이 없는지 세심히 살펴보아야 할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보아스의 밭 모퉁이를 기억합시다. 그리고 우리 인생의 밭 모퉁이를 바라봅시다. 우리 집에 텃밭에 있는 밭 모퉁이를 바라봅시다. 한 톨까지도 아까워해서 모두 수확하고 자신의 배만 불리는 것이 아니라, 이 작은 것 남겨놓아서 어두운 세상에 빛을 비추는 우리 북조선의 성도님들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해드립니다. 이 말씀 기억하시면서 한 주간 승리하시고 다음 주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 오늘의 말씀 오픈도어 선교회 안유환 목사님께서 전해주셨습니다. 말씀과도 같이 주님의 뜻을 따르며 주님의 시선과 주님의 마음으로 나아가는 복된 주일 보내기를 기도합니다. 말씀 중에 주신 오늘의 감동과 기도 제목을 붙들며 이 새벽녘 오늘 이 주일 이 시간 우리 주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는 모두가 되길 바라면서요. 극동방송 복음의 메아리 계속해서 내주여 뜻대로 함께 찬송합니다.

4월 12일 주일 날씨입니다. 오늘 북한의 하늘은 전 지역이 대체로 구름이 많은 날씨로 최저 기온은 신의주가 11도, 평양과 함흥이 10도, 개성이 8도, 청진이 5도, 해산이 3도 되겠습니다. 최고 기온은 대전이 27도, 대구가 26도, 춘천과 서울, 광주가 25도, 평양과 개성이 22도, 강계와 함흥, 해산이 20도, 신의주와 청진이 16도로 전망됩니다. 이어서 바다 날씨입니다. 먼저 동해 북부는 오전에 하늘이 맑다가 오후부터는 구름이 많아지겠는데요. 반면 서해 북부는 오전에 구름이 많다가 오후부터는 맑은 하늘이 드러나겠습니다. 동해 북부와 서해 북부의 파도는 0.5m에서 2m 사이로 일겠는데요. 동해 북부의 먼 바다에서는 오후에 2.5m까지 올라가는 곳도 있겠습니다. 사랑하는 방송가족 여러분, 오늘 하루도 남북이 성령 안에 하나 되는 그날을 꿈꾸며 오늘도 주님 안에서 평안하십시오. 고향 땅 북한에도 전해드리는 날씨 소식, 해산에서 온 웅이었습니다.

오늘 나누었던 말씀과도 같이 주님의 뜻대로 나아가는 복된 주일 보내시기를, 그리고 우리 주변의 이웃들을 살피며 나눔과 섬김의 은혜가 가득한 주일 보내시길 바라면서요. 극동방송 복음의 메아리 여기서 인사드릴게요. 제작 진행의 임지현이었습니다. 지금 극동방송을 들려주세요. 기적이 일어납니다. 복음 통일의 기적이 일어날 줄 믿습니다. 우리는 지금 북녘에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전하고 있습니다. 함께해 주신 청취자 여러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0: 안녕하세요. 셰프 에드워드리입니다. 빨리빨리. 한국 사람들은 이 말을 입에 달고 살더군요. 하지만 바쁜 걸음을 멈추는 모습에 놀랐습니다.
1: 제가 들어드릴게요.
2: 여기 앉으세요.
3: May I help you?

0: 모르는 사람끼리 서로 존중하고 배려하는 모습을 보며 이게 대한민국이구나 생각했습니다. 가장 빠른 나라 대한민국에는 가장 따뜻한 멈춤이 있습니다. 공익광고협의회.
1: 극동방송에서는 화재 발생 시 국민 행동 요령을 알려드립니다. 불이 나면 누구든지 당황하고 공포감에 쌓여 판단력이 흐려지기 쉽습니다. 평소에 화재에 대한 대처 방안을 습득해 놓으셔서 안전사고에 대비하시기 바랍니다. 화재가 발생하면 주변에 신속하게 알려 대피하게 하며 119에 신고해 정확한 주소를 전달합니다. 화재 신고 후에는 전기 스위치를 내리고 화재 종류에 따라 초기 소화에 대한 대응을 합니다. 전기나 기름으로 발생된 화재 시에는 물을 사용하면 안 됩니다. 대피 시에는 두 방향 이상의 피난로를 설정하고 연기에 질식하지 않도록 담요나 시트에 물을 적셔 틈을 막고 낮은 자세로 바닥에 엎드려 짧게 숨을 쉽니다. 사업장에서는 화재로 인한 참사가 발생되지 않도록 평소 피난 통로의 확보에 노력하고 철저한 피난 유도 훈련에 힘써주시기 바랍니다. 적절한 대처로 화재로 인한 피해가 없으시기 바랍니다.

0: KBC 미션 FM
1: 복음 전파 70년 그리고 영원히 2026년 극동방송 사역표입니다. FM 93.3MHz 녹산중계소 FM 96.7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QQ 극동방송에서 5시를 알려드립니다.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시편 119편 105절 말씀입니다. 방송가족 여러분 주님 안에서 평안하시지요. 네, 오늘 빛빛이니 윤재희입니다. 오늘도 성경 말씀을 암송하고 늘 가까이 함으로 능력이 되고 또 주님과 더욱 친밀한 교제로 나아갈 수 있길 원합니다.

갈 길을 밝히 보이시니 오늘 네오네 삐삐치니 첫 찬양으로 함께 불렀습니다. 이 프로그램은 사람과 자연이 함께 행복을 추구하는 새로운 세상 더 헤븐 리조트와 함께하고 있습니다. 아름다운 찬양과 은혜로운 말씀으로 우리 방송가족 여러분을 만나고 있습니다. 듣고 싶은 찬양 또 나누고 싶은 이야기 있는 분들 가운데 문자 메시지 가능하신 분들 50원 100원의 정보용료가 부과되고 있습니다. 샵 1069 우물정 1069번으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이어드리는 찬양입니다. 새 찬송가 46장 이날은 주님 정하신

0: 극동방송에서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내용은 햇빛빛이니 함께하고 있습니다. 말씀으로 은혜 받습니다. 은혜제일교회를 섬기시는 최원호 목사님의 말씀으로 함께합니다. 은혜의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1: 오늘도 이 세상 어떤 빛보다 하나님의 빛이 더욱 빛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의 자리는 멀리 있지 않습니다. 특별한 장소를 찾아가야만 들어갈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마음을 하나님께로 조금만 돌리는 순간 그곳이 기도의 자리입니다. 우리는 하루를 살면서 참 많이 기대며 삽니다. 사람에게 기대고 돈에 기대고 내 계획에 기대고 내 경험과 능력에 기대어 살아갑니다. 그런데 한번 스스로에게 물어보십시오. 당신은 지금 누구에게 기대고 있습니까? 사람에게 기댔는데 그 사람이 지쳐있지는 않습니까? 돈이면 다 될 줄 알고 돈에 기댔다가 상황이 흔들려 불안하지 않습니까? 내 의지에 기댔다가 어느 날 갑자기 그 힘이 바닥난 적은 없습니까? 든든한 버팀목인 줄 알았는데 막상 몸을 실어보니 힘없이 휘어지는 가지 같아 더 위태로웠던 순간들. 우리는 이미 여러 번 경험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시편 146편 말씀에 귀인들을 의지하지 말며 도울 힘이 없는 인생도 의지하지 말지니 사람이 숨이 끊어지면 흙으로 돌아가고 생각도 그날에 사라진다라고 합니다. 우리가 기대는 대상이 결국 도울 힘이 없는 존재라면 그 기대는 오래 버틸 수 없습니다. 더 지칩니다. 이제 어디에 기대해야 할지 그 질문이 마음 깊은 곳에 올라옵니다. 기도는 바로 그 질문에서 시작이 됩니다. 히브리서 4장 6절에도 우리는 긍휼하심을 따라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갈 것이니라. 긍휼은 넘어졌을 때에 왜 또 그랬느냐고 묻지 않는 마음입니다. 상처를 들여다보며 정죄하지 않고 흙 묻은 무릎을 조용히 털어주는 손길입니다. 때를 따라 돕는 은혜는 한꺼번에 모든 것을 해결해 주는 능력이 아니라 오늘을 견딜 만큼 지금 숨쉴 만큼

0: 무너지지 않을 만큼 붙들어주는 손입니다. 보좌라는 단어는 우리를 움츠려들게 만듭니다. 마치 심판의 자리일 것 같고 내 허물을 덜쳐낼 것만 같아 머뭇거리게 됩니다. 하지만 성경은 그곳을 은혜의 보좌라고 부릅니다. 우리는 자격을 갖추었기 때문에 하나님에게 나아가는 것이 아닙니다. 아무런 자격이 없기 때문에 은혜의 자리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의 자리는 강한 사람이 가는 곳이 아니라 완벽한 사람이 가는 곳이 아니라 기댈 곳이 필요한 사람이 가는 자리입니다. 시편 18편 말씀에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오 나의 요새시오 나를 건지시는 이시오 반석은 흔들리지 않는 자리입니다. 요새는 무너질 수 없는 자리입니다. 기도한다고 모든 문제가 한꺼번에 해결되지는 않습니다. 마음이 조금 달라집니다. 숨이 깊어지고 두려움이 낮아집니다. 왜일까요? 기대가 무너지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내가 붙드는 것이 아니라 나를 붙들어주는 하나님의 손이 있기 때문입니다. 담대히 나아가라고 말씀합니다. 완벽해져서 가라는 뜻이 아닙니다. 지금 내 모습 이대로 그대로 한 걸음 가보라는 뜻입니다. 기도는 멋진 말을 하는 시간이 아닙니다. 솔직해지는 시간입니다. 하나님, 저는 자꾸 사람에게 기대다 무너집니다. 이제 어디에 기대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붙잡아 주세요. 이 정도면 충분합니다. 기도의 자리는 완벽한 사람이 당당히 서는 곳이 아닙니다. 더 이상 버틸 힘이 없어 털썩 주저앉고 싶은 이가 온전히 기댈 수 있는 자리가 하나님입니다. 오늘 또 혹시 사람에게 기대다 실망했고 내 힘에 기대다 지쳤다면 너희는 가만히 있어 내가 하나님 됨을 너희는 알지어다라는 말씀처럼 잠시 멈추고 우리 하나님께 기대어 보시길 바랍니다. 기도의 자리는 말을 많이 하는 곳이 아니라 무너지지 않는 분께 기대는 자리입니다. 그분께 기대는 순간 비로소 마음의 중심이 다시 세워집니다. 흔들렸던 생각이 잦아지고 조급함이 잦아들고 하루를 살아낼 힘이 조용히 채워집니다. 기도는 상황을 먼저 바꾸기보다 나를 붙들어 다시 일어서게 하는 은혜의 시간입니다. 오늘도 내 영혼의 은혜의 햇빛이 여러분의 삶에 가득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1: 지금까지 은혜제일교회를 섬기시는 최원우 목사님의 말씀으로 함께 하셨습니다. 1124번님, 오늘 이렇게 복된 주일을 주신 주님께 감사드립니다. 날마다 말씀과 찬양으로 은혜받게 하심 너무도 고맙습니다. 라는 사연을 보내주셨습니다. 예, 오늘 복된 주일입니다.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리고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하루가 되길 원합니다. 이어드리는 찬양입니다. 내 평생에 가는 길 영어 찬양 함께 하겠습니다.

잠언 22장 17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는 귀를 기울여 지혜 있는 자의 말씀을 들으며 내 지식의 마음을 둘지어다. 아멘. 오늘도 말씀을 읽으면 읽을수록 주님과의 관계가 깊어지고 또 그 관계가 쌓여가는 즐거움을 맛볼 수 있길 원합니다. 네온의 피피치니 오늘 마지막 찬양입니다. 달고 오묘한 그 말씀 함께 부르시고요. 저는 내일 다시 여러분 만나 뵙겠습니다. 지금까지 윤재희였고요. 이 프로그램은 사람과 자연이 함께 행복을 추구하는 새로운 세상, 더 헤븐 리조트와 함께했습니다. 지금 극동방송을 듣게 하십시오. 기적이 일어납니다. 우리는 지금 생명을 전하고 있습니다.

극동방송을 애청해 주시는 방송가족 여러분 안녕하세요. 내원의 찬송의 찬송지기 음악목사 김성식입니다. 내원의 찬송은 찬송 중에 거하시는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며 애청자들과 함께 회중 찬송으로 찬양의 제단을 쌓는 은혜와 축복의 시간입니다. 우리가 드리는 찬양 중에 하나님이 임재하신다는 놀라운 경험을 하는 시간이기도 하죠. 우리의 찬양을 제물로 받으시고 오늘도 예비하신 은혜를 풍성하게 내려주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여호와의 이름을 찬양할지어다. 그의 이름이 홀로 높으시며 그의 영광이 이 땅과 하늘 위에 뛰어나시미로다. 시편 148편 13절 말씀입니다. 천지에 있는 이름 중 귀하고 높은 이름, 나시기 전에 지으신 구주의 이름 예수. 주 앞에 내가 엎드려 그 이름 찬송함은 내 귀에 들린 말씀 중 귀하신 이름 예수. 세상의 어떤 이름보다 예수의 이름은 귀합니다. 십자가에 달리셔서 세상 죄를 대속하셨고 지금도 살아계셔서 우리처럼 부족한 인생들에게 은혜를 베푸시며 하나님 자녀의 삶을 살게 하십니다. 예수님의 이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첫 찬양으로 하나님께 드릴 텐데요. 서울 모태트 합창단이 찬양합니다.

안 크루거가 작곡을 한 전형적인 독일 코랄 주는 귀한 보배를 다음 찬양의 제목으로 준비했습니다. 미국 복음성가의 익숙한 한국교회에서 잘 불리지 않는 찬송이기도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주제로 한 이 찬송은 한국교회가 발행한 찬송 가운데 가장 좋은 찬송이라 할 수 있는 높은 수준의 찬송입니다. 2절 가사인데요. 주의 품에 안겨 편히 쉬는 날을 누가 해치랴. 땅이 흔들리고 모두 떨지라도 겁낼 것 없네. 죄와 지옥 물결이 우리를 덮쳐도 주는 피난처라. 나의 보배 되시는 그 주님을 찬양하는 이 귀한 찬양을 함께 찬양의 제물로 드리겠습니다. 기동남성합창단이 찬양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주제로 한 찬송도를 몇 곡 선곡하여 찬양의 제단을 쌓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준비한 예수 그리스도를 주제로 한 찬송은

성부의 어린 양입니다. 스코틀랜드 자유교회 목사였던 보나르의 작품이죠. 당시 스코틀랜드 교회에서 부르던 찬송들이 어린이가 부르기에 합당한 가사들이 많지 않아서 어린이들이 찬송을 부르지 않고 예배에 참석하는 것을 좋아하지 않는 것을 안타깝게 여긴 보나르 목사가 어린이들을 위해 이 찬송을 만들었다고 합니다. 어린이들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과 고백을 담는 내용을 친근하고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쓴 찬송입니다. 곡조는 21세기 찬송가 74장에서도 온음 낮게 전주하여 사용하고 있는 조셉 홀브르의 곡이기도 합니다. 송영옥님과 국립합창단의 찬양으로 하나님께 해드리겠습니다.

성결교단에서 발행한 신정복음가는 한국교회가 하나님께 드리는 찬송 가운데 많은 곡을 처음 소개한 찬송가이기도 합니다. 일본 성결교단에서 사용하던 찬송가를 번역한 곡들이 많았는데요. 이때 큰 역할을 한 분이 이장한 목사님이십니다. 지금 드릴 찬송인 나의 마음에 수심 구름 가득하게 덮이고도 이장 목사님이 번역하셨습니다. 작사 작곡이 맥케이로 되어 있는데 이번에 관한 자료가 남아있지 않아서 찬송과학자들이 지금까지 이번에 관한 기록을 찾고 있다고 합니다. 개인의 신앙적 체험을 바탕으로 만든 전형적인 복음성가인데요. 가벼운 리듬과 후렴의 복음성가적 표현으로 보아 아마 미국 작곡가가 아닌가 그렇게 추정이 되는 그런 찬양입니다. 정동감리교회 찬양대 찬양으로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은 극동방송의 내영원의 찬송과 함께하고 계십니다. 내 임금 예수 내주여, 이 죄인이 주님 앞에 한없는 은혜 받고서 내 생명 모두 드리오니 그 풍성하신 은혜를 주 내게 내려주소서. 미국 필라델피아 태생의 여류 찬송 작가이며 교육자인 엘자 에드먼드 히윈 여사의 찬송입니다. 그녀는 평생 독신으로 살면서 그리스도를 본받아 진정한 형제를 실천했을 뿐만 아니라 주일학교 사업에 남다른 관심을 가지고 헌신하신 분이십니다. 3절 가사입니다. 내 임금 내주 예수여, 주 은혜에 감격하여 한없는 감사 찬송을 내 주님 앞에 드리오니 내 마음과 정성 다하여 늘 기뻐하며 살리라. 우리 모두의 고백과 간증이 되는 그런 내용이죠. 이 귀한 찬송을 마드리 합창단의 찬양으로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사람이 세상을 살면서 많은 고난과 어려움을 겪게 되지만은 자녀가 먼저 죽는 일처럼 고통스러운 일은 없을 것입니다. 전염병으로 자녀들을 모두 잃고 절망에 빠져 있던 엘자베스 페어슨 프린티스 여사가 쓴 찬송인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은 그래서 찬송을 부르는 모든 성도에게 영적 감동을 주는 것 같습니다. 이전에 세상 나 기뻤어도 지금 내 기쁨은 오직 예수. 다만 내 비는 말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더욱 사랑. 네, 신앙의 깊은 자리에 간 성도가 아니면 고백할 수 없는 놀라운 은혜의 찬송입니다. 바리톤 김승철님의 찬양으로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오늘 영혼의 찬송에서 드리는 경배 찬송은 찬송하는 소리 있어입니다. 토마스 켈리 목사가 시를 쓰고 미국 음악 교육의 아버지로 칭송을 받는 로엘 메이슨이 곡을 쓴 찬송입니다. 주요 3하운만을 사용하고 선율이 너무나 단순한 음악적 선택을 했지만 이것이 오히려 이 찬송의 회중성과 역동성을 높이는 원인이 된 것 같습니다. 삶이 찬양이 되고 찬양을 삶으로 고백하는 저와 방송가족들 되기를 소망합니다. 제작의 문명산 PD, 저는 찬송기기 김성식 목사였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부산 극동방송 문화부흥 캠페인 책 책을 읽읍시다. 이달의 첫 번째 추천 도서는 성경 나의 사랑 나의 생명입니다. 이 책은 베아노 저자가 성경이 어떻게 기록됐는지 우리가 어떻게 성경을 읽고 이해해야 하는지 쉽게 풀어낸 책입니다. 두 번째 추천 도서는 카르페 디엠 오늘을 붙잡아라입니다. 이 책은 한성호 저자가 잠언과 복음서 말씀을 따라 오늘을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 깊은 묵상으로 풀어낸 책입니다.

0: 푸르른 실록이 가득한 5월,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의 기쁨을 경험하시길 바랍니다. 이 캠페인은 부산극동방송과 세상의 빛들을 전하는 고신대학교가 함께합니다.
1: 안녕하세요. 셰프 에드워드 리입니다. 빨리빨리. 한국 사람들은 이 말을 입에 달고 살더군요. 하지만 바쁜 걸음을 멈추는 모습에 놀랐습니다.
2: 제가 들어드릴게요.
3: 여기 앉으세요.
1: May I help you? 모르는 사람끼리 서로 존중하고 배려하는 모습을 보며 이게 대한민국이구나 생각했습니다. 가장 빠른 나라 대한민국에는 가장 따뜻한 멈춤이 있습니다. 공익광고 협의회.

0: CBC 미션 FM.
1: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 2026년 극동방송 주제 선구입니다. FM 93.3MHz, 녹산중계소 FM 96.7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QQ, 극동방송에서 6시를 알려드립니다.

주님과 이 아침을 거룩하고 복된 주일 아침입니다. 평안하십니까? 공부영입니다. 교회는 보통 5월 둘째 주일을 어버이 주일로 지킵니다. 5월 하면 어떤 생각이 가장 먼저 떠오르세요? 떠오르는 것이 많겠지만 5월은 가정의 소중함을 일깨우는 가정의 달이라는 사실입니다. 자녀들이 부모를 닮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일인데요. 부전자전이라는 말이 있듯이 자녀들은 부모를 바라보며 알게 모르게 모든 면을 닮아갑니다. 사도 바울은 영적 자녀들에게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가 된 것 같이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고 말했습니다. 과연 바울처럼 내 자녀들에게 나를 본받으라고 자신 있게 말할 수 있는지요? 나의 습관과 나의 인격과 무엇보다 중요한 신앙적인 믿음에 있어서 나의 형상을 닮은 자녀들이 됐을 때 부끄럽지 않을 수 있을까요? 우리의 자녀들에게 믿음의 본이 되게 살고 나를 닮게 부끄럼 없는 삶이 되도록 주 안에서 바른 크리스찬의 삶이 되기를 기도하는 그런 하루가 되시기 바랍니다. 매일 아침 은혜의 찬송과 큐티로 엮어드리고 있는 주님과 이 아침을 오늘 준비된 첫 곡입니다. 주님이 가신 섬김의 길은 서울 모태탑 창단입니다.

0: 라디오 큐티. 매일 아침 삶의 지혜와 소망을 들려주는 라디오 큐티는 나침반 출판사가 발행한 김장환 목사님과 함께 경건생활 365일 새일을 행하리라와 함께합니다.
1: 저희가 평온함을 인하여 기뻐하는 중에 여호와께서 저희를 소원의 항구로 인도하시는도다. 시편 107편 30절 말씀입니다. 꿈이 없는 이유. 오늘의 큐티 제목입니다. 한 설문조사 기관에서 10대 20대를 대상으로 꿈에 대해 물었습니다. 대부분은 꿈에 대해 이런저런 이야기를 했지만 196명은 아무런 꿈이 없다고 응답했습니다. 196명을 대상으로 꿈이 없는 이유에 대해 물었는데 이들은 다음과 같이 대답했습니다. 내가 뭘 잘하는지, 내 적성이 뭔지 모르겠다. 89%. 하고 싶은 건 많은데 잘할 자신이 없다. 5%. 꿈을 왜 가져야 하는지 모르겠다. 6%. 생각해보면 정말로 맞는 말입니다. 우리가 아이였던 시절에는 어떤 꿈을 가지고 있었을까요? 어렸을 때 꿈이 없으면 잘못된 걸까요? 아이들이 조금씩 자라면서 어른들은 기계적으로 꿈에 대해 묻습니다. 나중에는 적성을 묻고 그 다음에는 전공을 묻습니다. 그런데 이제 세상을 10년, 기껏해야 15년 정도 산 아이들이 무엇을 안다고 꿈을 정하고 진로를 정할 수 있을까요? 어쩌면 꿈이 없다는 말이 솔직한 대답일 수 있습니다. 다양한 경험을 하며 느끼지 못하면 꿈을 품을 수 없습니다. 그러나 더욱 중요한 한 가지 사실은 주님을 만나지 못하면 진정한 꿈을 알 수 없다는 것입니다. 나의 모든 것을 아시고 나를 위한 계획을 창세 전부터 세우신 주 하나님을 만나지 않은 상태에서의 꿈은 의미가 없습니다. 우리를 창조하신 주님은 우리를 향한 완벽한 계획 또한 가지고 계십니다. 내 인생의 행복을 위한 해답지를 가지고 계신 주님을 만나 꿈보다 더 위대한 사명을 품으십시오. 복되고 형통합니다. 아멘. 주님, 저를 향한 주님의 완벽한 계획이 무엇인지 깨달아 알게 하소서. 주님이 나에게 주신 비전과 사명이 무엇인지 주님께 기도하며 답을 구합시다. 묵상하시면서 각자의 영적 일지를 적어보시기 바랍니다. 라디오 큐티 낭독의 장대진이었습니다.

매일 아침 삶의 지혜와 소망을 들려주는 김장환 목사님과 함께하는 라디오 큐티는 유튜브 영상으로도 보실 수 있습니다. 예수님을 모르는 분에게는 전도용으로, 믿음의 가족들에게는 풍성한 하루를 선물하실 수 있습니다. 지금 샵 1069, 우물정 1069, 50원의 유료 문자로 큐티라고 보내주시면 라디오 큐티 유튜브 영상 링크를 보내드리겠습니다.

주 예수 내 맘에 들어와 계신 후 아이누스 합창단이었습니다. 매일 아침 은혜의 찬송과 큐티로 엮어드리고 있는 주님과 이 아침을 이어지는 곡 나의 갈 길 다 가도록 박종호 씨가 노래합니다. 이 찬양 함께 부르시면서 오늘 마련한 주님과 이 아침을 순서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주님은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로 말미암음이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줄 알므로 우리도 그리스도 예수를 믿나니 이는 우리가 율법의 행위로서가 아니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의롭다 함을 얻으려 함이라. 율법의 행위로서는 의롭다 함을 얻을 육체가 없느니라. 갈라디아서 2장 16절 말씀입니다.

0: 생전파 70년 그리고 영원히
1: 평안을 전하는 부산 극동방송입니다.

위대한 화가 렘브란트의 작품 중에 갈릴리 호수의 폭풍이라는 작품이 있습니다. 1633년에 그려진 이 작품은 거대한 파도에 45도 기울어진 배 그리고 그 안에 있는 사람들의 모습을 담아내고 있습니다. 이 그림은 45도 대각선으로 양분되는데요. 밝음과 어둠, 소란스러움과 고요함, 분주함과 평온함이 교차되고 있습니다. 특히 배우에서 벌어지는 인간의 다양한 반응이 눈길을 끌고 있습니다. 누군가는 돛을 잡고 절규하고 누군가는 배 밖으로 몸을 내밀어 구토하며 또 누군가는 예수님 앞에 엎드려 살려달라 애원을 합니다. 렘브란트는 정교한 붓터치로 차갑게 흩날리는 바닷물과 팽팽하게 당겨진 밧줄의 질감을 살려냈는데 이는 정적인 화면 속에 마치 거센 바람 소리와 비명이 들린 듯한 압도적인 현장감을 부여합니다. 안녕하세요. 찬양 풍경의 진행자 더사랑 지구촌 교회 조범주 목사입니다. 이 렘브란트 이 작품은 빛과 어둠, 혼란과 고요, 분주함과 평온함 등 많은 대비를 보여주고 있는데요. 제목부터가 심상치 않습니다. 제목이 갈릴리 호수의 폭풍이잖아요. 호수라는 단어와 폭풍이라는 단어가 어울리지 않습니다. 하지만 그 어울리지 않는 것이 도리어 잘 어우러지는 경우도 참 많습니다. 이 갈릴리 호수의 폭풍을 노래한 찬양 한 곡 듣겠습니다.

찬양을 듣고 있지 않니 갈릴리 바다의 현장에 가 있는 것 같은 착각을 느끼기도 합니다. 심지어 내 마음 가운데 깊은 평화가 임하는 것을 느끼기도 하는데요. 호수에 폭풍이 일어난다는 게 참 쉽게 이해가 되지 않잖아요. 그런데 갈릴리는 지형 때문에 호수에서 큰 파도를 경험하게 됩니다. 사방으로 높은 산이 둘러있다 보니 바람이 산을 타고 내려오면서 광풍으로 바뀌죠. 이 광풍이 잔잔한 파도에 큰 파도를 일으키는 겁니다. 그래서 갈릴리 호수를 갈릴리 바다라 부르기도 합니다. 이 복음서에는 이 갈릴리 호수에서 풍랑을 만난 제자들의 모습이 몇 번 등장합니다. 근데 마가복음 6장은 뭔가 조금 이상한 구절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48절인데요.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바람이 거스림으로 제자들이 힘겹게 노젓는 것을 보시고 밤 사경쯤에 바다 위로 걸어서 그들에게 오사 지나가려고 하시매. 이 구절 속에서 몇 가지 궁금증이 발견됩니다. 첫 번째, 왜 예수님은 빨리 오지 않으셨을까? 제자들의 배를 띄운 시간이 오후 6시에서 9시경, 그리고 호수 중간쯤 갔을 때가 새벽 3시에서 6시 사이니까 제자들은 최소한 6시간에서 9시간 동안 호수에 있었다는 결론입니다. 한 시간이면 충분히 갈 수 있는 그 거리니까 이 적어도 다섯 내지 여덟 시간은 무척 고생했다는 계산이 나오거든요. 그런데 주님은 빨리 오지 않으셨습니다. 우리도 일상에서 이런 경우를 많이 경험하잖아요. 때론 주님의 침묵이 참 버거울 때가 많습니다. 주님의 침묵을 한두 번 겪은 것 아닌데도 불구하고 말입니다. 하지만 결론은 잘 알잖아요. 주님은 침묵 중에도 일하고 계신다는 것을 말입니다. 광야에 길을 내시고 사막에 강을 내신 하나님, 길을 만드신 분, 이 찬양 우리 함께 들어보실까요? 마커스의 찬양으로 함께합니다.

주님은 보이지 않아도 일하시는 분이십니다. 제자들이 힘겹게 노를 저을 때 주님은 가만히 계신 것 같죠? 하지만 그분은 산에서 기도하고 계셨고 이제 제자들을 위해서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이 마가복음 6장에서 발견된 또 하나 이상한 점, 지나가려고 하셨다는 말씀입니다. 풍랑 위를 걸어오신 주님께서는 제자들이 탄 배 곁으로 그냥 지나가시려고 하셨습니다. 이게 이해가 되지 않는 거죠. 주님께서 고난당하는 우리를 못 본 척 하신 적 없잖아요. 버리신 적 없잖아요. 근데 왜 그냥 가시려 했을까? 이 다음 구절에서 답을 얻을 수 있는데요. 다음 구절 25절은 이렇습니다. 제자들이 그가 바다 위로 걸어오심을 보고 유령인가요? 소리 지르니. 예수님께서 그냥 지나가려 하시자 그때서야 제자들이 비로소 반응을 보였습니다. 그 전까지는 이 역풍과 싸우느라고 옆을 볼 여유가 없었던 거죠. 그러다 보니 주께서 물 위를 걸어오신데도 불구하고 그걸 보지 못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냥 지나가시라 하시니까 그때서야 비로소 보인 거죠. 그러니까 주님께서 그냥 지나가시라 하신 이유는 풍랑만 바라보던 제자들이 주님을 바라보도록 하기 위함이었습니다. 맞아요. 문제가 생기면 문제만 쳐다보는 게 우리들이잖아요. 이게 우리들의 문제이기도 하고요. 그럴 때는 우리의 시선을 주께 고정을 시켜야 되는데도 말입니다. 자, 지금이라도 우리 시선을 현실에서 떠나 주님께로 고정시키고 주를 바라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괴로울 때는 주님을 바라보라는 찬양 함께 들으시겠는데요. 괴로울 때 주를 보라. 이 찬양 오늘은 줄리어드 트레이의 연주곡으로 들으시겠습니다.

갈릴리호수에서 풍랑 만난 제자들에 대한 사건은 각 복음서의 기자들마다 조금씩 관점이 좀 다르더라고요. 마태복음은 베드로가 물 위를 걸었던 사건에 초점을 맞추고 있고, 요한복음은 풍랑 가운데 주님을 만나 기뻐하는 제자들에게 초점을 맞춘 반면에 이 마가복음은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가신 것에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바람과 파도가 어떻게 잠잠해졌는지에 대해서도 잠잠합니다. 그저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가시니 바람이 그쳤다라고 단순하게 기록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요, 복음은 참 단순합니다. 그저 예수님께서 계시면 돼요. 오늘 또 예수님 한 분이면 충분하다고 고백하면서 행복한 주일 보내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찬양 풍경 제작의 김겸, 진행의 더사랑 지구촌께 조범조 목사였습니다. 지금 극동방송 듣게 하세요. 기적이 일어납니다. 우리는 지금 생명을 전하고 있습니다.

0: CBC Mission FM.
1: 복음 전파 70년 그리고 영원히 2026년 극동방송 사역표입니다. FM 93.3MHz, 녹산중계소 FM 96.7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QQ 극동방송에서 7시를 알려드립니다.

0: 나의 사랑, 나의 조국, 나라를 위한 기도. 광양 세동산교회 서상현 목사님입니다.
1: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우리 대한민국을 주님의 손에 올려드립니다. 이 나라를 긍휼히 여기사 하나님을 경외하는 나라가 되게 하시고 진리와 공의가 강물처럼 흐르게 하여 주옵소서. 대통령과 모든 위정자들에게 지혜와 분별력을 주셔서 자기의 유익이 아니라 국민과 나라를 위한 정직한 결정을 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나라를 섬기게 하옵소서. 한국교회가 다시 복음의 본질로 돌아가게 하시고 세상의 소금과 빛으로서 거룩함을 회복하게 하시며 선교의 사명을 감당하여 열방 가운데 복음이 흘러가게 하옵소서. 이 나라를 붙드시고 회복시키시는 주님을 바라보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목사의 시와 찬미. 극동방송 방송가족 여러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이목사의 시와 찬미, 장유중앙교회 이경로 목사입니다. 네, 오늘 2026년 5월 10일 5월 가정의 달 둘째 주일입니다. 네, 특별히 이번 주일은 또 어버이 주일로 지키는 교회들도 많은 걸로 아는데요. 예, 나으시고 계신 부모님의 은혜가 또 깊은 감사와 기쁨으로 오늘 함께 나누는 시간이 되시고요. 뿐만 아니라 주님께 큰 영광 돌리는 복된 주일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오늘은 고린도전서 13장 12절 말씀 함께 묵상하면서 이 시간 열어갑니다. 우리가 지금은 거울로 보는 것 같이 희미하다. 우리가 지금은 거울로 보는 것 같이 희미하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 희미라는 말, 헬라어로 아이니그마, 아이니그마라는 말인데요. 정말 여기에만 나오는 명사형입니다. 근데 이제 이게 무슨 뜻이냐면 수수께끼 이런 뜻이에요. 영어로 에니그마를 나타내는 그런 단어가 여기 쓰이고 있습니다. 아이니그마. 사도 바울은 하나님에 대한 신앙생활이 가지는 그 수수께끼와 같은 그 불완전함을 표현을 이렇게 한 거죠. 이것은 또한 그 자신의 신앙이나 신학이 희미하기 때문에 함부로

이웃을 정죄하기보다는 함께 서로 배우며 가겠다는 그런 겸손한 모습도 함께 담고 있는 그런 말. 그래서 아직 나도 희미하다 이렇게 표현하는 거죠. 그러면서 이 단어가요 찬양을 뜻하는 명사 아이노스에서 파생되었다는 사실도 기억해야 됩니다.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정말 수수께끼와 같은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발생합니다. 그때마다 오히려 그것으로 말미암아 주님을 찬양하였다는 뜻이기도 할 것입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인도하심은 어떤 때는 수수께끼와 같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의 인생 그 자체가 수수께끼일 것입니다. 그러나 그 시 또한 주님을 찬양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되는 것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오늘 우리 가정들이 이 가정의 달을 맞아서 정말 수수께끼 같은 인생길을 살아가지만 그 수수께끼 같은 인생을 통해서 하나님께 찬양드리고 감사드리고 영광 돌릴 수 있는 복된 가정들 되기를 축복합니다.

네. 우리가 인생을 얘기할 때 참 그런 얘기 많이 합니다. 알다가도 모르겠다. 이 말은 오늘 말하는 그 수수께끼 같다. 희미하게 보인다. 이 표현. 그죠? 예. 네. 아이니그마. 그렇습니다. 우리 인생은 정말, 알 것 같다가도 어느 순간 되면은 정말 인생 모른다. 그런 생각을 하게 돼요. 정말 한치 앞도 내다볼 수 없는 거죠. 근데요, 확실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분입니다. 지금 내 눈에는 꼬여있는 것 같고 지금 내 눈에는 안 되는 것 같은 이 상황. 정말 왜 이런 일이 일어났나. 풀 수 없는 수수께끼 같은 것으로 내 상황을 받아들일 때도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결국에 이 모든 수수께끼를 통해서 찬양하게 하시고 이 정말 이해할 수 없는 이 상황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신다는 믿음,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시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온전히 고백하며 나아가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되기를 다시 한번 바라봅니다.

내가 가는 모든 길에 먼저 가 계신 주님을 믿습니다. 언제나 나 혼자 달려간다 생각하지만 언제나 주님이 먼저이셨습니다. 가족이 모두 잠든 시간에 가장 먼저 일어나 일터로 나갈 때 남들은 다 자는데 나는 일하러 간다 외로워하지만 이미 주님은 나의 일터에 가 계셨음을 고백합니다. 나의 외로움은 언제나 사실이 아니라 느낌이었음을 고백합니다. 나의 사실은 주님과의 동행이었고 나의 느낌만 혼자였습니다. 이제 오늘은 느낌보다 사실을 믿는 믿음으로 살기 원합니다. 믿음이 그 느낌을 이기게 하소서. 그래서 가장 작은 일에도 감사하고 기뻐하게 하소서. 작아 보이는 그 일 뒤에 숨어 계신 거대한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소서. 작은 일을 이루기 위해 얼마나 많은 큰 움직임이 있었는지 깨닫게 하소서. 작은 일 속에 있는 가장 위대한 것을 볼 줄 아는 사람이 되게 하소서. 오늘 나의 작은 노력이 위대한 일로부터 시작되었음을 알고 시도하게 하소서. 작은 자를 사랑하게 하시고 작은 친절을 베풀게 하소서. 작은 미소를 던지게 하시고 작은 악수를 청하게 하소서. 그렇게 내가 커가는 것을 깨닫게 하소서. 나의 위대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가슴 뛰는 이야기 함께 하시겠습니다. 오늘은 김다위 목사님의 하나님 마음에 맞는 사람, 하나님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는 제목의 책의 한 대목입니다. 그리스도인이 세상 안에서 세상과 동화되지 않고 구별되게 산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영화와 음악과 SNS 등 각종 미디어를 통해 우리의 생각과 행동, 가치관이 끊임없이 영향을 받고 세속적으로 유혹을 받기 때문입니다. 그리스 신화에 보면 세이렌이 나옵니다. 이 세이렌은 바다를 항해하는 선원들을 노래로 매혹시켜서 목숨을 잃게 만드는 그런 존재죠. 오디세우스는 집으로 돌아오던 길에 세이렌이 사는 섬을 지나가게 됩니다. 그는 선원들의 길을 밀랍으로 막게 하고 자신의 몸은 돛대에 묶게 합니다. 그리고 어떤 일이 있어도 절대로 그 줄을 풀지 말라고 부탁합니다. 세이렌의 유혹은 미래에 대한 비밀을 알려주겠다는 것, 그 노래를 들으면 더욱 현명해지고 위대해질 수 있다는 그런 내용이었다고 합니다. 그러나 선원들은 길을 막았고 오디세우스는 귀를 열었지만 몸을 묶었습니다. 그리하여 이들은 미혹되지 않고 가던 길을 따라 귀향할 수 있었습니다. 이 세이렌의 목소리가 바로 오늘날 그리스도인이 세상에서 매일같이 마주하는 유혹입니다. 마귀는 믿는 이를 유혹하여 하나님의 길에서 벗어나게 만드는 데 능합니다. 마귀가 하는 미혹의 본질은 시선을 분산시키는 것입니다. 반면에 거룩은 하나님만 보는 것, 즉 싱글 포커스입니다. 하나님만 바라보는 자가 거룩한 자요. 아내만 바라보는 남편이 거룩한 남편입니다. 그러므로 거룩의 반대는 시선이 나뉘는 것, 분산되는 것, 마음이 둘로 갈라지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처럼 시선을 분산시키는 것이 마귀가 하는 미혹의 본질이죠. 이는 거룩한 백성들을 다른 나라 백성처럼 만들기 위한 전략일 것입니다. 네, 김다희 목사님의 하나님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는 책의 한 대목이죠. 깊은 통찰이 있습니다. 저는요, 그런 생각해요. 창세기를 읽다 보면서 깨닫게 되죠.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을 왜 잃게 됐나? 거기서 왜 쫓겨났나? 사실은 하나님이 만드신 완벽한 코스모스 세상이거든요. 하나님 그 세상을 사랑하는데 시선을 분산시키는 거예요. 뱀이, 야, 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 저거 한번 봐봐봐. 저거 아무것도 괜찮아. 이렇게 유혹하죠. 처음에는 관심도 없었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다른 때로 시선을 분산시키면서 하는 말이 뭡니까? 야, 너 이거 먹으면 더 잘 될 거야. 욕심을 안에 불어넣죠. 그러면서 제가 창세기를 계속 묵상하면서 깨닫게 되는 게 있어요. 우리를 흔들고 미혹하고 유혹하는 마귀의 전략이 뭐냐? 인간이면 가지게 되는 그 소유와 획득에 대한 욕심을 부추기는 거야. 내가 더 가져야지. 소유해야지. 저거 획득해야지. 이렇게 되면 우리의 시선은 다른 곳으로 분산이 되고 나누어지고 그럴 수밖에 없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거룩을 잃게 되는 겁니다. 이 마귀의 전략에 우리 가정들이 또 우리 교회가 우리 성도들이 흔들리지 않고 미혹당하지 않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 궁금해요. 이제 함께 하실까요? 오늘 궁금증은 아주 신학적인 질문이기도 하고요. 이런 미혹을 또 많이 받기도 하는데요. 뭐, 한마디로 이런 겁니다. 한번 구원받으면 모든 죄가 사해지고 이후에 범죄는 죄가 되지 않나요? 하는 질문인데요. 구체적으로 질문 내용은 이렇습니다. 한번 구원받으면 모든 죄를 다 사함받았기 때문에 그 이후에 범죄는 죄가 되지 않는다는 사람을 만났다는 겁니다. 야, 여러분, 이거 큰일 날 소리입니다. 구원받았노라고 하면서 성경이 금한 계명들을 상습적으로 범한다면 구원을 벗어난 행위임은 물론 윤리적으로도 용납할 수 없는 죄가 됩니다. 그런 교리를 내세우고 있는 집단이 있습니다. 그들은 이미 이단으로 판정받았고요. 사회적 물의를 일으키기도 했던 집단입니다. 여러분, 경계하셔야 돼요. 구원받았으니까 이젠 죄 지어도 된다? 야, 이거는요, 성화의 개념도 없고요. 정말 구원의 개념, 그 구원의 신비와 죄사함 받은 사람의 은혜에 대한 것을 완전히 왜곡시키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리스도인의 구원은 세 가지 시제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과거 구원, 그리고 현재 구원, 그리고 미래 구원이라는 것이죠. 세 가지 시제. 믿음으로 이미 구원받았고, 되고 있으며 장차 구원이 완성된다는 그런 것이죠. 구원은 인간의 의지나 결단으로 받는 것이 아닙니다. 구원은 믿음으로 받는 하나님의 은혜고 선물이죠. 바울은 두렵고 떨림으로 그 구원을 이루라고 했죠. 가룟 유다는 예수님의 제자로 부름받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제자의 도를 지키지 못한 채 차라리 태어나지 않았더라면 좋았을 배신자의 길을 택하죠. 최초의 사람 아담도 범죄 후에

된 동산에서 추방당합니다. 히브리서 10장 26절에 뭐라고 합니까? 우리가 진리를 아는 지식을 받은 후 짐짓 죄를 범한 적 다시 속죄하는 제사가 없고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짐짓 범죄란 죄인 줄 알면서 고의로 범하는 죄를 말하고 있는데요. 구원받았기 때문에 어떤 죄를 범하든 죄가 성립되지 않는다는 것은 범죄를 조장하고 범죄에 대한 책임을 회피하게 만드는 비성경적이고 이단적 발상입니다. 우리 기독교인들의 바른 신앙 자세도 아주 중요합니다. 뭐냐면 첫 번째는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확신하고 고백하는 거죠. 로마서 10장 10절을 읽어보십시오. 두 번째는 뭐냐면 날마다 자신을 쳐서 복종시키고 죄를 멀리하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9장 27절을 읽어보십시오. 그리고 세 번째, 성령님의 내지와 이끄심을 따라 살아야 한다는 겁니다. 요한복음 14장 16절, 로마서 8장 14절 한번 읽어보십시오. 여러분 이렇게 인간은 약한 존재여서 악한 영에 휘둘리고 죄를 범하게 됩니다. 그러나 성령님과 함께하고 인도하심을 따라 살면 죄의 유혹과 사탄의 집요한 도전을 능히 이길 수 있을 것입니다. 주변에 거짓된 교리로 혹은 그런 사상으로 미혹하는 분들을 경계하십시오. 깨어 있으십시오. 성령과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네. 우리가 가정의 달을 이렇게 이어가면서 행복한 가정을 꿈꾸지 않습니까? 그럼 도대체 어떻게 하면 행복한 가정을 이루어갈 수 있을까? 네. 여러 가지 기도하면서 우리가 묵상하는데요. 한 가지는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우리가 왜 일을 하고 직장을 다니고 돈을 벌죠? 사실은 가정을 행복하게, 가정을 지키고 가정을 기쁨이 넘치는 그러한 공동체로 세워가기 위해서 그 물질의 풍성함이 필요하니까 일을 하고 돈을 버는 거잖아요. 근데 이게 어느 순간 이게 바뀌어요. 예, 돈을 벌기 위해서 가정을 희생시키는 거야. 예, 내가 지금 일을 해야 되니까 좀 인내해라 참아라 하면서 자꾸 가정을 후순위로 뭐 남편과 아내를 뒤로 자녀들을 후순위로 밀어버려요. 사실은 가정을 위해서 일을 하고 돈을 버는 건데 말이죠. 돈이 목표가 돼버려서 이렇게 되면 가정이 행복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꼭 기억하세요. 우리가 정말 이렇게 살아가는 것들 중에 정말 중요한 것을 왜곡시키고 뒤틀리게 만들고 주객이 전도되게 하는 게 사단이 하는 일이에요.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 위해서 사역을 하잖아요. 근데 그 사역 자체, 그 일이 또 목표가 돼버려. 그러면 하나님을 잊게 돼요. 그러면 또 이게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가 마음에 새기고 꼭 잊지 말아야 될 게 뭐냐. 이렇게 이 주객을 전도시키고 다른 쪽으로 시선을 분산시키고 나누는 존재. 오히려 내가 중요하게 생각하고 내가 우선순위로 삼아야 될 것들을 뒤로 밀게 만드는 그런 음성, 그건 미혹이고 그런 감정은 사단이 나를 유혹하기 위해서 불러일으키는 감정이라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서 예배하고 헌신하고 사역하는 거지. 사역 자체를 위해서 우리가 일하는 게 아니거든요. 하나님을 잊지 말아야 돼요. 마찬가지 일터에서 일을 하는 것도 돈을 벌러 아침부터 나가는 것도 우리 가정을 좀 잘 지켜보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자. 이게 목표지. 일 자체가 목표가 되게 하는 것 그것은 사단의 역사다. 꼭 기억하시고 한번 우리 삶을 다시 재정립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네, 이제 저는 물러갑니다. 여러분 정말 이 한 주간도 이 5월 한 달도 천국을 땅에서 경험하는 복된 삶, 복된 가정, 천국 가정을 만드시고 경험하시면서 살아갈 수 있기를 바라고요. 그런 삶을 통해서 주변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예수님이 증언되는 복의 통로가 되는 복된 가정들, 복된 삶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저는 장애중앙교회 이경로 목사였습니다. 샬롬.

2026년 극동방송 주제 선구입니다. FM 93.3MHz, 녹산중계소 FM 96.7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QQ 극동방송에서 8시를 알려드립니다.

0: 라디오 주일 예배. 예배를 드리고 싶어도 드릴 수 없는 환우 여러분, 그리고 부득이 예배를 드릴 수 없는 현장에 계신 방송 가족 여러분들을 위한 라디오 주일 예배. 오늘 이 시간은 부민교회 지난주 예배 실황을 녹음 편집해 방송해드립니다. 박현명 목사님의 말씀으로 함께 하시겠습니다. 은혜 가득 누리시는 시간 보내시기를 소망합니다.
1: 모두 자리에서 일어서시겠습니다. 자, 오늘은 어린이 주일, 우리 교회는 자녀 축복 주일입니다. 우리 청년들과 대학생들, 청소년들 다 품기 위해서 자녀 축복 주일로 지키는데, 오늘은 앞뒤 좌우 보시면서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예수님은 우리 자녀들을 너무나 사랑하십니다.

이날은 여호와께서 정하신 것이라 이날에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리로다. 여호와의 이름으로 오는 자가 복이 있으며 우리가 여호와의 집에서 너희를 축복하였도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하리로다.

하나님 아버지, 한 주간 삶 가운데 혹 회개하지 않고 넘어간 죄들 있다면 이 시간 철저하게 회개하고 용서받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 예수 믿는다면 늘 진실해야 하는데 때로 그러하지 못했습니다. 마음과 생각이 깨끗해야 하는데 그러지를 못했습니다. 겸손해야 하는데 겸손하지 못했습니다. 모이기에 힘써야 하는데 열심 내지 못했습니다. 기도해야 하는데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말씀에 순종해야 하는데 불순종하였습니다. 감사해야 하는데 불평 원망했습니다. 주님, 예수 믿은 지 꽤 되었지만 여전히 이리도 부끄러운 저희들의 삶을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의 공로 의지하오니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예배의 깊은 곳으로 나아갑니다. 오늘 이 예배를 통해 다시금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에 합한 자로 세워질 수 있도록 이 시간 우리 모두를 말씀으로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하나님과 나 자신만이 아는 죄악들을 생각하며 참회 기도를 계속합니다.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너희의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휘어질 것이요.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희게 되리라.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찬송가 565장을 찬송합니다.

영광과 존귀와 찬양을 홀로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만유의 주 하나님, 오늘도 예배로 불러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예배 가운데 주의 영광만 나타나시며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는 생명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주의 전과 예배를 섬기는 손길들을 축복하시며 성가대의 찬양이 온 성도가 함께 고백하는 감사의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말씀을 대언하는 주의 사자에게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충만하여 말씀이 선포될 때 귀를 열어 깨닫게 하시고 순종과 행함의 살아있는 믿음으로 나아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예배가 되게 하옵소서. 주의 이름만 온전히 높임을 받으시며 우리를 구원하신 그리스도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 찬양 기도 드립니다. 아멘.

오늘 자녀 축복 주일 가운데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두 군데입니다. 마태복음 18장 3절 그리고 마가복음 10장 13절 이하의 말씀 우리 자막을 통해서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먼저 마태복음 18장 3절 4절을 저 여러분이 함께 합독합니다. 시작. 이르시되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돌이켜 어린아이들과 같이 되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어린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사람이 아멘. 마가복음 10장 13절부터 16절까지 말씀도 역시 합독합니다. 시작. 사람들이 예수께서 만져주심을 바라고 어린아이들을 데리고 오매 제자들이 꾸짖거늘 예수께서 보시고 노하시어 이르시되 어린아이들이 내게 오는 것을 용납하고 금하지 말라. 하나님의 나라가 이런 자의 것이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하나님의 나라를 어린아이와 같이 받들지 않는 자는 결단코 그곳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하시고 그 어린아이들을 안고 그들 위에 안수하시고 축복하시니라. 아멘. 오늘 2부 예배는 먼저 할렐루야 찬양대 찬양하신 후에 유치부 그리고 헤세드 초등 2부 대학부 청년에 나와서 또 특송하시겠습니다.

박수 좀 크게 해주소.

우리 찬양 받으신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우리 할렐루야 찬양대도 귀한 찬양 감사합니다. 납디좌우로 한번 축복 인사 나누겠습니다. 너무 잘 오셨습니다.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네, 어젯밤부터 비가 와가지고 오늘 아침에도 온라인 드릴까 고민했던 분들이 계실 수 있는데 온라인 드리지 않고 현장에 오셔서 너무 잘하셨고 하나님 기뻐하실 줄 믿습니다. 서광원 작가라는 분의 글이 있는데 한번 소개하겠습니다. 숲에 어린 나무가 없다면 그 숲은 죽어가고 있는 것이다. 제 아무리 낙낙장송이 우거졌다 해도 어린 묘목이 없는 숲은 미래가 없다. 미래가 없다는 것은 죽어가고 있다는 뜻이다. 마찬가지로 새싹이 없는 초원, 초등학생이 없는 나라, 뜨거운 가슴을 지닌 젊은 사원들이 없는 조직은 죽어가고 있다. 여러분, 이 시가 말하는 말을 그대로 한국 교회 현재 상황에 투영해 보면 어떻습니까? 오래전 아니고 최근 2026년 현재 한국에 6만여 교회가 있는데 그 교회의 교회 학교, 주일학교죠. 교육부서를 운영하고 있냐 조사를 했습니다.

일부 초등학생들 부서가 있냐? 55%예요. 여러분, 위기이지 않습니까? 왜 이렇게 표정이 편안하십니까? 위기예요, 위기. 큰일 났습니다, 여러분. 지금부터라도 위기 의식을 가지고 다음 세대를 위해 좀 투자하고 대비하고 준비하지 않으면 여러분, 30년, 40년 후에 문 닫는 교회가 속출한다는 얘기입니다. 이 통계대로 하면, 이 흐름대로 하면. 선지자 이사야가 히스기야에게 이 남유다가 이대로 가다가는 미래가 없습니다. 앞으로 큰일 납니다. 분명히 경고를 했습니다. 한번 볼까요? 열왕기하 20장 16절에 17절에 이사야가 히스기야에게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소서. 여호와의 말씀이 날이 이르리니 그날이 되면 어떻게 오늘까지 싸워두었던 것이 바벨론으로 옮긴 바 되고 하나도 남지 아니할 것이요 또 왕의 몸에서 날 아들 중에 사로잡혀 바벨론 왕궁의 환관은 내시거든요. 내시들이 속출한다는 거예요. 우리 다음 세대들 중에 바벨론에 잡혀간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경고를 들었으면 지도자 히스기야는 어떻게 반응해야 됩니까? 막 각성하고 다시 다음 세대를 세우자 그러고 우리가 이대로 두면 안 된다 그러고 막 거룩한 긴장감을 조성해야 되는데 히스기야가 어떻게 했는가? 이어 19절을 표준 새번역으로 한번 보시죠. 히스기야는 자기가 살아있는 동안만이라도 평화와 안정이 계속된다면 그것만으로도 다행이라고 생각하였다. 여러분, 얼마나 히스기야가 이기적인 모습입니까? 말년에. 나 있는 동안만 편하면 된다는 거예요. 그 다음은 난 모르겠고. 그 다음 왕이 자기 15년 더살 동안 태어난 아들 므낫세 아닙니까? 정말 골 때리는 왕이 태어났잖아요. 결국 바벨론의 70년 포로 시작되지 않습니까? 오늘은 예수님이 어린아이를 주제로 설교하신 내용을 우리가 말씀 두 군데를 찾아 읽었는데 이 예수님의 설교를 가만히 읽어보면 예수님의 설교의 핵심은 어린아이들에게 있지 않고 어린아이를 말씀하시지만 어른들에게 돌이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방금 읽은 내용이 그 관점입니다. 그러면 우리 부모님들, 어른들, 기성세대로 하여금 어떻게 돌이켜야 되는가? 세 가지를 발견하게 하십니다. 첫 번째는 아이들을 막는다는 거예요. 부모님들이. 이거 돌이키라는 거예요. 자, 마가복음 10장 14절입니다. 한번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네. 어른들이, 제자들이 부모들이 아이들 데리고 예수님께 오니까 그거 못 오게 막았다는 거예요. 옛날에 뭐 그런 거 애들은 가라 뭐 이거 있잖아요. 막았다는 거예요. 못 오게. 우리 이제 올해부터 제자 훈련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제가 인도하는 반은 A반인데 화요일 저녁 7시 반에 하고 있어요. 저희 반은 한 20여 명 되는데 그중에 장년 성도님들이 한 6명 6명 두 조가 있고 또 헤세드 우리 신혼부부회가 한 6명 6명 두 조 이래서 한 20여 명이 밤에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헤세드 가정에서 그한 살, 두 살, 세살된 아기들을 데리고 와요. 어디 이제 맡길 데가 없어 데리고 옵니다. 그럼 여러분 솔직히 그두 살, 세살된 아기들이 그한 시간 반, 두 시간 동안 제자훈련 어른들 한다고 각 잡고 가만히 이렇게 있겠습니까? 그게 이상한 거죠. 그 아이들이 조금 보채기도 하고 뭐 저녁이니까 잠이 오기도 하니까 막좀 그러기도 하고 또 엄마 아빠를 조금 이렇게 산만하게 하기도 하고 어떤 애는요 혼자 다니면서 막 방언을 하기도 해요. 아브라타 아브라타 아브라타 아브라타 빨리 집에 가자고 막 그러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 같이 하는 장로님들, 권사님들, 집사님들이요. 제가 미리 한번 여쭤봤거든요. 괜찮대요. 너무 좋대요. 전혀 방해되지 않는데요. 이렇게 아이들과 젊은 가정들과 함께 할수 있어서 너무 좋다는 거예요. 다 받아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교회에 그런 분들 안 계시는데 혹시 앞으로도 이렇게 예배 시간에 혹은 아이를 데리고 꼭 모자실 가지 않고 여기 예배 드리고 싶어도 갈급한 마음에 오는 가정들 이렇게 있으면 혹시 아이가 좀 산만하고 좀 소리 내고 뭐 지금 좀 저렇게 해도 나가라 나가라고 하지 마시라고요. 무언의 압박 쳐다보지 마세요. 그냥
얼마나 귀합니까? 어른들 중에 죄송하지만

하지만 예배 안 드리는 분도 있는데 저 엄마 아빠들이 양육이 힘들어서 은혜 받겠다고 이 자리에 아이 데리고 나오면 여러분 축복해 주셔야 돼요. 수고한다고. 전혀 저도 방해 안 됩니다. 오히려 카톡 이게 방해가 되지 아이들 소리는 전혀 방해가 안 돼요. 여러분 우리 교회에 아이들이 있고 젊은 청소년들, 청년들이 이렇게 있다는 자체가 이 시대에 하나님의 축복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네. 아이들이 소리가 나는 게 얼마나 귀한 일이에요. 그런데 방금 본문에 보니까 2000년 전에 이 당시에는 제자들이 아이들이 예수님께 오는 걸 막았어요. 그렇죠. 그런데 2000년 후인 지금 요즘은 여러분 솔직히 하면 어떻습니까? 일부 부모님들이 막는 경우가 있어요. 아이들이 예수님께 나아가는 일부 부모님들이 막는다고요. 최근에 한 리서치를 봤어요. 서울 경기권 교인들 상대로 익명으로 조사를 했는데 사진을 한번 볼까요? 시험 기간에 학원 시간과 교회 예배 시간이 겹칠 때 자녀를 어떻게 하겠는가 하는 거예요. 교회 빠지게 하겠냐? 그러니까 빠지게 하겠다 대답이 교회 내 중직자인데 57.4%, 서리 집사님들 34.2%, 직분 받지 않은 일반 성도님들 53.5%. 저는 이걸 보면 이게 서울 경기권 조사라서 다행이다 생각했어요. 우리 부민교회 이런 분들 제가 알기로는 안 계세요. 여러분 어찌 보면 이게 부모의 짧은 생각이 아이들이 어릴 때 청소년기에 예수님께 나아가는 걸 막는 거예요. 이게 여러 가지 이유로 오늘 용납하고 금하지 말라의 금하다라는 단어가 NIV 영어성경에 보면 힌더라는 영어도 하는데 방해하다는 거예요. 아이들이 예수님께 나아가는 걸 어른들이 방해하고 있다는 거예요. 또 이런 형태로도 있습니다. 제가 지난 월요일 우리 고신총회 엘더 포럼, 엘더 장로님이라는 뜻이죠. 장로님들, 서울 경기 장로님들 포럼에 발제 강사로 갔는데 한 20일 만에 제가 전도사로 있었던 교회 장로님이 은퇴하시고 거기 오셨더라고요. 오랜만에 만났어요. 대화를 나눈 중에 그 장로님이 지금도 중고등부 교사를 하세요. 그 교회에서 교사를 하시는데 제가 기억나는 한 아이가 초등학생이었는데 당시에 지금 대학 청년인데 그 아이가 교회를 안 나온대요. 그래서 왜 그러냐 그랬더니 그 장로님이 그 아이를 상담을 해보니까요. 아이가 엄마 아빠를 보니까 엄마 아빠가 교회에서랑 집에서랑 너무 다르다는 거예요. 교회에서는 엄마 아빠가 그렇게 헌신하고 봉사하는데 집에 딱 오면 목사 욕하고 장로 욕하고 교회 욕하고 자기 같이 일하는 사람도 험담하고 얘가 초등학교 어릴 때부터 아빠 엄마의 그런 모습을 십수년 쭉 보고 자라놓으니까 지가 이제 대학생이 딱 되고 청년이 되니까 자기가 이제 결정할 수 있죠. 자기 교회 안 간대요. 왜? 엄마 아빠 말 들어보니까 교회는 문제투성이에요. 가면 안 되는 곳이에요. 어떻게 저런데 내가 왜 가냐는 거예요. 나 이제 교회 안 가요. 다른 교회라도 가면 다행인데 교회랑 아예 손절한 거예요. 교회를 내가 왜 가? 엄마 아빠에게 그런 영향을 받은 거예요. 네, 여러분 저기 마지막에 영어 단어 보이십니까? Children see, children do. 아이들은 본대로 그대로 한다는 거예요. 물론 연출된 영상이죠. 뭔가 시사하는 바를 보여주기 위해서 연출된 거예요. 좀 극단적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메시지가 분명해요. 정말 우리 자녀들 앞에서 행동, 말 조심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에 문제 없는 교회가 있습니까? 저와 여러분은 단점이 없나요? 다 장점만 있나요? 아니잖아요. 우리 다 부족하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늘 의지적으로 좋은 점을 보려고 노력해야 됩니다. 그리고 좋은 점을 말하려고 얘기를 해야 돼요. 또 집에 가서 아멘 하시려고 아멘 하시네. 좋은 점을 보기 위해서 노력하시기 바랍니다. 좋은 점을 들추어내시길 바랍니다. 아이들이 다 듣는 거예요. 그럼 그 아이들이 그 영향을 받는 거예요. 아, 교회는 좋은 데구나. 아멘이십니까? 아멘. 교회는 행복한 곳이구나. 교회는 내가 끝까지 다녀야 되는 곳이구나. 우리 엄마 아빠가 천국 가도 내가 교회를 지켜야 되는 곳이구나. 교회는 하나님 나라구나. 교회는 부족한 사람들의 모임이지만 완전하신 하나님 때문에 은혜로 이어져가는 곳이구나. 아이가 이걸 배우는 거예요. 늘 교회에 대해서 안 좋은 얘기하면 아이들이 안 듣는 것도 다 들어요.

나중에 교회를 뭐라고 생각하겠냐고. 아까 그 직분자의 아들처럼 내가 교회 왜 가? 그런 교회면 왜 가? 마음을 탁 닫는 거예요. 얼마나 여러분 안타까운 결과입니까? 두 번째, 어른들에게 돌이키라고 합니다. 아이들 같은 순수함을 회복하라는 것입니다. 자, 마가복음 10장 15절 한번 읽습니다. 시작. 내가 네, 여기 받들다라는 단어, receive, 받아들이다라는 거예요. 받아들이다. 그러니까 아이들은 이렇다는 거예요. 전도사님이 초등부에도 설교하면 얘들아 천국은 정말 있어 그러면 아이들은 진짜 천국이 있다고 받아들인다는 거예요. 순수하게 얘들아 살면서 힘들고 어려울 때 살아계신 하나님께 기도하면 그 기도를 하나님이 들으시고 반드시 응답하시오 하면 애들은 진짜 그렇게 믿는다는 거예요. 이렇게 받아들이는 거예요. 사도행전에 보면 베드로가 복음 전하다 옥에 갇히게 됩니다. 일주일 전에 선배 야고보는 헤롯에 의해서 잠수당해 죽었어요. 이미 자기도 이제 내일이면 사형 집행일이에요. 그러니 그 초대교회 성도들이 마가 요한의 집에 모여서 베드로를 위해서 간절히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무엇을 기도했을까요? 자, 가령 여러분 제가 복음 전하다가 감옥에 갇혔어요. 그럼 우리 부민교회 성도님들은 뭐라고 기도해 주실래요? 하나님, 우리 목사님 이왕 이렇게 된 거 순교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하시지 말고, 전 아직 그 그릇이 안 되니까 살려달라고 풀어달라고 기도해 주실 거예요. 교인들이 그렇게 기도했어요. 살려달라고, 우리 베드로를 풀어달라고. 하나님 기도를 들으셨어요. 그리고 풀어줬습니다. 천사를 보내서. 그리고 베드로가 자기를 위해 기도하고 있는 사람들의 모임에 달려가서 막 대문을 두드렸습니다. 그 장면 볼까요? 사도행전 12장 13절에 베드로가 대문을 두드린데 로데라 하는 여자아이가 영접하러 나왔다가 베드로의 음성인 줄 알고 기뻐하여 잠깐 뛰어나 보세요. 그러고 나서 로데가 막 소리칩니다. 아빠, 엄마, 어른들, 성도님들, 베드로 아저씨가 돌아왔어요. 살아왔어요. 여러분 어른들의 반응 아시죠? 로데야,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라. 내일 사형인데 어떻게 베드로가 살아 돌아오냐. 로데야, 네가 미쳤구나. 그래, 성경이 미쳤구나. 베드로의 영혼이겠지, 천사겠지. 여러분 기도하던 어른들은 오히려 안 믿었어요. 살아 돌아와도. 그런데 저 어린 여자아이는 진짜 믿고 기도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나병 걸린 장군, 나만 장군 아시죠? 아람에. 그가 나병으로 고생할 때에 그 집에 한 여종이, 제가 살던 사마리아에 엘리사라는 선지자가 있는데 그분을 만나보십시오. 그분을 만나면 주인님의 그 나병이 나을 겁니다 라고 얘기해요. 그 장면 볼까? 열왕기하 5장에 3절에 어린 소녀 하나가 이르되 그가 엘리사가 그 나병을 고치리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여러분 나병이 무슨 무좀입니까? 안 나면 어떡하려고요? 근데 저 아이의 확신에 찬 소리를 보십시오. 만나기만 하면 주인님의 그 나병은 나을 겁니다. 그 말이에요. 근데 여러분 저 말을 한 주체가 누굽니까? 어린 소녀 하나예요. 여러분 성경이 참 신기하죠? 그냥 종이라고 해도 됩니다. 아까 로데도 그냥 종이라고 해도 돼요. 그런데 둘 다 어린이라고 붙였어요. 어린. 어른들에게 보라는 거예요. 이 어린아이들의 믿음이 이렇게 순수하다는 거예요. 영국이란 나라의 대형 박물관이라고 있죠. 거기에 보면 돌에, 제법 큰 돌에 새의 발자국이 저렇게 새겨져 있습니다. 여러분 신기하지 않습니까? 저 돌은 얼마나 단단합니까? 얼마나 굳어 있어요. 그런데 새 발자국이 새겨져 있어요. 그 말은 저 단단한 돌도 과거에 언젠가는 물렁물렁한 차를 같을 때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때 새 몇 마리가 저기에 앉았어요. 그리고 날아갔어요. 점점 굳었어요. 저렇게 화석이 된 거예요. 여기 우리 어린 자녀들 말고 우리 어른 성도님들, 우리도 마음이 물렁물렁할 때가 있었잖아요. 그냥 십자가만 바라보면 눈물이 픽 돌고 예수님 이름만 들어도 막 감격이 솟아나고 그냥 주의 종의 강단을 통해서 말씀이 선포되면

그냥 앞뒤 생각하니까 아멘 맞습니다. 아멘. 그냥 말씀이라면 일단 뛰어들던 우리의 순수했던 믿음이 있었지 않습니까, 여러분? 오늘 주님은 이 어린이 주일에 그거, 그 순수함, 어른들도 돌이켜 회복하라 하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네. 마지막 세 번째요. 아이들 같은 겸손함을 회복하라. 아이들 같은 겸손함을 회복하라 하십니다. 자, 마태복음 본문을 볼까요? 18장 3절과 4절에 한번 읽습니다. 시작. 너희가 아멘. 어린아이와 같이 돌이키라 그러는데 어떻게 돌이키라 구체적으로 자기를 낮추는 사람이 되라는 거. 어린아이처럼 자기를 낮추라. 그럼 자기를 낮추라 이걸 두 글자라면 뭐죠? 겸손이죠. 겸손하라는 거예요. 근데 저는 이 예수님의 설교 이 지점에서 감히 예수님께 이의를 제기합니다. 여러분 어린아이들 정말 다 겸손합니까? 솔직히요. 솔직히 요즘 아이들 안 그런 아이들도 적지 않아요. 뉴스 통해 보시잖아요. 요즘에 너무 일부 가정들은 오냐오냐 키워가지고 자기밖에 모르고 이기적이고 교만하고 예의 없고 버릇 없고 건방진 아이들도 우리 부문교회는 없지만 다른 데는 있어요. 정말이에요. 저는 뉴스 보면 한 번씩 놀라요. 뭐 70대 어르신이 아이들에게 담배 핀다고 훈계했는데 어르신에게 주먹질을 하고 욕을 하고 그런 일들이 있어요, 여러분. 전혀 겸손하지 않습니다. 겸손과 거리가 멀어요. 그러면 오늘 이 성경이 틀린 건가? 아니요. 성경이 말하는 겸손의 의미가 달라서 그렇습니다. 여러분, 성경이 말하는 어린아이와 같은 자기를 낮춤, 겸손함은 우리가 생각하는 성품을 말하는 게 아니라 나는 한순간도 하나님의 보호와 손길 없이는 살 수 없습니다 하는 태도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게 어린아이와 같은 겸손이에요. 제가 설명해 드릴게요. 왜 그런가? 여기 손자, 손녀랑 같이 놀고 막 이렇게 요즘 보내시는 어르신들도 계시잖아요. 여러분 아이들, 어린아이들, 특히 미취학 아동들 집에서 놀 때 한번 보십시오. 장난감, 인형, 자동차 가지고 막 놀아요. 근데 여러분 가만 관찰해 보시면 놀면서도 그 아이의 신경이 어디 가 있는지 아세요? 엄마한테 가 있어요. 엄마가 저기 보이는지, 엄마가 어디 있는지 이렇게 수시로 봅니다. 그 엄마 소리가 들리는지 확인해요. 그런데 한동안 꽤 자기가 느끼기에 오랜 동안 엄마가 없는 것 같아. 엄마 소리가 들리지 않는다. 그러면 불안해요. 찾아요. 불러요. 엄마? 엄마? 안 비슷합니까? 부르면서 그 다음 어떻게 하죠? 울어요. 그만 표정이 막 울어요. 난리가 나는 거예요. 반면에 여러분 애들이 조금 크면 어때요? 엄마 아빠가 어릴 때는 어디 가자 그러면 무조건 따라갔어요. 조금 크면요 가자 그래도 안 가요. 어디 가는데 가자 맛있는 거 사줄게. 뭐 사줄 건데? 고기. 어 그럼 가요. 뭔지 보고 간다는 거예요. 그게 뭐죠 여러분? 아이들이 제법 컸다는 거예요. 크면은 보호자 없이도 자기들이 독립적으로 뭘 하려고 해요. 자기들끼리 집에 있으려고 해요. 근데 여러분 우리 신앙은 절대 그러면 안 돼요. 우리는 철저하게 죽을 때까지 어린아이와 같아야 됩니다. 나는 한순간도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없이는 살 수 없습니다. 여러분 이게 진짜 성숙한 신앙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 힘으로 살 수 있다고요? 막 주일을 예배 한번 빠지면 마음이 막 힘들어야 돼요. 그리고 내가 지금 요즘 기도 안 하고 신앙생활 똑바로 안 하는데 사업이 잘 돼요. 일이 잘 돼요. 자녀들이 잘 풀려요. 마음에 긴장이 돼야 됩니다. 왜? 우리는 애초부터 설정이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없이는 살 수 없는 존재인데 하나님의 손길이 없이도 내가 지금 잘 살고 있다면 문제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여러분 진짜 어린아이와 같은 겸손함이에요. 하나님의 보호 없이는 나는 안 된다는 거예요. 끝으로 오늘도 우리 예수님을 한번 생각합시다. 여러분 예수님은 아시는 대로 원래 하나님의 본체이셨어요. 그 말은 하나님과 동등된 분이라는 거예요. 모든 것에 있어서 그게 예수님이에요. 근데 그 예수님도 이 땅에 오셔서 어떻게 하셨어요? 사역을 나가시기 전에 매일 아침 하나님을 만나 새벽마다 습관을 쫓아 하나님의 능력을 구했습니다. 아버지, 오늘도 아버지 능력 안 주시면 저는 사역할 수 없습니다. 오늘도 많은 병자들 만나고 많은 어려움 당한 분들 만날 건데 하나님 능력 안 주시면 제가 할수 없습니다라고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예수님도 구했다고요. 또 40일을 금식하셨습니다. 40일 금식하셨을 그때 마귀가 딱 알고 다가와서 이 돌을 가지고 떡을 만들어 먹어봐라 그랬어요. 너 할 수 있잖아 그랬어요. 너도 하나님의 아들이잖아. 여러분 예수님 충분히 하실 수 있었습니다. 충분히 가능했던 일이에요. 근데 뭐라고 하시죠? 마태복음 4장 4절에 읽습니다. 시작. 사람이 아멘. 예수님 왜 이렇게 말씀하셨을까요? 우리가 물질, 뭐 관계, 건강 모든 것이 갖춰져 있어도 우리는 말씀이라는 보호자 없이는 살 수 없는 존재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독특한 표현이에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이라 그랬어요. 그냥 말씀이라 그러지 않고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여러분 제가 이게 무슨 뜻일까 곰곰이 묵상을 해봤어요. 사진을 한번 볼까요? 여러분 엄마가 아기 이제 이유식 먹일 때 차니까 전자레인지 이렇게 데우잖아요. 뜨겁잖아요. 불어서 주려는 장면이에요. 저때 저 아기는 어디를 보고 있어요? 엄마 입만 보고 있어요. 그렇죠? 엄마 입만 보고 있어요. 나는 엄마가 다 먹도록 해줘야 먹을 수 있는 존재라는 걸 본능적으로 아기는 아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입만 바라보고 살아야 되는 존재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게 성경이 말하는 겸손이에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말씀 아니면 저는 살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돌보아 주셔야 살고 하나님의 은혜 주셔야 살고 하나님이 길 열어주셔야 걸어갈 수 있는 존재가 바로 저와 여러분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말씀 붙들고 이 어린이 주일에 남은 생에 어린아이와 같은 이 귀한 신앙 돌이켜 회복하여 살아가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백성들을 불러 특별히 자녀 축복 주일에 우리 어른들에게도 말씀으로 도전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특별히 우리 교회가 이 한국교회 교육부서의 위기 가운데 안심하고 있지 말고 다음 세대를 위해서 힘써 준비하고 대비하여서 어떻게든 우리 부민교회가 주님 다시 오시는 날까지 건강하게 이 땅에 사명 다하는 교회 되도록 하나님 우리 다음 세대들 위해 축복하시고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292장을 힘있게 우리 괜찮으시면 손뼉 치시면서 찬송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한 주간도 하나님의 돌보심에 감사하며 기도로 준비한 귀한 예물을 믿음으로 올려드립니다. 이 예물이 주의 몸된 교회를 통해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는 곳에 요긴하고 아름답게 잘 쓰여지게 하여 주옵소서. 마주할 한 주간의 삶도 돌보아 주시기를 소원합니다. 드렸기에 결핍이 있고 모자란 삶이 아니라 우리의 잔을 늘 넘치게 하시고 우리의 기도보다 더 크게 응답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는 한 주간 살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봉헌 기도 드리옵나이다. 오늘 말씀을 마음에 새기시면서 옆에 분들과 이렇게 우리 자녀들 향하여서 이렇게 한번 축복하겠습니다. 어린아이와 같은 신앙을 회복합시다. 어린아이와 같은 신앙을. 여러분, 어린아이의 겸손이 뭐라 그랬죠? 나는 보호자 없이는 안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보호해 주시면 저는 할 수 없습니다. 이게 겸손이라 그랬습니다. 우리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나의 힘을 의지할 수 없으니 우리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한번 찬양하겠습니다.

0: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돌이켜 어린 아이와 같은 신앙 회복하여 살기를 다짐하는 모든 주의 자녀들 머리 위에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1: 라디오 주일 예배. 지금까지 부산시 서구 구덕로에 위치한 부민교회 지난주 예배실황을 녹음 편집해 방송해드렸습니다. 말씀은 박현명 목사님께서 전해주셨습니다. 오늘 방송 들으시고 신앙생활에 도움받기 원하시거나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기 원하시는 분들은 부산 전화 051-256-6300 256-6300번 부민교회로 연락주시거나 051-780-2828 부산극동방송으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라디오 주일 예배 오늘 이 시간을 마칩니다.

0: CBC 미션 FM
1: 복음 전파 70년 그리고 영원히 2026년 극동방송 사역표입니다. FM 93.3MHz 녹산중계소 FM 96.7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QQ 극동방송에서 9시를 알려드립니다.